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도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하영,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4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6도, 광주,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서늘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낮아져 가을이 점차 깊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대로 배운 것만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얻어야만 진짜 배움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얻는 지식은 대부분 그렇게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잡담 속에서, TV와 라디오 속에서, 지나가듯 읽은 문장 속에서, 무심코 넘긴 책 한 장 속에서 그렇게 이삭을 줍듯이 얻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건 더럽고 볼품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식만큼은 주워들었다고 해서 때타거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운 이삭이 한 톨의 곡식이 되듯 귀담아 주워들은 말도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이고 또 9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이고 10월이 시작되는 한 주이고 4분기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오늘도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제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요, 21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620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있었고요. 약 75%는 비상장 회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상장사는요, 분기별 실적, 재무상태,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 등을 금융당국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 전자이거시스템, DART라고도 하는데 DART, 전자이거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기도 합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고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요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예. 아유, 이거 막 정답을 말할 뻔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공개하는, 예, 뭐가 있습니다. 예,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0: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3: 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는 소식, 그리고 국감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관광 수지는 오히려 적자라는 소식, 그리고 마일리지 사용이 줄어들면서 항공사의 이연 수익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환주 기자는요.
4: 지난주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우리 기업의 영향과 양국의 입장 차이 우선 짚어보고요. 이어서 살 빼는 약 마운자로 처방해 오남용 사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우선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또 인버스 ETF 있지 않았습니까?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3: 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예탁금 규제가 시행된 후에 한 달 동안에 9,9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 전에 한 달간의 거래 대금이 12조 2,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92%가 급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관련 상품의 기본 예탁금 조건을 강화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평균 회전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총 14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의 일평균 회전율이 43%에서 6%로 낮아졌고 또 인버스 ETF 2종 같은 경우도 1110%에서 125%로 급락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인은 규제 전에 5주 동안은 일평균 기준으로 모두 순매수를 했었는데 규제 시행 당일에 1조 원 넘게 순매도로 돌아선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외국인들도 레버리지 ETF 많이 샀었잖아요.
3: 네. 이달 들어서 23일까지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내 상장 ETF가 코덱스 레버리지 2천억 원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덱스와 타이거에서 나오는 이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각각 1,500억 원 그리고 1,100억 원 순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개인의 거래는 위축됐지만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인버스 상품을 더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대표 지수 ETF를 제외하면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상장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마이너스 두 배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선물 인버스 상품을 1,200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 정반대 성향의 상품을 사들인 셈입니다. 일단 이번 달의 성적표를 보면 외국인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이 약 5% 정도 상승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9% 가까이 오른 반면에 선물 인버스는 13%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베팅하기보다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 빨리 돈 벌고 싶은, 급하게 돈 벌고 싶은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알겠으나 그게 이제 올바른 투자인지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벌 수 있는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최근에 한 석 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레버리지 ETF가 좀 뜨거운 감자로 오르겠죠.
3: 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지금 증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왜인가 했더니 지금 국정감사 증인 그리고 참고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는데 여기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또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문제가 겹치면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6개 관련 상품이 상장된 이후에 7월 말까지 증권사들의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약 931억 원으로 집계가 된 바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상인데요. 지금 국감에서 회장급 인사가 질의대에 서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일단 부담이고 또 망신을 당할 우려도 있고 또 지금은 누가 먼저 상품 도입을 제안했고 주도해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과정을 캐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손실이라든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질의가 확대될 수 있어서 이를 막아보려는 각 금융대관 담당자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 신청 명단은 그

0: 야 간사 협의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자, 이현주 기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좀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도 좀 봐야죠.
2: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 동안 만났지만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완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 갈등이 이것보다 심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내 업계는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미국 정부로부터 1년간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자립을 해나가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인데요. 네. 중국 최대 DRAM 업체 CXMT 창신메모리는 최근 5세대 DRAM 공정 양산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통제가 없었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꾸준히 DRAM을 사갈 수도 있었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기업 육성에 나서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번 홍콩 언론 등은 중국이 해외 국가에 첨단 장비 수입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술 자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또 하나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2: 예, 우선 양국은 관세 인하 그리고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부분은 성과로 제시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네. 무역 분야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간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성과를 공개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반면에 두 정상은 AI의 추가적인 합의를 열어두기는 했는데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는 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 계속 발전하게 두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에 중국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희토류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갈렸는데 미국은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 입장문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의 정제 가공 능력의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이 논의는 했지만 양국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는 모두 빠져 있었는데요. 다만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살펴보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달라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 정도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양측 발표문의 차이는 핵심 무역 갈등 사안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안 싸운 게 다행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뭐 사실은 11월 12월 APEC하고 G20 정상회담 때 또 잇따라서 만난다고 하니까요. 이제 관리가 되는 양국 간의 관계가 되면 좋겠죠. 또 강영현 기자. 외국인 관광객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관광 수지는 적자예요.
0: 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7월에 관광수지가 5,0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83억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그러니까 약 8천억 정도가 흑자였는데 한 달 만에 악화가 된 건데요. 왜 적자로 돌아섰나 봤더니 관광 수입 감소 그리고 관광 지출 증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관광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방한 외국인 수는 늘어났는데요. 일단 7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209만 명,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일본, 타이완, 미국, 홍콩 등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관광객이 늘었다고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었는데 1인당 관광 수입이 1,020 1,25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은 170만 원 정도로 한 달 전보다 오히려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늘어났고 또 7월에 해외 관광객이 24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이에 따라서 이제 관광 지출도 전월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적자로 전환한 것이 올해 관광 수지 개선 흐름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광 수지가 개선되려면은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동시에 1인당 관광 수입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20% 늘었는데 그들의 지출은 10%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뭔가 생활 밀착형으로 와서 편의점 경험하고 막 이런 건 다 좋은데 큰 소비는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기 탈 때 그동안에 쌓아놨던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이제 좀 바꾸는 것 여전히 어렵다.
0: 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장종태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 수익이 올해 상반기 말에 3조 1,19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일리지 이연 수익이라는 것은 고객이 쓰지 않은 마일리지와의 관련해서 이제 항공사가 앞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인데 아시아나까지 합치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이원 수익은 늘고 있는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용한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마일리지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 11%였는데 지난해에는 10%로 이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렇게 이원 수익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마일리지 적립도 늘었고 또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려고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미루면서 이제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 실적이 코로나 이전이 2019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일리지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노선 그리고 시기에 보너스 항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1: 늘 같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일리지 항공권 쓰기 어렵다. 체감상으로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또 하나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부산에 상업으로 간 사람들 많다면서요.
0: 네.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은 추석 연휴 사흘 동안에 부산 동구 북항에 있는 친수공원에 찾은 방문객이 3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평일에 봤을 때 친수공원에 찾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에 한 2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고려하면은 매우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18일에 3m 크기의 상어가 이곳 수로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 그리고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보려는 방문객이 늘어난 건데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주변 유통가는 매출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인근 편의점 매출이 해운대가 있는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 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화제가 실제 관광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편의점, 외식 등의 현장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 새 콘텐츠 하나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유동인구를 창출하고 또 유통가의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지를 증명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의도치 않게. 사실 아쿠아리움에 가도 상어 많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디에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죠. 벌써 이제 북항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마운자로우라고. 이거를 임산부는 물론이고 미성년자까지 사용하는 좀 실태가 있네요.
2: 예,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마운자로우가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임산부에게 300건이 넘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에게 마운자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주의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또 지난 1년 동안에 만 13세 미만 어린아이에게 마운자로 처방이 이루어진 것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운자로는 아직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처방에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 고령층에 대한 광범위한 처방도 확인이 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루어진 마운자로 처방도 3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고령자, 특히 85세 이상 환자에게는 더 민감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운자루 처방 후 약 1260여 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이 비만 치료도 좋지만 임산부, 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또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은 다음에 이걸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예, 마운자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요. 지난 2월 기준 출시 4개월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올해 2월 마운자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3,300여 건, 금액으로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또 마운자루 국내 누적 처방 건수도 3월 기준 2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보다 먼저 출시된 위고비보다 마운자루가 출시 3개월 만에 위고비 처방 건수를 넘어섰거든요. 네. 이유를 살펴봤더니 단순 비만 치료 목적인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루의 경우에는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기에 비만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당뇨로 진단을 받은 뒤에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도요, 이 백내장이 실손보험 처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초점 렌즈 같은 비싼 수술도 하고 불필요하게 입원도 한 뒤에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비슷하게 마운자루에서 반복된 겁니다. 이에 실손보험사들은 비만인 경우 치료비 보상을 100% 제외하고 주지 않고 당뇨로 진단을 받더라도 당화혈색소라는 혈당검사 수치가 있어야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들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대한당뇨병학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또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실제 당뇨 환자가 마운자루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실손보험사 심사가 지연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뇨로 마운자루를 실손 처리할 경우에 이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이 점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통신비가 가장 비싸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2: 예, 일본 총무성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최근 서울,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디셀도르프 같은 주요 선진국 6개 도시의 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비싼 편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국내 통신업계가 일본 총무성이 사용한 2025년 기준 요금제에서 한국은 비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뺐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20GB를 이용할 때 한국이 69,000원인데 뉴욕은 67,000원, 도쿄는 3만원, 파리는 25,000원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통신업계는 한국에도 4만원대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데 이를 제외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더불어 조사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빼고 서울을 포함한 다른 도시들은 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데 일본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과 문자 60건을 더하면 일본 또한 2만 원 정도 비싸지면서 이 통신 요금이 잘못 계산됐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국내 통신 업계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통신 요금을 다시 비교해 봤더니 서울이 한 중간 정도, 한 3위에서 4위 정도로 저렴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 요금제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요금제라고 그렇죠. 해서 동일한 품질의 요금을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실제로 통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RPU라고 해서 ARPU라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최근 한 20년치를 쭉 찾아보십시오. 줄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선택약정 20% 할인 같은 거 생겼고 또 저가 요금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막 출시하라고 한 거 있고 또 알뜰폰이랑 또 경쟁하면서 또 이동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비싼 단말기 가격 있잖아요. 그게 같이 겹쳐져서 요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산 거는 생각 안 하고 통신 요금이 비싸다. 이건 이제 정확히 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특히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히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죠. 두 글자인데요. 상장사는 뭐 실적을 비롯한 재무상태, 또 중요한 경영 변화를 금융당국,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 요 두 글자 시스템, DART, DART라는 게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경민님이 주식 투자 시작하고 기업 이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김선아님도 주식 초보 시절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씩 찾아보게 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7914님은 이걸 보면 이제 주가 오르겠구나 하는 정보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하니 참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참 우리나라에 많고 특히 그걸 이제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 아닌 격언이 맞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건 또 뭐 해외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3676님도 이것만 믿고 단타하다가 물린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바이오주 이거는 특히 잘 봐야 할 듯요. 이렇게 그 정보 우위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지식 우위가 필요한 건데요. 이걸 또 이제 해석하는 능력도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혼할 때 내야 하는 각종 세금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었는데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AS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질문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특히 먼저 3913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혼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증여하는 것이랑 이혼한 다음에 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4: 네. 이혼하기 전에 주는 거랑 이혼한 다음에 주는 게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네. 증여세라는 거는 이제 10년 동안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같은 네. 사람한테 받은 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면 같은 사람한테 받은 게 더해지면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세법에서는요. 증여세에서는 엄마랑 아빠를 이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지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는 아빠 따로 계산하고 엄마 따로 계산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인 자녀가 아빠한테 3억을 받고요. 엄마한테 3억을 받는 경우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직 이혼을 안 한 거예요. 아직 이혼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혼을 안 하신 경우에요. 네. 그럼 이혼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6억을 합치게 돼서 성인 자녀니까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이제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세금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 다음이다. 이혼한 걸로 가정을 하면은 아빠한테 받은 3억 따로 한번 증여세 계산하고요. 엄마한테 받은 3억 따로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그럼 각각 5천만 원 뺀 원래 5천만 원 한번 빼는 건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20% 구간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내야 될 세금을 따져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6억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때는 이혼한 부모는 완전 남남이니까 예.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그 후자가 더 유리한 거예요.
4: 맞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혼한 후에 받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겠고.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이혼을 앞두고 이거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주긴 아깝다. 애들한테 미리 증여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4: 네.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세금보다 먼저 법에서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은요, 말씀대로 이제 부부는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결혼 생활

0: 동안 이제 둘이 같이 모은 재산을 각각이 기여한 만큼 나누는 건데요. 네. 또 어차피 저 사람한테 반 줘야 될 거 차라리 애들한테 먼저 줘버리자. 뭐 이래가지고 급하게 넘기게 되면은요. 민법에선 이런 걸 이제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상대 배우자가 그거 증여했던 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예, 일명 이제 사해 행위 취소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남한테 목 이제 남의 목 줄이려고 이제 빼돌린 거래 그 거래 자체를 없는 걸로 되돌리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요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증여세까지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받았던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냈던 세금은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각각의 사안마다 달라지겠대요. 그래서 현금 이거 말고도 이제 현금을 몰래 아이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법은요 이 돈을 통장 주인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같은 걸 이제 숨기려다가 세금만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혼을 앞두고 급하게 하는 증여는요 법원에서 이제 되돌려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세금은 게다가 세금대로 또 꼬일 수가 있습니다.
1: 아, 요거는 이제 그 이혼하시는 당사자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안 주려고 예. 미리 증여했다 이런 거는 또 내가 이제 법적으로 막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 또 4788님이 배우자한테 집이나 돈을 증여했다가 이혼하면 그때 받았던 뭐 세제 혜택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 주셨거든요. 뭐 물을 수가 있습니까?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진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이제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데 줄 당시에 법적으로 부부였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세금을 매기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줬다 6억을 그러면은 그 6억은 공제가 안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안 했다면은 세법상 남남이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님께 1억을 추가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받았다가 이혼한 거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국세청에 발각돼서 세금을 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도 이제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로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 근데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할 때나 뭐 이게 재산 분할할 때나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제 배우자 공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6억까지는 세금 없는 거 이거를 적용할 때는 네.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이에요. 배우자한테 받은 집을요. 이 집을 받고 나서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산 가격은 내가 준 사람이 처음 샀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월가세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여를 받으면서 이 집의 몸값을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요. 애초에 그 사람이 샀던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남남이 돼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남편이 아파트를 2억 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됐으니 아내한테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6억 된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요. 아내한테. 그리고 나서 이때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다시 8억으로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때 8억에서 팔게 되면은 나는 얼마가 이익이 남느냐를 봤을 때 8억에서 내가 증여할 때 받았던 6억 요걸 빼는 게 아니라 8억에서 남편이 처음 샀었던 2억을 빼서 난 6억이 남았으니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증여 혜택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남게 되지만 집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집을 10년 안에 팔면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 10년 안에 그 집을 팔면은 양도세 물 수 있다라는 건 뭐 부모 자식 간의 증여나 이혼할 때는 마찬가지네요.
0: 마찬가지입니다. 네.
1: 또 하나 0228 쓰시는 분께서 이혼할 때 보험 계약자를 남편 이름에서 제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보험은 어떻습니까?
0: 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요, 계약자의 이름만 바뀐다 하면은 바뀌는 순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안 나와요. 세금은요, 보험금을 이제 받을 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과 관련된 세금의 핵심은요, 실제로 그 보험료 누가 냈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요, 7년

0: 훌륭한 보험료를 꼬박꼬박꼬박 내고 있다가 이걸 아내 명의로 바꾸고 아내가 나머지 3년 동안 냈다고 해볼게요.
1: 네.
0: 그럼 10년 중에 7년은 남편, 3년은 아내가 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기 보험금을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냈던 몫인 70%. 그러니까 1억의 70%인 7천만 원만큼은 남편 거,
1: 네.
0: 3년 냈던 30% 아내 거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이혼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1: 네.
0: 재산 분할로 보험을 넘겨 받은 거라고 한다면은 내 몫을 찾아온 거라서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좀 커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혼 합의서라든지 아니면 법원 조서에 뭐뭐 보험, 무슨 무슨 보험은 아내에게 넘긴다라고 이런 식으로 꼭 적어줘야 돼요. 이런 서류가 없게 되면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서 나중에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험은 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혼 때 넘겨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재산 분할을 하는 서류에 꼭 내용을 남겨두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1: 야, 그 보험금이 좀 헷갈리네, 어렵네요, 복잡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예. 이거는 재산 분할할 때 꼼꼼하게 그 기록을 남겨둬라.
0: 네.
1: 또 그 이혼한 다음에. 이제 각종 내야 할 세금 같은 게 있다면 네.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0: 네, 이제 내는 세금이 첫 번째로 이제 취득세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재산 분할로 부동산 같은 걸 이제 받게 되면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내야 됩니다. 이제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신고를 안 한 대가로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고요. 그리고 하루 늦을 때마다 연체료 같은 가산세도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한 7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은 거기에 20%인 150만 원이 추가로 붙고 거기에 연체료까지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등기를 하려면 보통 이제 취득세부터 먼저 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하면서 같이 내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취득세 말고도 이제 둘째로 이제 더 무서운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재산 분할 청구 기한이에요. 재산 분할을 하려면은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요. 2년이 지나게 된다. 그러면은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아하.
0: 그래서 뭐 재산은 나중에 천천히 나누자라고 하고 협의 이혼부터 했다가 2년이 아. 넘어가게 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1: 재산 분할을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 안 하면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예?
0: 못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가 부부 중에 한 사람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을 때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위자료를 줄 때도 받을 때도 이게 혹시 세금이 붙습니까?
0: 네, 위자료가 조금 재밌는 게요. 예. 이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요 받는 사람이 세금이 없어요. 예. 주는 사람도 세금이 없어요.
1: 예.
0: 위자료라는 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난 거에 대한 이제 배상금 같은 개념이라 돈을 번 소득도 아니고요, 뭐 선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도 안 나오고요, 증여세도 안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갚아야 할 위자료라는 빚을
1: 네.
0: 집으로 부동산으로 갚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을 판 거랑 같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 집으로 줬다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집이 재산 분할이 아니라
0: 네.
1: 위자료 성격으로 줬다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재산 분할은 네. 이제 집을 이제 각각이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아무런 세금이 없는데. 위자료를 주게 되면 위자료라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없애는 대가로 집을 줬다. 그러니까 서로 빚과 위자료와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세가 붙는다.
0: 네. 받는 사람도요. 재산분할 특례를 했다고 한다면 1.5%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런 취득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취득세 더 많이 내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이름표가 재산분할로 넘어가느냐. 위자료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요 점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가 그 아이 양육비 매달 주는 거에는 아마 세금이 안 붙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0: 네.
1: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혼한 뒤에 헷갈리는 게 자녀 그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를 누구한테 매달 공제를 매년 받도록 할 거냐?
0: 네.
1: 요 부부가 좀 싸울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자녀 공제라는 거는요. 이제 부모 두 명 중에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 자녀랑 누가 사느냐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한 명만 그냥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합의해야 돼요?
0: 예. 그래서 부모님 같은 이제 다른 가족을 공제로 받으려고 한다면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인 건데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따로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실제로 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둘이 협의해서 한 명이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요. 또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게 이제 8세 이상 자녀라고 하면 자녀세액 공제로 해서 한 명이면은 25만 원, 두 명이면은 5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고요. 야. 자녀에게 들어갔던 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보통 이분이 다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이런 거 공제를 받아야 되는 혜택이 뭐 적진 않으니까는 혜택을 받아야겠는데 이혼한 부부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둘 다 공제를 신청하고요 뭐 나중에 국세청이 이걸 걸러내가지고 한쪽은 세금을 이제 추징당하는 거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합의서에 자녀 공제는 누가 받기로 한다. 까지 이렇게 적어두는 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1: 근데 뭐 감정적으로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데 이게 원만히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참 가름마탈 게 많습니다.
0: 애매하죠.
1: 1300님이 사이좋게 오래오래 삽시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네, 사이좋게 잘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와 오늘 AS 차원에서 했는데 오늘 또 못한 게 되게 많네요. 이게 사실 이혼하고 재혼 사이에 뭔가 헷갈리는 네. 세금 제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공보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1일 군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 폭발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하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1: 주식 거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거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한국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대체 거래소에 막 밀리니까 애프터마켓 예전에는 뭐 시간외 거래 뭐 이렇게 표현하던 걸 저녁 8시까지로 늘렸죠. 그러면서 저녁 거래 대금이 하루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그 거래소 종류도 그렇고 주문 방식까지 따져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돈 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후 8시까지 뭐 대체 거래소도 있고 한국 거래소도 있고 다 네. 돼요 이제는.
3: 네 맞습니다.
1: 이게 근데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3: 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요즘 복잡해졌습니다. 헷갈리신 분들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접 고르셔도 되는데 사실 증권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 아무 신경 안 쓰고.
3: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의 KRX랑 대체 거래소의 넥스트레이드 NXT가 동시에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을 할 때 투자자 KRX냐 NXT냐 이걸 직접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증권사의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 SOR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요거를 딱 선택을 해 놓으면은 두 시장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뭐 가격이라든지 체결 가능성, 수수료까지 비교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주문으로 알아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가 따지는 게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KRX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NXT가 사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또 거래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1: 예를 들어서 호가에 뭐. 네. 내가 뭐 사고 싶은데 네. 매도 물량이 없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3: 네. 그럴 때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0만 원이 있다라고 내가 원하는 10만 원 하고 싶은데 뭐 KRX 같은 경우에는 10만 500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NXT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100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 약간의 호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자동으로 주문해 주는 시스템이 이제 SOR인데 아마 그 탭을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 SOR이 있을 거예요.
1: 네.
3: 그래서 SOR을 선택해 놓으시면 머리 아프게 이게
1: 따져볼 필요 없다.
3: 따져볼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가장 유리하게 해줍니다.
1: 그래서 증권사에서 뭐 문자나 카톡으로 네. 뭐 최선 집행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0: 그런 거 아마 네네. 보내준 케이스가 좀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 애프터마켓에서는 근데 시장가 주문이 안 되죠.
1: 네, 이거는 사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거래량이 적은 사람 누가 하나 이것도 굉장히 폐해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프리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막 높은 호가라든지 낮은 호가로 해가지고 상한가 하한가로 약간 교란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0: 뭐 주문 실수가 있을 수도
1: 그쵸,
0: 있고.
1: 그렇죠. 네. 호가창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 가격이나 사주세요. 이렇게 시장가 주문을 딱 넣어버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거나 싸게 팔거나 하는 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본인이 직접 정한 네, 지정가 주문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0: 지정가로?
1: 네.
0: 그러니까 시장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얼마치 한 사려다가 네. 급등을 만들고 급락을 만들고 그쵸. 그러면 안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가격 대표성이 떨어진다 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거래량이 네. 그만큼 네. 적으니까요. 또 하나 정규장에서도 시장가랑 지정가가 있습니다. 네.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1: 맞아요. 사실 저도 거래하면서 시장가 주문은 거의 안 해본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진짜 급할 때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빨리 따라 붙어야 되는데 계속 호가가 올라갈 때.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을 우선하느냐 속도를 우선하느냐의 차이가 할 수가 있는데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내가 사겠다 팔겠다 직접 정하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비싸게 파거나 싸게 팔리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호재가 확 터져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지정가를 해놓으면 사실 안 체결이 안 되겠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 바로 사달라 이런 주문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바로 살 수는 있는데 물론 가격은 굉장히 높게 하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정가로 하시는 게 맞고 정말 내가 이 주식은 지금 바로 안 사면 안 된다. 이거 무슨 상한가 갈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 시장가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죠. 네.
0: 근데 또 이제 시장가는 현재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딱 시장가로 이제 5만 원이 화면에 보이는 5만 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전에 거래된 가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가 주문 가격은 호가창에서 쌓여 있는 매도 물량부터 차례로 사들입니다. 이제 만 원에 5만 원에 이제 100만 주가 딱 걸려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훨씬 더 넘는 물량을 사겠다고 주문을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호가창, 그러니까 뭐 5만 100원, 5만 200원.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호가창 물량까지 싹 다 먹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5만 원을 넣었지만 그 위에 있는 것까지 다 사고 해보면 평균 단가는 또 올라가 버리게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적고 호가창이 얇은 종목일수록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0: 그 이제 전문용어로 호가를 잡아먹는다고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올려가면서 산다 아니면 이제 내려가면서 판다 이런
1: 네,
0: 건데
1: 네.
0: 뭐 급하면 가격이랑 바꿔야겠습니다만
1: 네.
0: 별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1: 아,
0: 생각도
1: 그쵸.
0: 들고요.
1: 네.
0: 또 이제 지정가 주문이랑 시장가 주문을 합친 주문 방식도 좀 있죠.
1: 네. 그 방식을 이제 조건부 지정가라고 부릅니다.
0: 조건부.
1: 네. 요거는 이제 장중에는 지정가처럼 내가 정한 가격에 두고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수동으로 보고 아, 안 온다라고 하면 장 막판에 조금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0: 네.
1: 네. 뭐 회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장 마감 동시호가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10분 동시호가가 있잖아요.
0: 네.
1: 그 10분 동시호가 때 자동으로 시장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은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체결은 된다라는 거죠.
0: 어찌됐든 간에 당일에 네. 내가 주문한 건 체결하고 끝내겠다.
1: 네, 그렇죠.
0: 예.
1: 내가 이 종목은 오늘 안에 꼭 사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최소한 싸게 사고 싶은데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그게 사실 마음까지 안 된다. 라고 했을 땐 장막판, 동시호가 때,

0: 이제 일단은 주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건부 지정가 주문입니다.
1: 그래서 왜 동시호가 거치고 나면은 장마감 직전에 네. 주가 후루룩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후루룩 떨어져 있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주문 방식을 이제 열어보면 MTS에서도 네. 최유리 지정가, 네. 최우선 지정가도 있어요. 최유리와 최우선 어떤 차이입니까?
0: 이게 사실 이름이 상당히 헷갈리게 좀 되어 있습니다.
1: 네. 어려워요.
0: 네. 최유리 지정가라고 할 때 저는 그 앞에다가 상대편이라고 붙이면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최고로 유리하냐? 상대편한테 최고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가격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는 경우라고 하면 내도가 가장 낮은 가격, 파는 경우라고 하면 매수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한테 최고로 유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빨리 체결하고 싶을 때 최유리를 하게 되는 거죠.
1: 한 호가 높게 사는 거고.
0: 그렇죠.
1: 네. 한 호가 낮게 파는 거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가는 이제 지금 바로 체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그냥 호가를 이제 내가 지금 팔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낮게 팔고 그다음에 사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높게 파는 거. 근데 그게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다. 그래서 최유리 지정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 최우선 지정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한테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라는 그 수식어가 앞에 붙이면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내 쪽에 있어서 맨 앞줄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사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제일 윗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매수가를 넣는다고 하면 매수자 중에서는 일단 1등으로 들어가 있는다라는 거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자 중에서는 또 1등으로 들어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최유리보다는 최우선이면은 가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최유리. 가격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최우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는 소수점 주식 모으기 이런 거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한국 거래소에서는 0.1 주식은 안 받아주는데 네. 어떻게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까?
0: 이제 소수점 거래 특히 이제 MZ들이 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수점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바로 거치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를 일단 주문을 모으는 거죠. 그럼 A씨가 0.3주, B씨가 0.5주, 이제 모으면 0.8주가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모자란 0.2주 2주가 있습니다.
1: 네.
0: 이 0.2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채워서 온전한 한 주를 만드는 거죠.
1: 그렇게 해서 거래소에 주문을
0: 넣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소에 주문을 네. 넣기 때문에 그 소수점 거래는 기존의 온전한 네. 거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코스피가 좀 한 1.5%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 홍춘욱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찬우입니다. 저희 협회는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란 주제로 척수플러스 포럼을 최근 개최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척수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의료 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인식 부족 등으로 건강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 장애인인 척수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위해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낮 동안은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2, 3도 정도 더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에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린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등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 조사팀은 우리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참 합동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을 논의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질의와 조사 지원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 2차 폭발 지점, 대통령 보고 시점, 북한군에 의한 형상 변경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월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무기력하게 패했던 우리 대표팀은 선발투수 곽빈의 호투와 주포 김도용의 적시타 등에 힘입어 결승에서 일본에 서력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아시안게임 통산 8번째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태국 방콕과 파타야 인근에 최근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명 관광지 파타야 근처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5시쯤 태국 파타야 인근 동푸르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걷던 남성 3명 가운데 1명이 배수리에 빠져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뒤 나머지 남성 2명은 당국에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서울시내 의료기관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두 달 동안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위반사항 31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과 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온 동네 주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 22일 새벽 4시 50분쯤 함양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50대 남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노래방 종업원으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합법화하고 있는 조력 사망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어제 가톨릭 성지 루르르에서 환자 요양시설을 방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1.7도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2: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10시 5분이고요.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공시였습니다. 공시. 특히 이제 상장사라면 기업의 실적, 뭐 재무 상태, 경영상의 주요 변화 등등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죠. 그걸 이제 공시라고도 하는데 사실 투자자에게는 필수 같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기업에게만 열심히 투명하게 즉각적으로 공시하라가 아니라 투자자도 그걸 또 열심히 따져보고 평가도 해야 하는데요. 김성무 님이 저도 주린이 시절 이게 뭐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시도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또 김영자 님 공시만 무조건적으로 믿고 매수 매도 하기보다는 흐름도 봐야 하더라고요. 이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시 안에 담겨진 의미까지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5423 님 주식 병아리로 공시만 믿고 들어갔다가 물린 투자금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 듣고 있어요. 유유 이렇게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기도 합니다. 김순희님 주식은 힘들어서 펀드로 조금 하고 있어요. 정답 공시 이렇게 맞추셨는데 모든 걸 다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간접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서서히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맞죠. 그때가 되면. 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늘 환율은 1357.8원, 1357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가 1.3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6,966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1.5% 오른 85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그 상위 한 10위 안에 들죠. HLB가 상한가 가면서 코스닥 지수 좀 밀어올리는 게 있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등등 시총 상위주들도 강한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지수도 오늘은 좀 약한 흐름입니다.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개장을 한 거죠.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도 있거든요. 개미스쿨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우선은 저희가 그 시장 좀 들여다보기 전에 SNS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를 사칭하는 SNS 계정도 등장했다 하더라고요. 프린스턴 교수 등으로 세계 경제를 읽어봤고 더 깊이 소통하려고 하니까 팔로우 해달라고. 나중에 아마 돈도 보내달라고 할 건데. 홍준혁 대표님 사칭.

0: 나 페이스북 같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사칭해서 제가 썼던 글이나 사진을 몇개 올려놓고 친구를
1: 똑같이.
0: 막 겁니다. 그러면 그제 친구들을 한테 또 친구를 신청하니까
1: 그러니까 프로필이랑 자기소개도 똑같이
0: 베껴서
1: 베껴다가.
0: 사진을 뭐 다양하게 베끼죠. 요새 AI가
1: 그러게요.
0: 아주 예 그래서 베낀 다음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메신저로 또는 DM으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내가 추천해 주려고 하니까 뭐 대부분 이제 러시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1: 메신저.
0: 예, 그 메신저에 뭐 이제 코드 뭐뭐를 넣으면 내가 종목을 주겠다. 그리고 뭐 가입비는 얼마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1: 그렇죠.
0: 제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돈한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좋은 종목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 기대 가치에 따라 좌우되는데 제가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10%짜리 정보다. 그걸 사서. 그러면 1억을 줘도 제가 10%니까. 1억을 그 사람한테 줘도 안 아까운데 왜그 정보를 그렇게 남한테 수억 원의 가치를 줄수 있을 그 뛰어난 정보를 왜월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팔까? 간단한 거죠. 그건 뭐냐면
1: 그게 더
0: 그
1: 돈 된다.
0: 정보가 예, 불확실하거나 가치가 이미 소멸된 정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고 저같이 더군다나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잖아요. 그러면 제 자문사에 제가 제 돈을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그걸 왜 남한테 가르쳐주고 있냐고요. 그거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한달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게그 사람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남한테 돈 받는 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돈 넣어주면 내가 종목 알려줄게. 일단 다 사짜고요. 두 번째 전하 신총재나 뭐 김용익 교수님이나 뭐 박세익 대표님이나 저는 신총재님은 지인은 아닙니다만 다른 두 분은 굉장히 친하거든요.
1: 좀 투자 세계에서 이름 좀 알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칭 계정이 정말 셀수 없이 많죠.
0: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해 주는 세상에 또 봉이 김산달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뭐 땡땡 비전이라는 회사를 제가 유료로 결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1: 신고대행.
0: 신고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나 뭐 틱톡이나 뭐 수많은 이 SNS 회사들은 한국에 그렇게 스텝이 많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해봐야 챗봇이 뭐, 예, 받았습니다. 그러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국내 메신저들이 가장 심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포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화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소송을 대신 걸어주고 신고를 해주는 회사를 쓰게 됐습니다.
1: 소송까지.
0: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쓰게 됐어요.
1: 아니, 이게 내가 돈 써서까지 사칭 계정을 막아야 된다는
0: 왜냐하면
1: 거예요.
0: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블로그 이웃이 한 10만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이웃이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뭐 며칠에 한 번씩 볼거 아닙니까? 어떤 댓글이 달렸나. 이제 또 이제 그 스팸성 댓글 달린 것도 차단도 해야 되니까. 이게 가보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데 손실이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 서비스가 끊겼는데
1: 연락이 없다고.
0: 박사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화가 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1: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0: 상당히 많습니다.
1: 예전에 김용익 교수님도 그랬고.
0: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오늘 저 정말 성공 예감해서 우리 이대호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발 제가 그렇게 개별 종목들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자산 배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개별 종목 투자해 보니까요. 판판이 깨지고 저는 개별 종목 투자해서 돈을 벌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 종목에서 돈을 번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별 종목 투자의 수익률과 그 같은 시기 코스피나 S&P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무서운 점이고요. 그래서 연봉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는 펀드 매니저도 시장 이기시는 분들이 한 줌에 불과한데, 문제는 또 그분들이 언제 이길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왜 우리가 개별 종목을 심지어

0: 뭐 땡땡방 무슨 방 뭐 이런 데서 왜 그걸 일러주는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공부, 아까 이야기 잘하셨습니다만 공시정보 잘 파악하셔서 스스로 공부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찬양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인덱스 펀드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까지 그쵸. 본인 디마케팅을 하고 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만 오르면 그렇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칭 계정들을 보면은 진짜 그거더라고요. 아무나 걸려라. 왜 요즘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샘 알트먼을 사칭하는 계정. 옆에 일론 머스크와 같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한데 10만 원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막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수준 낮게 글을 올려도 사람들이 속나? 근데 네, 그 정도의 속을 사람들이 10만 원씩 보낸다라는 거예요.
0: 제가 그 나심 탈렙에 쓴 불후의 명저죠. 행운에 속지 마라에 네. 나오는 한 사례를 하나만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이제 무작위적으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어느 날 첫날 첫달은 10만 명한테 보내는데 두 가지로 나눠 보냅니다. 다음 달 시장이 오를 겁니다. 다음 달 시장이 빠질 겁니다.
1: 네.
0: 자, 그다음은 다음 달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5만 명한테만 다시 이메일을 네. 보냅니다. 다음 달 시장이 2만 5천 명한테는 오릅니다. 다음 달 2만 5천 명한테는 빠집니다. 그래서 10달을 하면 그 모수가 많을수록
1: 10달 연속 맞췄다는 거죠.
0: 예, 10달 연속 맞추고 1년 연속 맞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 난 투자의 신이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다음 달 종목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걸려라라는 게 이 시장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만 걸려라라고 하는 이런 낚시를 부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좋은 정보 자기가 갖고 있지 왜 나한테 그것도 돈을 푼돈 받으면서 그쵸. 알려주려고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끝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홍춘욱 박사님 몇 주 전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정류장에서 혹시 버스 기다리셨습니까?
0: 네, 저는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이라서.
1: 안진수 님이 봤는데 인사를 못했다고 보내주셔가지고.
0: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신데.
1: 닮은 사람 아닐까 이제 또.
0: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인사를 받아들이니까요. 예, 걱정 마시고요.
1: 네, 친절하십니다.
0: 일단 저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이라는 걸 안 한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서워요. 그리고 조금만 좀 천천히 가면 빵빵거리고 특히 오늘도 사실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버스 기사님이 그 운전을 하시는 과정에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더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을 내려주고 싶어서 버스 앞에 끼어드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막 그 스트레스 받는 풍경을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제가 그 좋아하는 회사가 BYD랑 테슬라를 좋아합니다. 제발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그 4단계 자율주행 차를 다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다들 또 우리 현대차도 되셔서 제발 운전에 스트레스 없는 세상. 저같이 운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 그래서 그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기계한테 자동차한테 맡기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앞에 누가 끼어들어도 화가 안 난대요.
0: 그쵸.
1: 내가 핸들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와 자기가 마치 뭔가 신이 된 것 같다. 여유로워졌다라고 또.
0: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가슴 졸리던데. 저도 타봤거든요. 옆에서.
1: 처음 탈 때는 손에 땀이 나고 두 번째 타면 안심하고 세 번 타면 존다 하더라고요.
0: 아 부럽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저는 거의 100%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들 인사를 좋습니다. 하십니다.
1: 우리가 또 그 시장 이야기는 요즘에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 우리 연휴 때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5.2%를 넘기도 했어요. 이게 막 와, 이제 5%다 이랬었는데 5.2까지 갔고 30년물은 5.5%까지 터치했고 이 상황은 일단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0: 아,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만물 트럼프 기원설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 정도 금리 올라가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거의 한 반은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0: 최초에 통과시켰던 그 이상한 이름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OBBBA 법이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오빠법이라고 부르는데.
1: 하나의 크고 뭐 아름다운 법안보 뭐 이런 표현이었죠?
0: 예, 뭐 빅, 뷰티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이제 향후 몇년 동안에 만들어진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이 정해졌습니다. 뭐냐? 이 나라는 국가 GDP의 5% 이상의 재정 적자를 앞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예산안을 만든
1: 그렇죠. 지출을
0: 법이니까.
1: 많이 하니까.
0: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양반이 2월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전쟁 물자를 다 소모하셔서 이제 더 생산을 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천궁 같은 약간의 성능 면에서 뭐 패트리어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훨씬
1: 가성비가
0: 값이
1: 좋은.
0: 싼. 예.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된게 이분이 그 중동에서 다 이걸 물건을 소진시켜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방비 추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올해는 아마도 GDP 대비 국가 부채의 증가율,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되겠죠. 재정 적자가 7%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까지가 이제 그 금리가 오르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큰 기여고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기여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되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2년 우리 잊을 수 없죠. 2월 25일 날 그날 그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으로 기억하는데,
1: 네.
0: 그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의 공포가 부각될 때 유럽과 미국 양대 정상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약 3,500억 불에 달하는 선진국에 맡겨져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1: 네.
0: 정말 역사적인 조치였고요. 이 역사적인 조치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외국의 글로벌 펀드들이 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고 물으면, 나도 저 돈이 동결당할 수 있어라고는 공포를 느낀 크게 네 개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때부터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국채 약 1조 달러가 넘는, 정확하게는 1조 1,700억 불로 기억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미국 국가 채권을 들고 있던 중국이 지금 6천억 불까지 줄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6년 동안 5천억 불을 팔거나 만기가 됐는데 연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영향을 또 크게 미친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는 인도,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외환 보유고가 다 미국 국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을 들고 어딜 가냐면 금을 사러 갔죠.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금값의 그두배 폭등이 다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누구 때문이냐? 예, 바로 빅테크. 그래서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전 세계의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6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그 유명한 회사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부채,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계약상, 주석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채를 종합을 해보니까 얘네 6개가 3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인데,
1: 네.
0: 미국 국가 부채의 한 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의 산을 지금 6개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였고, 이 회사들이 지금 미국 회사채 시장, 그리고 전 세계 회사채 시장에서 엄청난 부채를 쌓고 있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돈들이, 아, 미국 국채나 뭐 구글이 발행한 회사채나 내가 봐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저거 난 믿지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일단 뭐 아까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나쁜 짓을 했지만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정부다. 두 번째, OBBBA법을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켰고, 세 번째는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의 국가 부채를 채권을 내가 왜 사? 차라리 난 구글이 발행한 채권이 금리도 더 높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네 가지의 일들이 다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금리를 가장 크게 올리는 요인은 요네 가지 요인 중에 하이퍼스케일러, 그 구글, 아마존 등등등 6개 회사가 채권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어대는 게 가장 직접적 요인이지만 그 직접적 요인 속에 우리가 아니 그 회사채 많이 찍는 게 미국 금리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를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가게 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흐름이 당장 어디 사라질 게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거는 사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잖아요. 정부 부채도 그렇고.
0: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지는 이란 전쟁 정도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이기고 21년 당선되자마자 가장 역대 인기 없는 정부 최상위단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양 빠지게 철군했기 때문에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 뜨는데 옆에 총소리 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밤에
1: 그때 막 좀
0: 야반 도주하던 분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군을 했는 게 그게 마치 1975년 미국 베트남 대사관에서 헬기 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비극적인 장면을 연상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다들 전쟁에 져서 모양 빠지게 철군했구나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모양 빠지게 이란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또는 다르게 어떻게 전쟁을 대응한다라는 건 이건 그 선거에서 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선거가 지금 불과 이제 한 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유엔 총회 열리면서 그냥 희망적인 관측들이 나왔지만 뭐 다들 그냥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어떤 대안들이나 협상 진전을 우리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 이란 전쟁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 그래서 이번 우리 연휴 쉬는 동안에 요 모든 요인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다들 변화를 준 게 이란 전쟁 유엔 총회에서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그런 전망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났잖아요.
1: 네.
0: 그러니 금리가 또 한 번 튀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 이틀 안에 잠재워질 것 같지도 않고 이걸 또 만성으로 안고 가야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는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0: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게 이제 그 뭐를 갖고 이 투자를 결정하느냐에 대한 이제 판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오늘 그 아까 공시도 이야기하고 시작부터
1: 네.
0: 이쪽에 물꼬를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터주셨으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 이사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면 사람을 뽑고
1: 네.
0: 또는 이제 전산 개발을 하고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계산을 할 때 요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과 내가 지금 이 투자를 위해서 당장 희생해야 되는 비용 이 둘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게 경영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경영자라는 것은 매일매일 계속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 뭐 뛰어난 능력 좋은 개발자 한 명 연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천만 원 주고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 관련돼 있는 추가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1년에 1억이라고 대충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연봉 곱하기 한 30에서 40%의 추가 비용이 회사에서는 부과가 됩니다.
1: 네.
0: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당연히 임대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4대 보험이라는 게 원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부담 등을 생각해 보면 이 양반에게 주는 돈의 이상의 1억 정도의 비용이 들면 그럼 나는 이제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요 비용을 안 쓰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특히 저는 이제 자문사 대표니까 내 요 사람한테 쓸 1억이라는 걸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 네, 네.
0: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모기지 채권 금리가 얼마나 들었냐면 7%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산가 분들은요.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실물로 살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장 안 돼 있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MBB라는 ETF를 통해서 살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ETF들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살 수는 없고 그냥 은행의 좀 자산가 고객님들 PB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고객님들은 은행의 우리나라의 외국환 은행의 트레이딩 팀을 통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 실물 채권 30년짜리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1: 미국 모기지 담보 채권을요.
0: 그렇죠. MBS라고 합니다. 자, 그게 근데 1% 비용이 나간다 하더라도 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왔죠. 바로 이와 같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그죠? 왜냐하면 각종 부가비용 가자면 1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요.
1: 네.
0: 자, 이분을 고용하는 비용 1억을 차라리 내가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면 1년에 달러 이자 6%가 30년 동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발행된 채권을 그냥 사서 전 만기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법인이니까 우리는. 자, 이런 비용의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연봉 1억의 직원을 데려와서 여기서 이분이 저한테 이 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줘야만 제가 이 사람을 뽑겠죠.
1: 네.
0: 그러니 왜 채권이 이 경기 판단 특히 AI 시대의 판단에 왜 중요한지가 다 나왔죠. 이 수익과 비용을 끊임없이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주식시장에 가서 자금 조달하면서 증자해가지고 빌리는 돈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증자에서 빌린 돈으로 우리가 배당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당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서 그 스페이스X와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엔트로픽이 11월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장외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주들한테 내가 상장해서 배당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해 주는 그 비용보다 회사채 발행하는 비용이 훨씬 비싼 것 같은데. 이제 자본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요. 끊임없이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1: 그쵸.
0: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거라고 생각되는 장기적인 이익과 자금 조달 비용을 계속 계산해요.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나의 미래의 장기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금 조달을 중단하겠죠.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가면 지금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우리는 뭐 좀 고점에서 한 2000포인트 빠져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역사상 최고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주식 공급이 나오는 겁니다. 왜? 모기지 채권 사면 비용 다 제거하고 봐도 6% 나오는데 그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라는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당? 미국 배당 수익률 1%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증자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저같이 증자 함부로 못하는 그게 쉽지 않죠. 스타트업들이 어디 증자를 함부로 합니까? 그죠? 그런 데는 투자를 줄이겠군. 그죠? 두 번째, 투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리고 또 뭐 세콰이아 캐피탈 같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한테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미 받고 시장의 총화들은 증자를 하겠구나. 상장을 계속하겠구나.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식이 공급되겠구나. 그리고 이건 당장은 경기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1: 네.
0: 왜냐하면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의 또 의사결정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또는 뭐 오픈 AI의 또는 엔트로픽의 상장 공모 이거는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당장은 나쁜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잘 버텨요. 그러나 이 고금리 환경이 계속된다면 누구부터 어려워지냐?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들, 자금을 증시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회사들부터 어려워지고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이런 금리의 충격은 경제에 약 6에서 12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뭐 미국장 저렇게 불을 뿜는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점점 조심해야 되는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 금리, 고금리가 얼마까지 이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 미국의 국채와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견줘야 하는 그게 또 이제 투자 자산 배분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 채권하고 주식이 또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의 매력도도 떨어지는 반면에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도 떨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는 자산 배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이제 합니다.
1: 네.
0: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방문을 주셔가지고 좀 어떤 스타일로 운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 제가 그 두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는 네. 투자의 기간. 내년에 쓸 돈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용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10년이나 20년을 보고 합니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묻는 게 당신의 기대 수익은 얼마입니까?
1: 네.
0: 근데 글로벌 연기금들의 기대 수익은 얼마냐 하면 4.6에서 5.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전부 뭘 하냐면 중기 자산 배분, 장기 자산 배분을 하면서 연금의 고갈 시점에 대해서 계속 나라에 보고서를 올리죠.
1: 네.
0: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6%가 되게 중요한 라인입니다. 왜 그러냐?
1: 그 이상이 돼야.
0: 그 이상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연금을 추계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한 세대 보통 30년이죠. 30년 이후에도 이내에는 고갈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끼리 이제 뭐 브레이크 이븐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 고갈되지 않는 수익률의 레벨이 그 이상입니다.
1: 4.6 이상으로 계속 이상 수익률을 올려야.
0: 그 정도는 되어야 연금을 예를 들어서 2055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뒤죠. 2055년 이후에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4.6% 이상만 사실 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미국에 30년짜리 모기지 채권을 사면 가진 비용 다 제거하고도 얼마라고 그랬죠? 6%가 넘는다 그랬죠. 예. 이런 고정금리 채권, 30년 이상의 고정금리 채권이 그 정도 나온다. 예,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상대적 매력도로 봤을 때.
0: 네, 더 나아가서 아무리 미국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이어 대통령들이 이상한 대통령들 만나가지고 그 나라 자체의 국가 신용등급도 이제 트리플 A도 아니고 또 그 미국 국채의 발행된 금리 레벨이 구글보다 어쩌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봐요 지금.
1: 네.
0: 이거 최근에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이제 구글 채권 살래, 미국 국채 살래 이렇게 물으면 옛날에는 뭐 고민도 안 하고 구글이지 그랬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수년 안에는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채권을 발행 안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순연금 기업이기 때문에 발행 안 하는데요. 삼성전자 발행한 채권이랑 한국 정부 발행한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신뢰가 가니?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제 눈치껏 이제 진행을 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은 중기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에 걸친 자산 배분 전략들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1: 고금리 상황에서는.
0: 더 나아가서 인플레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4% 정도 좀 나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1: 물가상승률이 실질로.
0: 3% 초반이기 때문에 7% 정도의 물량을 바로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 입장에서라면 명목금리가 4% 가깝,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4%라는 것은 다른 데 투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금리 레벨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전제는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다른 문제고요. 현재와 같은 금리가 계속된다면 내년 글로벌 자산 배분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 것이다.
1: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10시 38분 현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준욱 대표와 함께하는 개미스쿨 시간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나흘간의 연휴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녹록지 않은 민생을 확인했다며 효능감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0: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2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나이와 출신 대학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든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수로 안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10시 40분이 됐고요. 개미스쿨 시간 홍준욱 대표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자산 배분하는 데 결정적인 또 요인이라는 거고 현재로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또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안 그래도 지금 10월 말인가요? FOMC 때 기준금리 인상 확률 한 70% 이상으로 또 높아지고 있던데 어떨까요? 좀 갈수록
2: 일단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요 그 소비자 물가에 발표됐던 그 조사 항목을 재활용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1: 좀 새로 조사한 게 가중치는 좀 다르고요.
2: 그렇죠. 가중치만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미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략 근원 소비자 물가, 죄송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전월 대비해서 0.3에서 0.4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인데 이걸 크게 넘어서는 거는 그냥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의 정책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이제 곧 9월달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8월 데이터가 최신이니까, 8월달, 미국의 그 전년 동기 대비 물가, 그 임금 상승률이 얼마냐 하면 3.1입니다.
1: 네.
2: 근데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 0.3%포인트 정도.
2: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지난달 미국의 그 시간당 임금의 월별 상승률을 봤더니 0.27이었는데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0.4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 명목 성장률이 한 6% 나올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6% 성장이라는 걸 분을 냈더니 물가 상승률이 한 3.5 나와서 실질 성장률은 2.5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인데 가계 소비의 바탕이 되는 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이 모든 성장은 누가 일으키냐 하면 그 6개 회사의 투자.
1: 빅테크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2: 예, 빅테크의 투자가 없었으면 올해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준 의장이면 정말 고민스러울 게 그 FOMC 즉 두 주 뒤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1: 네.
2: 그래서 중간 선거 직전 주에 직전 달에는 FOMC는 거의 동결이 관례거든요.
1: 네.
2: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시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서 저는 12월이 서로가 마음 편한 선택 아니겠나.
1: 10월에는 지켜보다가
2: 그러니까
1: 12월
2: 문구만 뭐 그냥 뭐 이 물가는
1: 주고.
2: 부담스럽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게요. 뭐 이런 뉘앙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근데 10월에 금리 인상 베팅이 높아서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아무튼 미국 채권 시장은 공포와 패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많이 또 흔들리고.
2: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금리 인상 기대다.
1: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뭐 채권 시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뭐 유럽 전 세계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렸죠.
2: 1.25입니다.
1: 근데 엔화는 오히려 또 약세예요.
2: 근데 이게 그 이제 우리 아까 방금 이대호 기자님이랑 저랑 네. 아니 미국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1: 네.
2: 그걸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올해 금리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해서 이제 4.25 내년에는 뭐 많아야 두 번 그러면 4.75나 4.5 정도가 정상적인 금리 레벨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지금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죠.
1: 상대적으로.
2: 예,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쉬는 동안에 거의 160엔까지 갔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1: 달러도 157엔 정도.
2: 예,로 거의 뭐 금리가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엔 따라 움직인다고 제가 며칠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 비슷하게.
2: 예, 엔화 따라서 움직일 상황이었는데 이틀 동안 시장이 안연 덕분에 오늘은 별로 그렇게 지난주 수요일 환율에서 크게 안 움직이는 걸로 나와서 다행인 거고요. 아무튼 그만큼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고 특히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 7%. 제가 왜 자꾸 모기지 채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그 미국이 역대 그 양적 완화를 3번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뒤에는 ETF까지 사준다 이런 양적 완화까지 했던 거 가면 시즌이 사실 한 3번, 4번 동안 하면서 늘 MBS. 미국 국채만 산 게 아니라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준 사실상 정부 국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런 이 안정적인 상품이 지금 7%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본의 은행 간 시장에서 1.25%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본의 은행 간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니까 여기서 조달을 해서 7%짜리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면 이게 거의 한 5% 6% 마진이 그렇죠. 남는데 왜 엔을 들고 가니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외환시장에 공격적인 개입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건 결국 미국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면 결국은 대세는 환율 상승 아니냐.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1: 달러 강세, 엔화 약세.
2: 그렇습니다.
1: 우리 환율은 1361원이네요. 오늘은 이제 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1500원대에서 많이 진정됐고 워낙 강세로 갔습니다만 1300 또 뭐 50원대에서 뭐 한 80원대 또 왔다 갔다 하고도 있거든요. 원화의 방향은 좀 아직 안 잡힌 걸까요? 어떻게
2: 안 보세요? 잡혔다고 봐야죠. 네, 일단 아까 일본의 외환시장 변동성의 어마어마한 그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인은 일본 엔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매매잖아요. 근데 이제 네. 외국인 매매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1,060억 불을 한국에서 팔고 나간 다음부터는 지금은 사실 환율의 방향성에 외환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결국 리밸런싱이 마무리된 거죠. 즉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시장의 비중 목표 비중이 2%다 또는 1.5%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올해 한때 한 4%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매매 차익을 대규모로 실현했고 그 실현 이후에 또 7월과 8월의 주식시장의 급등락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연기금들은 지금 좀 없어진 또는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일본 환율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뿐이지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급하게 한국을 팔고 나가야 될 이유는 또 찾기 어려운 여건이니까 저는 뭐 일단 당분간은 일본 따라 움직여 나가는 외환시장에 일본 동경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 안팎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네요. 이번 주에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10월 1일 새벽에 우리가 그 뉴스를 볼 것 같고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긴 합니다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2: 네.
1: 좀 이번엔 좀 어떻게 볼까요?
2: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도 뭐 이제 주말 내내 그냥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 뉴스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네. 관심 있는 뉴스를 긁어주니까 쭉 보는데 다들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제 그 DRAM도 DRAM이지만 요새 낸드 가격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라서 네. 이 마이크론이 또 낸드도 생산하니까요. 네. 이래저래 보더라도 뭐 지금은 그렇게 실적 가지고 실망시킬 상황은 아니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당락 뭐 이런 것들 앞에 이제 눈앞에 와 있고 또 더 나가서 자사주 매입에 이제 그게 다 거의 끝났잖아요.
1: 삼성전자 하이닉스.
2: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거리고 제일 고민거리가 7,0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얼마 있었냐면 175조 정도 있었거든요.
1: 거기에 이제 물려있는 돈들.
2: 예, 그걸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으로 그 어마어마한 수급 부담을 지금 해소시켜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좀 약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게 또는 여력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정도인 거지 시장 전망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주주 환원 규모 이런 것들을 또 이사회 열면 또 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시장이 또 급락한다고 말하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또 삼성전자는 아직 그 주주 환원 계획을 다 발표하지는 않았고 뭐 올해 거 3분기 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29일이 이제 배당락 기일이기도 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을 주주 환원 중심으로 배당주 관점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동의하지 않죠.
1: 그래요?
2: 제가 그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네. 얼버무린 이유가 경기의 민감주들은 당장 우리 이제 SK 넘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현대전자 시절이나 하이닉스 시절에 배당을 두 번이나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 좋은 기업들이지만 이 회사들이 불황으로 갈 때 얼마나 또 큰 비용을 치르면서 불황에도 투자를 절대 중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현금 흐름 저희들이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르는 게 마이너스를 종종 갑니다.
1: 네.
2: 근데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런 여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배당을 끝없이 꾸준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믿는 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배당주의 하나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언제나 폭락했을 때 우리 2024년처럼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을 때 그럴 때 배당주로서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게 좋지. 지금처럼 그때 주가 레벨에 비해서 4배 5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배당주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
1: 그러니까 본질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고
2: 그렇죠.
1: 성장주여야 하고 다만 배당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고 하방을 막아주는
2: 존재. 그렇죠. 하방을 막아주는 존재로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이 주식에서 내가 사면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데 이런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좋습니다만 이 두 회사는 앞으로도 매년 몇백 조씩 투자를 할 회사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시간을 꽉꽉 채워서 알차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현재 코스피는 2% 밀린 6,936을 코스닥은 0.96% 오른 852.5를 나타내고 있네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집의 번지수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슨은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한 과거가 통째로 살아있습니다. 124번지에는 죽은 아기의 혼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빛이 핏빛으로 번지고 작은 손자국이 케이크 위에 찍힙니다. 이 아기는 왜 유령이 되어 세서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윤성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던 윤성이. 3년 정도만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윤성이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두 사람은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 악화로 이를 놓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 1등과 전과목 A를 놓치지 않는 윤성이.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긴 시간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윤성이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중부지방은 지금 구름 사이로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포항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높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등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 습도는 5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로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첫 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권민수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한은은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와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미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그대로 유지할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재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구조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부산시와 동구, 해경과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며 수로 안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 북항이가 나타난 지난 18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5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오늘 사고 현장 부대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며 사고 원인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연휴 민심에 대해 3년은커녕 3개월도 더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명확했다.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은 분노와 한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7,00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00여 건으로 역대 최소로 집계됐고 2024년 대비 약 23%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살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정보에 따르면 만 2살에서 5살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6%, 생후 11개월 미만이 13% 순이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하면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 절반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6도, 광주,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서늘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낮아져서 가을이 점차 깊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81차 유엔 총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요. 산적한 위기 앞에 유엔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엔은 과거부터 무력한 분쟁 중재 능력과 강대국 중심의 구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었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중심으로 설계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가 80년 넘게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국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위기에 빠진 유엔의 현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대만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만 타이베이 시장 선거전이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제스의 증손자인 현재 시장과 그의 대항마로 나선 안보 전문가 사이에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눈을 새기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에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둔 건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복수의 중동 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한 걸 두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4가지 무기를 한꺼번에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이른바 벌떼 전술을 도입한 걸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다차원적 공격이 고비용의 요격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 군사 방위 동맹과의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동참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27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9.85%가 찬성, 70.15%가 반대를 했고 투표율은 47.06%였는데요. 그동안 역대 스위스 정부는 국제정세에 맞춰 중립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왔는데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적이었고

그렇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새벽 태국의 유명 관광지

0: 폭우로 태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도 북부와 네팔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선 갠지스강과 간다크강 등 우타르 프라데시주 인근을 지나는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 56명이 숨졌습니다. 또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 남부 지역에도 홍수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는데요. 네팔 당국은 전체 77개 지역 중 49곳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7,5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네팔 중북부 라소아 등의 지역은 이번 홍수 고위험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도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0: 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다가 협상한다고 했다가 또 압박을 했다가 이런 발언을 자꾸 번복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간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7일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합의는 아니다. 아마 1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동의했을 내용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패를 과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날에는 이란이 카타르를 통해 전달한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이날 한 얘기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역내 휴전을 복원하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이렇게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협상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통들은 그래서 빠르면 양측 간 협상이 28일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카타르가 주말 동안 양측과 별도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 미국에서는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이제 카타르가 각각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란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거부했지만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공식 답변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추가적인 대이란 공격을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군사적 압박 카드를 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재개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행동에 다시 나설 수 있다라는 압박을 동시에 내놓은 셈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먹을 것 없었던 소문난 잔치.
0: 소문이 정말 크게 난 잔치였는데요. 그렇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흘간 네 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양국 정상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경쟁은 이어가되 충돌은 피한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 기조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시 주석을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애틀랜타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임대해 주겠다라면서 우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에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조차 없었고요. 미국은 백악관의 팩트시트,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서만 각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패권 경쟁의 핵심 쟁점들에서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판다는 귀엽지만 미국에 필요한 건 희토류였다. 보여주기식 외교에는 성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 자체가 중국의 외교 성과였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자신의 동급으로 중국을 미국의 동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또 중국 매체 쪽에서도 미국의 의전 배경에는 달라진 중국의 실력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신화통신이 8대 회담 성과를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미중 관계의 존중, 공정, 대등 원칙 수립을 첫 번째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전에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가 경제 분야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0: 얘기가 나왔나요?
1: 제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양국이 무역 투자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한 품목의 우대 관세 추진,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이 무역전쟁 휴전이었는데요. 기존 네. 만료되는 날짜가 11월 10일이었는데 이게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연장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미국산 석탄을 매년 최소 1000만 톤씩 사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쪽 발표문에는 이런 구매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관세이나 대상 품목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씩 차이가 이제 발표문에 있는 셈인데요. 네. 그리고 양측 결과문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희토류 공급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통제 완화를 성과로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상대를 압박하는 핵심 카드는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0: 그렇죠.
1: 네, 또 AI 얘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채널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장치 합의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좀 이례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시 주석이 그 24일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5월에 미중 정상회담했을 때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4개월 만에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서 반대한다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네네. 시 주석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 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로서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0: 그렇습니다. 네.
1: 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에서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넣어줬는데, 이번에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을 포함한 진행 중인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다라고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미중 관계의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제 두 정상은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0: 다음 만남을 기약할 네, 수밖에 없게 되네요.
1: 네.
0: 자, 다음 키워드 파란색 물결이 아니라 붉은색 역류.
1: 11월 중간선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갈수록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24일에 공화당의 선거 전망이 나쁘다에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의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촉발한 격렬한 역류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악시오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고치인 60.4%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급등했고요. 식료품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대출 이자율이 7%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공화당에 불리합니다. 여당에
0: 그렇죠.
1: 불리하죠.
0: 그런데
1: 공화당이 현재 연방 상원에서 딱 3석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석만 내주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패배가 확실하고요. 텍사스, 플로리다, 알래스카는 접전, 메인주도 불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하원은 탈환할 수 있는데 상원을 가져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더 불리한데 지금 선거 예측기관이 있습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25일 최대 15곳의 선거구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이곳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 435석의 과반인 218석을 넘어서 220에서 230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0: 네.
1: 이 기관 측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물결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레드 언더토 즉 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 역류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0: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하니까 민주당이 승리할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특히 이곳의 CEO가 지난 9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인기 없음에서 유해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방사능 수준이다.
1: 아, 그렇죠. 네.
0: 이렇게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반발을 하겠죠.
1: 예.
0: 갈수록 공화당 후보들이 그래서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유, 휘발유, 비료 가격 급등, 트럼프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확대 계획 때문에 공화당의 대표적 지지 기반이었던 농민들도 지금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 예, 네. 11월 중간 선거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다시 시작된 출근 전쟁.
0: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한 재택근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희망사항인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이제 영국의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스도 사무실 근무를 주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지금 집단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영국 직원 4만 5천 명 중에 80% 정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유나이트라는 곳인데
1: 네.
0: 이 유나이트가 회사의 출근 확대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간호 같은 돌봄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는 더 유연한 근무 방식을 허용해야 된다. 교통비가 저렴한 비혼잡 시간대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출근 확대를 하면 많은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회사가 꼭 출근을 해야 되는지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내년 3월 이전까지 모든 직원에게 일회성 출근 수당도 지급을 해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편도 통근 시간이 40분을 넘거나 거리가 35마일 약 56km를 초과하는 직원은 주 3일 출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점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데 따른 이점도 중요하다라면서 최소 출근 일수는 업무 성격 또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부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면서 노조 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근데 앞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작년 3월부터 이게 하이브리드 근무 직원들에게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왔고 일부 직원들은 이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대면 근무가 멘토링과 학습, 협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라면서 전혀 입장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연휴 끝에 다시 출근하시느라고 네.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내용이 네. 이렇게 생각할 네네. 수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키워드 뜨거운 아이스커피.
0: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 구직 면접장에 들고 간 아이스커피 한 잔이 면접 예절 논쟁으로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형식과 첫인상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아이스커피를 든 채 면접장에 들어가는 건 지나치게 캐주얼하고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반면에 이제 젊은 구직자들의 중심으로는 아니 음료 한 잔으로 지원자의 역량이나 자격을 판단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요.
1: 네.
0: 최근에 플로리다주의 채용 대행사 사장인 웨이 아이넨이라는 사람이 그 SNS에 올린 영상에서 이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면접장에는 아이스커피를 들고 오지 마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1: 네.
0: 이렇게 되면 면접 전에 커피를 다 마실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아이스커피가 지나치게 캐주얼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오늘 해야 할 일 중 하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전하는 내용이긴 했는데
1: 그렇죠.
0: 이 영상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정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주요 언론이 가세를 하면서
1: 네.
0: 커피게이트 2026 아이스커피 대논쟁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에서는 면접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냐. 지금 격식에 아이스커피는 맞지 않는다. 뭐 컵에 맺히는 물방울이나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빨대를 사용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면접관의 집중

0: 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커리어와 리더십 코치인 PB 개비는 오랜 취업난으로 지친 구직자들에게 음료 하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실제 역량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개입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럼 따뜻한 커피는 괜찮으냐. 커피가 아닌 물이나 다른 음료는 괜찮냐. 첫인상만으로 와. 구직자를 평가하는 건 정당하냐 뭐 이렇게 논쟁이 지금 아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론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다만 면접에서는 여전히 첫인상과 기본적인 예절이 여전히 중요한데 굳이 아이스커피를 들고 가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깻잎 논쟁이 아이스커피 네, 논쟁이 지금 2020년 후반을 달구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하비 맥신.
0: 쉬는 시간마저 알차게 보내려는 젊은 층들이 늘면서 이제 취미를 일처럼 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운동, 독서, 악기 연중 여러 취미를 동시에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활동량을 기록하면서 SNS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것을 하비 맥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한 독일의 18세 청년이 뭐 폴댄스, 헬스, 암벽 등반,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연주, 디제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요. 체스와 스토크, 독서도 하는데 한 번에 이 중에서 세 가지 취미를 골라서 매일 연습을 하고요. 그 달리기까지 하면 운동 기록 앱인 스트라바에 결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계속하긴 하는데 네. 사실 편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건데요. 네. 뉴욕에 사는 한 청년도 TV를 1시간 보고 나면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이런 하비 맥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각종 기록하는 앱들, SNS를 네.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지표가 붙으면 사람들이 그 수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도 기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더 잘해야지 이런 목표를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지나치면 오히려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인데.
0: 네, 일정 네. 수준까지는 노력이 활동의 의미를 높이는데 그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의미가 줄어드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1: 즐길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KCN 조조의 All My Lif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공보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1일 군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 폭발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투명한 조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2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수로 안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오슝 홍유선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대만 수도인이 타이베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고요?
5: 네, 오는 11월 28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타이베이 정가에서는 중장자의 투더궁 사찰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4: 네.
5: 지난 26일 저녁 타이베이 중산고의 전통 사찰인 중장자의 투더궁에서는 이 만찬 행사에서 타이베이 시장 후보가 시장 두 후보가 시찰을 두고 출석했습니다.
4: 네.
5: 이곳은 보수당인 국민당의 장안한 시장이 과거 입법위원 시절 그의 사무소를 사찰 뒤편에 두었을 만큼 그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 분위기는 대조적이었어요. 진보 성향인 민진당의 선보양 후보가 일찍 도착해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반면에
4: 네.
5: 국민당의 장안현 시장은 지각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4: 네.
5: 게다가 사찰 이사장인 인춘이는 장 시장에게 시장이 된 후 3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다가 선거 때나 돼서야 찾아왔다면서 면전에서 그를 면박을 줬거든요.
4: 아.
5: 이를 두고 정치 분석가들은 풀뿌리 조직의 최고 핵심인 사찰 유지가 현직 시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을 지지층 이탈의 첫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4: 네. 두 후보자의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5: 조사 주체마다 결과가 좀 다른데요.
4: 네.
5: 지난 22일 신민양안연구협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의 장원한 시장이 41.7%, 민진당 선보양 후보가 40.5%로 두 사람의 격차는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의 한 시의원 분석에 의한 예상 득표율은
4: 네.
5: 장원한 시장이 55%, 선보양 후보는 43.5%로 예측되고 있어서 격차가 좀 납니다.
4: 네.
5: 그런데 이처럼 차이는 좀 있으나 어쨌든 두 결과 모두 장원한 시장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네, 그럼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장원한 타이베이 시장 배경.

0: 내용이라든지 강점은 어떤 건가요?
1: 두 후보자는 모두 40대로 젊은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0: 네.
1: 우선 장완한 시장은 1978년생으로 대만 정계의 대표적인 정통 엘리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장제스 전 총통의 증손자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0: 네.
1: 학력도 대만의 명문대인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한 기업 전문 변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격인 입법위원도 두 번이나 당선된 경험이 있고요. 8대 시장 경력도 있습니다.
0: 네.
1: 이처럼 젊으면서도 노련하고 차분한 행정가 이미지로 보수층과 중도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이 현 시장의 대항마로 나섰죠. 민진당의 션보양 후보도 뭐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이 후보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1: 션보양 후보는 1982년생으로 장완한 시장보다도 4살 더 젊습니다.
0: 네.
1: 션보양 후보도 장완한 시장 못지않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률 전문가인데요. 대만의 최고 명문대인 대만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후 국립 타이베이대 범죄학 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보 및 정보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법학자 출신의 반중 성향 정치인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재작년 입법위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신인 정치인이라서 이러한 짧은 정치 경력이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선보양 후보가 장완한 시장과 차별되는 강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민중과의 소통력과 실행력인데요.
0: 네.
1: 선보양 후보가 특이한 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대만대 졸업 후 유학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6년간 대만 학원가에서 형법학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 강사로 학생들과 유연하게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0: 네.
1: 그리고 민간안보교육기관인 흑곰학원이라는 기관도 창립을 해서 반중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 그 실행력과 소통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민진당의 션보양 후보가 앞으로 좀 뭔가 판도를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글쎄요. 그 선거까지 아직 두 달이 남은 상황이라 네. 아직은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선보양 후보가 판을 뒤집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지역적 특성입니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북부는 국민당, 남부는 민진당이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타이베이는 여러 출신이 모인 수도라서 그 지역적 특성상 정치적 편향성이 좀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은데
0: 네.
1: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국민당이 좀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출신인 장완한 시장에게 유리한 지역이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민진당 선보양 후보의 개인적 포지션 문제입니다. 현 타이베이 시장이 장점으로 부각하는 젊은 나이 그리고 법학 전공의 고학력 엘리트 전문가라는 그 이미지를 선보양 후보도 갖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것은 장완한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 후보의 그 정치 경력이 짧은 데다가 행정력이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범죄 및 안보 전문가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만일 이 타이베이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치안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안보 불안을 겪고 있다면 선보양 후보의 그 전문성이 매우 환영받겠지만
0: 네.
1: 지금 타이베이가 뭐 범죄율이 그렇게 높은 도시는
0: 그렇죠.
1: 아니거든요.
0: 네.
1: 그렇다고 또 안보 불안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의 전문성이 선거에서 별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선보양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안한 시장보다는 우세하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앞으로의 선거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대만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대만 가오슝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0: 지난 9월 8일에 개막한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작 이번 유엔 총회는 유엔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무력함만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무기력한 유엔의 현주소, 그리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뭐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곳 하면 유엔이고요. 이 다자주의 외교의 뭐 최대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들어왔어요.
1: 예, 맞아요. 그 유엔을 비판하는 뭐 발언 또는 여러 가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관련 발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유엔 네. 사무국, 뉴욕에 있죠.
0: 네네.
1: 유엔 사무국 빌딩에서 10개 층이 뭐 없어지거나 날아가 버려도
0: 네.
1: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 라고 했던 말 이게 아. 뭐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존 볼튼
0: 네.
1: 그 네오콘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 중에 한 명이고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행정부에서 안보보좌관 했던 인물이죠.
0: 네.
1: 이 사람이 1994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중에 유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유엔 대사가 됐다라고 예. 하는 점이죠. 이 유엔 대사로 이제 인준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뭐 나는 뭐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뭐 유엔을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엔의 문제점 또는 뭐 어떤 조직에 너무 비대화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었습니다.
0: 네, 뭐 조금 뭐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1: 네.
0: 유엔이 강하게 좀 비판받았던 구체적인 어떤 사례는 어떤 건가요?
1: 유엔에 대한 비판하면은 가장 먼저 꼽는 게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 체제잖아요.
0: 그렇죠.
1: 예, 5개국 상임이사국, 그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0: 네.
1: 이 5개국이 가진 거부권 문제 때문인데 이 다섯 개 강대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0: 그렇죠.
1: 이 다섯 개 나라가 뭐 이렇게 자국의 이익 또는 자국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 거부권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0: 네.
1: 그래서 정작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를 들을 수 있고
0: 네.
1: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제기능이 유엔이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 사실 세계 평화의 또 핵심적인 건 인도적 위기, 제노사이드 같은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일 텐데
0: 네.
1: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
0: 네, 그렇죠.
1: 늘 이런 점에서도 이제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유엔은 자체적인 군대도 없고
0: 그렇죠.
1: 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또는 어떤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난민 사태, 인도적 위기 사태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늘 받습니다. 유엔
0: 네.
1: 조직 자체도 사실 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엔 평화 유지군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파견이 됐는데
0: 네.
1: 뭐 현지에서 이 군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이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엔 관리들이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0: 네.
1: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적도 많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유엔의 권위가 많이 추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최근 들어서 그 유엔 인권기구들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제재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높여와서
0: 네.
1: 이런 것이 또 이제 크게 이슈화 되기도 했죠.
0: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뭐 많은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아,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2026년 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0: 네.
1: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에서 일괄 탈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 예.
1: 여기에 대상되는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66개였는데 이 중에 31개가 유엔 산하 기구 또 기관이었습니다.
0: 아.
1: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계 보건기구

0: 그래서 탈퇴를 네. 했고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가 너무 반이스라엘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 또 방만한 운영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탈퇴를 했죠. 유엔 네. 인권 이사회에서도 탈퇴를 했습니다. 뭐 저희도 다뤘지만 그 국제 형사 재판소 네. ICC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비판 또 각종 제재를 하고 있는 조직이죠. 뭐 이제 소장 등 재판부를 제재하고 또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뭐 배제하겠다 이렇게 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 정부가 뭐 전통적으로는 테러 조직에 대해서 가해왔던 제재잖아요. 근데 유엔의 이제 산하 기구인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이 ICC 문제 다뤘습니다.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다라고 하면서 다른 회원국들한테 탈퇴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정작 미국은 ICC의 그 로마 규정의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보면은 미국의 유엔에 대한 비판론, 한계론 이런 게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뭐 대대적으로 탈퇴하고 이런 반유엔의 어떤 정책 기조를 노거라 한 게 오늘날에 이제 유엔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는 네.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1: 특히 올해 유엔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한계라든지 권위 실추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는 네. 건 어떤 의미입니까?
0: 만약에 국내에서도 뭐 보도가 됐지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유엔 패싱입니다. 네. 시 주석이 이 유엔 총회에 이제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렇죠. 바로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트럼프가 정상회의를 했죠. 물론 시 주석 대신 이제 중국의 대표가 이제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이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참여하게 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네. 9월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이죠. 그때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네.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랬던 걸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큰 차이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유엔의 권위가 추락된 사례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정도 사실 문제예요.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어쩌면 심각할 수는 있는데 유엔 네. 재정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이 두 나라가 자국의 정치적 이익 뭐 이런 걸 각종 이익을 이유를 들어서 분담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이 분담금 6조 4천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고 중국은 물론 뭐 이거보다 적습니다. 6,900억 정도의 네. 그 돈을 이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8월에는 유엔이 파산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현재는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유엔의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더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패전국 적국 조항을 삭제하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0: 예, 저도 상당히 그 말이 이 말을 이제 이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적국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이렇게 패전국들의 이제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 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엔 헌장의 조항입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까지 이제 유엔 헌장에서 삭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임자국의 5개 국가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0: 왜 사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해 중국이 이 다카이치 총리의 뭐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발언을 이제 문제시 삼아서 그럼 우리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라질 뻔했던 이 적국 조항이 다시 두 나라에서 핫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이 안보리 개혁 문제 안보리 상임이사국 특히 문제에 대해서도 또 네. 개혁 과 관련해서 이 발언을 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1: 네, 네.
0: 뭐 이 일본, 독일 이런 데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1: 그렇죠.
0: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0: 또 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또는 뭐 그 구테우스 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뭐 유엔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번에 많이 했죠.
1: 그러면 이 안보리 개혁 논의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0: 오래전부터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있었어요.
1: 네.
0: 2009년에는 이 안보리 좀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안보리 개혁 정부 간 협상이라는 공식적인 협상 기구가 만들어 적고
1: 네.
0: 지금도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회원국은 190개국이 좀 넘고 또 안보리 경우에는 5개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임이사국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이 5개 국가들이 임기 없이 이제 상임이사국을 지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결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헌장을 바꿔야지 되는데 개정하려면은 총회에서 회원국들 3분의 2 찬성. 이 필요한데
1: 네.
0: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이 전원 찬성 한 국가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상임이사국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왜 놓으려고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논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임이사국이 지금 5개 국가인데
1: 네.
0: 이거를 늘리자.
1: 늘리자.
0: 네. 이런 논의도 있고
1: 네.
0: 또는 비상임 이사국들을 더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 이사국에 들려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독일, 일본, 뭐 경제 강국이니까요.
1: 그렇죠.
0: 독일, 일본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프리큐에도 있고 많은 나라들 또 브라질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여기 상임 이사국을 확대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와 같은 시스템에서 상임이사국만
1: 그렇죠.
0: 늘릴 경우는 이 나라들이 새로운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1: 그렇죠.
0: 패권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네. 이제 자기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이건 안 되고
1: 네.
0: 좀 더 이제 중소규모의 국가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안보리 체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네.
0: 많은 나라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러면 지금 있는 상임이사국들이 너무 거부권을 뭐 맘대로 휘두르고 있으니 이거를 폐지 또는 제한하자 이런 논의도 이제 많이 이루고 나타나고 있고
1: 네.
0: 또 지역 대표성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지역의 대표성도 또 강화하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1: 네.
0: 뭐 현재로서는 이제 공전을 계속하고 있고
1: 이게 헌장을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0: 맞아요.
1: 쉽지 않으니까
0: 네.
1: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네.
0: 이것도 사실은 꽤 몇 년 전서부터
1: 네.
0: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사실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2022년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결의안을 총회에 붙여서
1: 네.
0: 그 회원국들의 3분의 2가 이상 이제 천성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뭐 현재까지 이제 거의 뭐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고 올해 총회에서도 다시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상임이사국 중에서 그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 여기 자기네들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뭐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 총회에서 가결돼도 안보리의 이제 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또 네.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부권을 가진 다섯 개 상임이사국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여기서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의미는 있죠. 그리고 참 유엔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들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찬성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또 다른 사례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그 지도 문제 있잖아요.
1: 네,
0: 세계
1: 네.
0: 지도 문제 이게 기존의 지도 너무 불평등하니까 그렇죠. 실제 면적 반영해가지고 네. 새로 만들었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회원국들 중에서 대부분 다 했는데 미국 혼자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1: 미국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0: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권국들도 6개 국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참 유엔을 바꾸는 문제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사례로 다시 대학은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시간이 다 되어가서 유엔 사무총장 새로 뽑잖아요.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0: 네.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에 지금 현재 구테우스 사무총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네. 내년 1월부터 새 사무총장을 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선거 과정이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단계 예비투표 단계예요. 그중에서 아, 이제 가장 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모두 여성이어서 그럼 다음에는 여성이 나오는 오. 게 아니냐.
1: 네.
0: 유엔 역사상 최초로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유엔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추석 연휴가 끝나니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은 지금 산 정상부터 20% 단풍이 물들면서 오늘 올해 첫 단풍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작년보다는 나흘 빨랐지만 평년과는 같은 시기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낮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포항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높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0: M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우리 군장병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쟁점화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뭉갠다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외식 가맹업체 명륜당이 사주인 이종근 회장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종근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과 여자 핸드볼팀이 각각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말엔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투명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이번 비무장지대 내 폭발 사고 정치 쟁점화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야당은 은폐 의혹부터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현장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를 뭉개고 은폐하려 하는 거라 주장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 암장에 가깝다면서 늑장 조사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에게도 여당은 투명한 조사를, 야당은 안보태세 확립을 각각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몇 배의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합니다. 4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공정위 조사 결과 2983억 원. 통상의 자금 조달 금리보다 훨씬 낮은 4.6%에서 최저 2.3%의 금리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마련한 돈을 명륜당 가맹점주들에게 12%에서 최고 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걸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들 사주인 이종근 회장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덕에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들은 4년여 만에 2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저리에 받아왔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여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또 이 같은 대출의 구조와 내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륜

0: 민주당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탐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탐합이 자주 발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탐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일본의 승리를 거두고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에이스 곽빈이 호투했고 김도영이 결승타를 쳤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야구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선발투수 곽빈이 6.1이닝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고 문현빈과 김도영, 문보경이 타점을 올리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9회 말 마무리 박영현이 2사 1-2루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으로 마지막 타자를 처리했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완패했던 우리나라는 결승전에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일본을 27대23으로 꺾고 분리구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당한 10점차 패배를 깨끗이 서력하며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여자 사부르 단체전 대표팀도 결승에서 일본을 완파하고 우승했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을 이끈 남동헌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강준희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종목에서 세계적인 강호인 일본 선수들을 2, 3위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1: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7%, 생후 11개월 이하가 14%, 생후 36개월에서 47개월이 12%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이 57%, 사용 안 함이 33%,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9%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은 55%로 주중과 비슷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23%로 주중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가 저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에 비해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둔 건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건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입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0: 반격이 거세지며 주말 동안에도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본토 공격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1: 예멘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27일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남서부 타이즈의 시장을 두 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디가 공습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예멘 정부군은 후티의 군사 캠프와 차량을 공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즈뿐 아니라 사다 등 후티 장악 지역에서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교전은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타이즈 산악 지역에 후티 진지를 집중 공격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도 전날 밤 사우디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학교들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사우디와 후티의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은 예멘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과 관련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공격과 사우디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맞물리면서 예멘 전선의 확전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지난 24일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오후 6시쯤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어민이 처음 발견했을 때 시신 상태였으며 옷차림이 실종 당시 한국인이 입은 것과 유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방콕 일대에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지금까지 8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으며 5만 2천 가구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6일에 열릴 국정감사에 대비해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의 휴면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됩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상당한 규모의 휴면 금융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고 휴면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자산은 1조 5천억 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집권 여당 미국 공화당의 11월 중간 선거 전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전역의 공화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촉발한 격렬한 역류에 내몰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이 공화당에 대한 충성을 제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인위적 죽음을 택하는 조력 사망에 대해서 교황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교황은 조력 사망은 도덕성에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0: 18년 만에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조력 사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조력 사망은 가짜 동정심에 의한 인위적인 죽음이라며 합법적인 게 꼭 도덕적이진 않다고 했습니다. 조력 사망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료진 판단 아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합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 세계에서 12번째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는데 이를 작심 비판한 겁니다. 앞서 교황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AI 등 첨단 기술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전 파리에서 80만 인파 속에 초대형 야외 미사를 치른 교황은 오늘 매치를 끝으로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매치는 유럽연합 창설의 핵심 장소로 이곳에서 교황은 평화와 통합을 위한 유럽의 뿌리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EU 회원국 정상을 상대로 전쟁을 규탄하며 화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거론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프은입니다.
1: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추산한 결과 4월 추경 때 예상한 것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기업 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465조 4천억 원을 웃돌아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에 395조 9천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서게 됩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가 98.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중동긴장 재고조와 글로벌 금리 인상 움직임 등으로 인해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변과 관련해 통일부가 관련법과 그동안의 사례 등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 이탈 주민 북향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후 보호 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7,45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43.3%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소로 집계됐었고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 신용정보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10월 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반 신용정보 처리가 필요한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출과 리스, 할부, 신용카드, 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 갱신, 연장 등이 제한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예금계좌의 비대면 개설도 중지됩니다. 다만 계좌이체와 ATM 출금, 현금 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0: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 주식시장은 며칠 쉬었습니다마는 투자자들 마음은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기대 또 걱정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연휴 뒤에 증시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지 꽉 잡히는 진짜금리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바쁩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공식 사과까지 요구한 배경 짚어보고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조사에는 국회 국방위가 현장을 찾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합니다. 사고 경위와 조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까지 여의도 현미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인데요. 푹 쉬셨으니까 또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할 텐데 이게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또 일은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러시죠? 이게 아마 연휴 후유증일 텐데 여러분께서는 연휴 후유증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분도 계실 테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버티는 분 또 다음 연휴만 바라보면서 꾹 참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10월이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있으니 연휴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힘듦을 좀 덜어내면 어떨지 싶습니다. 연휴를 마친 오늘 나만의 일상 복귀 비법은 무엇인지 문자로 받겠습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한우 불고기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증시 살펴볼까요?
2: 네, 추석 연휴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코스피.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아치우면서 7000선 아래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2% 파란불 켜고 6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다시 또 치솟은 게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마이크론 실적에다가 수출과 고용 같은 대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또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7000 밑에서 시작하는군요. 6913.03 코스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를 넘기고 있다고요?
2: 예,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세계 경제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5% 선에서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이 되는 10년물부터 30년물에 최근에 이제 5년물까지도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선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0: 그래요.
2: 예, 이제 한편에선 연내 30년물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현실이 된다면 닷컴 버블 시기였던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보통 이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과거처럼 침체 우려가 높았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0: 네.
2: 여기에 이제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설비 투자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상쇄해주면서 돈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AI 시대의 금리는 조연일 뿐이라는 분석들도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 차환 비용이 급증할 수 있고 AI 투자라는 이 엔진도 언젠가는 식을 텐데 인프라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서 설비 투자가 정점을 지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가 함께 둔화돼 주가 금리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 인계점에 다다랐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고란 김치영 두 경제평론가와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대미 투자 국회 보고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 한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2: 예,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의 내부 절차를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 등을 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또 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협의위원회와 협의해서

0: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는데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네.
1: 자,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집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비율이 줄고 있다고요?
0: 네, 지난달 전국 집합 건물 가운데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세부담이 커질 걸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증여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여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늘어날 상황이어서 주택 매도와 갈아타기, 증여 같은 절세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걸로 보이고요. 당분간 다주택자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도 종전 강남에서 한강벨트 등지로 확산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란 분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전세도 비상이죠?
0: 아, 예. 전세값 살벌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 6억 3천만 원을 넘겼는데 2년 전보다 8천만 원, 14% 넘게 올랐습니다. 6년 전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폭등한 뒤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시세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가인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억 8천만 원 넘게 뛰었을 정도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초강력 대출 규제에다가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면 월세는 더합니다. 단순 숫자만 보면 전세값보다도 상승폭이 커서요. 같은 기간 24%나 올랐을 만큼 전세든 월세든 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제 곧 10월입니다. 또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있죠?
0: 예, 여러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교통편부터 살펴보면요. 기차표를 더 일찍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KTX 같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출발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확대돼서요.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버스 이용객은 교통비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올라갑니다. 다만 요금이 일괄적으로 9% 오르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상한선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 구간이 높아지는 거라 실제 노선별 금액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 청년층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0: 예, 이제 10월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되고요.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합산 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일반이 최대 2억 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 확대됩니다.
1: 또 10월부터 개선되는 행정 서비스들도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의 세대조화의 관계 표시 방식도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정보를 줄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도 늘어납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등 네 곳이 추가가 되는데 별도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또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이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보는 늘리고 중복 발송은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지는데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가정 등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지겠습니다.
1: 이게 뭐 추석 같은 명절 지나고 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선물 세트들 또 많이 나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0: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명절 때 선물 세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명절 테크라는 표현까지도 나올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많이들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물건들 전부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에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제품 표시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당근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연간 거래 횟수도 10번 이내입니다. 한우나 과일 같은 선물 세트는 마트에서 산 제품이라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할 수 있는데요. 직접 재배했다든지 집에서 만든 수제청 같은 식품은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상품권도 거래는 할 수 있는데 사기 위험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절대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와인이나 양주 같은 술은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네.
0: 주류 판매 면허 없이 팔다가 걸리면 3천만 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화장품 선물 세트도 샘플이나 증정용 제품을 팔거나 안에 든 내용물을 나눠 파는 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팔아야 할 게 있다 하시면 플랫폼별 규정부터 꼼꼼히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네, 명절 테크 좀 아쉬운 감이 들긴 하지만은 하시더라도 이런 점들은 좀 분명히 알아두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10월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연휴 후유증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02번께서 후유증 대처법 좀 제발 알려달라고 너무너무 일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온몸이 축축 처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방법 좀 찾아보겠습니다. 2434님, 다가오는 연휴에 지인들과 낚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연휴 후유증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0월에도 연휴가 며칠 있기 때문에 다가올 연휴 생각하시면 오늘의 그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4269님, 굳센 마음을 먹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달달한 먹거리도 잔뜩 싸가지고 와서 틈틈이 먹으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8540님, 연휴 후유증은 슬로우 조깅으로 이겨냅니다. 새벽에 5km 달리고 출근했더니 힘이 나네요. 많이 먹고 찐 살도 빼야지요 하시면서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5047님, 애들은 학교 가고 또 신랑은 출근하고 다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정보 듣는 이 시간 자체가 재충전 시간입니다. 귀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또 애청자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6560님, 연휴는 우리 경비원들에게는 사치입니다.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라서 휴일도 없이 돌아가는데요. 명절 휴일 때는 박스 스티로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서 더 힘들어요 하시면서 또 고충을 덜어주셨는데 경비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또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용미라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오전 내내 평소보다 교통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더 많이 풀렸는데요. 다만 오늘에서야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노포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건천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입장거봉 포도휴게소 일대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서울용서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죽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명절 잘 보내셨어요?
2: 네, 잘 보냈습니다.
1: 김치영 큐레이터는 뭐 명절 후유증 같은 거 없어 보이시는데 주말에 방송하셔서 그런가?
3: 예, 주말에도 방송했습니다. 네.
2: 역시 월요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군요.
3: 근데 쉬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약간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내내 누워 있었는데 또 아침에 일 나오니까 또 괜찮습니다.
1: 일하던 사람이 쉬면 안 돼. 자, 화이팅 오늘도. 네. 연휴 마치고 이제 며칠 쉬었잖아요, 우리 증시는.
2: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이제 7,000 밑에서 시작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요. 저 아침에 이제 증시 상황을 좀 보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코스피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한 1%대 정도의 낙폭을 보이다가 지금 보니까 2.4%까지 낙폭이 좀 커졌네요. 그러니까 뭐 연휴 전에 뭐 조금 긍정적인 기대 뭐

0: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걸프국 정상들도 유엔에 온다 그러고
1: 맞아요.
0: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의 돌파구가 찾을 가능성을 좀 보던 분들이 딱히 뜨뜨미지근하게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약간 불확실성이 더 좀 커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오늘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낙폭이 큰데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서 아마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 시장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이라는 그 자회사 미국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 네.
0: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중복 상장 이슈하고 걸려 있어서 우리 집에 금고가 여러 개 있는데 금고 하나를 떼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갖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하이닉스 주가를 좀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우리 증시는 뭐 추석 때문에 며칠 쉬었지만은 미국 증시는 계속 열렸잖아요.
2: 네.
1: 목금.
2: 네. 이게 보자면 정확히 말하면 미국 증시는 수, 목, 금이 열린 셈이거든요.
1: 예.
2: 그런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괜찮았어요. 아주 나빴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5.2%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 그러게요.
2: 5.2% 넘었거든요. 와, 이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넘으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5% 물론이고 5.2%까지 훌쩍 가니까 미국 증시가 당연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은 조금 좋았어요.
1: 네.
2: 이유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도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AI를 이끄는 여러 가지 주도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오다가 지금 최근에 AI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2: 메타가 뮤즈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메타 주가는 그간 거의 뭐 약간 소외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빅테크 종목 중에 소외된 종목에 속했는데 메타가 칼을 갈았는지 지난 한 달간 거의 $500 수준에서 $800 수준까지 이제 올라올 정도로 신고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막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오늘 문년 우리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을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 원래 아카데미상도 그 즈음에 개봉을 해야지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 수상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3일을 미국 증시 반영을 못했지만 금요일 증시를 좀 반영할 거라고 봤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역시 그 국채금리 5.2% 찍은 것에 대한 그 매크로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오늘 2조 가까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치솟으면 당연히 위험자산에서 조금 이제 돈을 빼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시장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보니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고란 기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국채금리가 5% 넘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많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5%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뉴노말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0: 어느 정도는 뉴노말이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이 깨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이 촘촘하게 밸류체인으로 연결되고 나는 나 잘하는 것만 하고 다른 데서는 싸게 물건 가져오고 이러던 게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예전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래도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을 때만 해도 주식의 6 채권의 4, 6대 4라는 이 자산 배분 기준이 좀 지켜졌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코로나19 이후부터 이게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지금 먹히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채권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이동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채권 금리를 보다 보니까 시장이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이구나라고 적응을 하고 간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장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거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발목에다가 1kg, 1kg 이렇게 높여가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인 건 분명하죠.
1: 네. 뭐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내 6%를 넘을 것이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2: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다. 네.
2: 30년 만기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모기지 채권 금리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미국인들이 그 약간 빚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을 때 이 금리 부담이 6%까지 치솟으면 와, 6%가 아니라 거기서 더 붙는 거죠. 이제 가상금리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미국에서는 금리가 뭐 8% 다 집 빌린데 뭐 대출 받는데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충격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5%라고 했을 때 그 체감이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왜 PER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역수로 따지면 연간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이 10배다라고 하면은 연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PER이 20배다. 그럼 연간 수익률이 5%거든요.
1: 네.
2: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 그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PER이 대충 한 24배, 25배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역수를 취해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게 5%가 안 되는데 제일 안전하다는 국채에 넣었는데 5%를 받아요. 그러면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아까 뉴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5%라는 그 수익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은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 게다가 국채금리가 15%를 뚫는다는 얘기는 조달금리도 그만큼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내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5%가 안 돼. 이런 기업들은 아마 시장에서 소외를 받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아까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 양극화가 지금보다도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은 우리 증시에서는 좀 어떤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어떤 기업이 조금 유망하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0: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그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고란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이 올라가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개발업체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들은 뚜렷한 매출은 나오지 않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계속된 투자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은행주라든지 이런 데는 뭐 예대마진 폭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딱 금리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연준이 한 차례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오랜만에. 10월 달에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 시장에서는 지금 두 번 올릴 것 같다라고 왜 CME 페드와치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전망하는 그걸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체적인 물론 이제 IB들 가운데서도 돌아선 것도 있는데 대체적인 전망은 사실 11월 3일이 중간 선거거든요.
1: 네.
2: 근데 FOMC가 10월 28일이에요. 중간 선거 직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는 컨센서스는 10월은 이제 놔두고 12월에 한번 올릴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번 공개된 점도표에서도 보면 연내 한 차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이제 말을 했고요. 근데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가 지금 너무 약간 어떤 임계점을 이제 넘어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인데다가 유가가 조금 이번에 유엔 총회 하면서 조금 안정될 거라고 좀 마무리 지을 거라고 기대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큰 악재도 아니지만 그다지 성과도 없이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1: 좀 아리송해졌죠.
2: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리가 두 차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이 최근 들어서는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1: 두 차례 올릴 것이다.
2: 네. 수 있다.
0: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시중금리 그다음에 네.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시중에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미리 국채금리가 반영을 하는 건데 국채금리의 상황으로만 보면 사실은 한 세 번 정도 올려도 될 정도까지 지금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몇 가지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가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말쯤에 미국의 PC라 그래서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물가지표마저 경기도 좋고 물가지표마저 뜨거워버리면 이제 이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연준이 10월 달에 아까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미리

0: 이 배팅을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아 연준은 뭐 10월이 됐든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연내에 한 차례 정도 더 할 거야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1: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재밌는 약간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 네.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신채권화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X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근데 연준 금리 올리지 말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뭐냐면 투자와 소비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이걸 좀 진정시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경제 상식으로 보자면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투자 시대잖아요. 네. 과거에 있었던 철도 버블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뭐 AI 투자가 더 GDP 대비해서 투자 규모가 더 늘었다고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투자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AI 투자가 줄어드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AI 부분에 있는 투자는 그 높은 고금리 상황을 견뎌내고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금리는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AI 투자는 금리가 올라도 계속되면서 이거 진정시키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내 대출 금리는 그냥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봐야 투자가 안 줄어드니까 투자 비용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마라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겠지만 전통적인 연준의 시각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고 오 진짜 맞는 말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AI 관련주들이 네. 이게 꺾이지 않는 게 그런 뭐 방증?
1: 그쵸.
2: 징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지금은 뭐 치킨게임이라고들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아예 생존 자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이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뭐 AI 속도 조절론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오른들 그럼 이들이 투자를 안 할 것이냐라고 보면 다들 아니 우리는 투자 계속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모습들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메타가 그걸 또 증명을 하고 있고 메타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뮤즈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추가적으로 뭘 같이 제품 라인을 넓히고 있냐면 스마트 글래스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미 여기에 카메라 달려있는 안경 네네네.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라인업을 확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 뮤즈라는 그 에이젠틱 서비스하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의 연결관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소비하게 만들고 그 소비하는 현장에서 구독료나 돈을 받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으니까 글로벌 IB들이 야 얘네들 돈 좀 벌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막 계산하고 해가지고 메타의 목표가를 막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 확보 아, 이 시장은 이렇게 열리는구나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2: 네. 그런 면에서 청취자 질문을 하나 좀 소화를 하고 갈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수익률이 SK하이닉스보다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1: 지난주가 특히나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 10% 정도 올랐나? 근데 삼성은 그 7거래일 연속인 거 올랐거든요. 근데 네. SK하이닉스는 1% 올랐나?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투자 매력도보다는 이거는 사실 배당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네, 배당이 언제죠?
1: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사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배당 낙이라고 해서 그 배당 부분을 계산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아마 거래가 시초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배당 경험을 못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주가가 왜 떨어져 출발하지?
2: 배당하는데도 불구하고.
1: 이게 이제 배당 락 효과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거지 그 투자 부분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제 또 지켜보시면 될 텐데 2분기보다 20조 늘어난 110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배당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배당의 권리는 오늘까지 사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배당이 실제로 나오는 거는 10월 말쯤에 이사회를 열어서 삼성전자가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2: 지금 어느 정도
0: 지금 한 30조 원 정도의 30조? 배당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1: 주당 그러면 한 4,600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0: 그러면 전체 주식수로 나눠 보면 한 4,500원에서 4,600원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배당이 지급되는 거는 11월 중에
1: 내 통장에.
0: 그러니까, 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 배당 나온다는데 왜 나 권리 나왔는데 안 나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뭐 배당 나

0: 이라는 거는 배당금 30조 원을 회사의 기업 가치에서 뺍니다. 이거 줄 거니까.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그 다음 날 처음에 거래될 때 그 가격으로 거래하게 만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은 오늘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0: 주주 명부에 기록돼야 네. 됩니다.
1: 네. 요즘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2: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6만 3천 달러, 4천 달러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9월 초부터. 그래가지고
1: 10월에 올라서 뭐 업토버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2: 네.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뭐 역사가 길진 않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매달 수익률을 계산해 보거든요. 근데 10월에는 오르는 달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이제 전체 12개월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 이제 10월이라서 업토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한 4천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커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그 흔히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달러 가치가 요 이렇게 국채 많이 찍어내고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달러 가치를 헤지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보자면 사실 실물 자산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가운데 상승 폭으로만 보자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른 경향이 있고요. 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라고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뭐 좀
2: 기관들에서 전망하는 전망치 보면 10만 달러는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네, 딱히 네, 들어봤지 않습니다.
0: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도 돈이 최근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고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계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물 투자가 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한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넘게 최근에 돈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다시 시장으로 진입되고 그 효과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빠지겠지라고 역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 올라 버리니까 이른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게 더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무튼 저보다는 뭐 가상자산은 고란 기자의 말을 믿으시는 게 맞다.
1: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보다는 안전자산으로
2: 맞아요,
1: 또 가는데
2: 맞아요.
1: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게 좀
2: 그래서 다들
1: 궁금해요.
2: 이상하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됐는데 되게 잘 버티네 라고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위험자산에 뭐하러 투자해 안전자산 투자하면 되지 라는 수요 때문에 유동성이 빠질 거다라서 단기적으로 좀 악재인데 아까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따른 디지털 금으로서 조명을 받고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새로운 신규 자산군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간에 없던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담아도 이게 상당한 수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까 말한 그 내러티브가 만약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관 쪽이 자기 포트에 일정 부분만 담아도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재 분명히 맞습니다.
1: 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세상의 모든 정보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여의도 현미경 준비되어 있고요. 국제 설레발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함께합니다. 1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고 할 때는 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굳은 날씨 때문에 예정됐던 운동 경기가 연기되는 일도 있죠. 날씨가 어두침침하게 흐리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가리켜 굳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단어니까 모두 붙였습니다. 또 굳다라는 형용사에는 언짢고 나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언짢고 꺼림칙하여 하기 싫은 일을 뜻하는 굳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또 굳은 일은 피하고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 속담에 먹는 데는 남이요, 굳은 일에는 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을 채울 때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다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의 도움을 바라는 얄미운 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굳은 쌀은 잘 쓸치 아니하여 빛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겨가 많이 섞인 쌀을 뜻한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평년과 같고 작년보다는 나흘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낮더위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포항 29도까지 오르며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인 9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2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수로 안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하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월요일 2부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사고 경위와 또 조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국제설레발 코너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풀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는 2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된 스마일 게이트 이혼 소송 자세히 짚어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자, 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죠?
3: 네. 이재명 대통령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어제 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청와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직접 제시했고요.
2: 네.
3: 또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이 조선 분야에서의 이 한미협력 그리고 이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멕시코와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다만 성과만큼 이 귀국하자마자 받아든 이 숙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2: 네.
3: 일단 가장 큰 난제로 일단 인사가 꼽히는데요. 당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이 사표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만약에 이 사표를 받아들인다면 후임자는 누구로 정해야 할지 이 부분을 일단 찾아야 하고요.
2: 그러네요.
3: 예, 여기에 또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의 낙마 이후에 공석이 된 후임 인선 절차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당장 이번 주 이 금요일에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 법령권 내부의 반발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 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두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도 좀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숙제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근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이 구성 문제도 야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서 또 하나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또 뒤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이 외교안보 쪽에서는 뭐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문제 공개 문제 등이 좀 부상을 한 상태라 이 대통령 말 그대로 이 정치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아니 뭐 대통령은 시차도 없어야겠습니다. 시차 극복도 하기 전에 국정부터 네. 풀어야겠는데요.
4: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흐름이 추석 전주에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특별히 가졌고 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딱 월요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들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임기를 꾸려나갈 것인지 이 진로를 또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있고 특히 이런 진로를 가장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인사거든요. 근데 마치

0: 여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총리나 장관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빨리 구해서 쓸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 그런데 또 아무나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야 저거 빨리 채울 수 있는 자리인데 빨리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이것이 평소에 어느 정도로 이 정권의 인재풀이 구축돼 있는 건가 예, 이걸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실장보다 비서실장 쪽이 고심이 더 깊을 수도 있는 게 정책실장은 대통령하고 정책적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인사를 임명하거나 깜짝 인사를 임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대통령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좀 레드팀에 가까운 쓴소리하는 사람 오 대통령이 저런 사람도 쓰네? 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상당히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 이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오랫동안 공석인 자리가 특히 권력기관 쪽에 쫙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다 지금 공석 상태이고 마침 법무부 장관도 공석 상태입니다.
1: 네.
0: 이게 사실 공석이 길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빨리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한테는 좀 급한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내란 특검이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추가 종합특검까지 출범을 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추가 수사에 대해서 여론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게 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걸로 뭐 공직사회 기강을 잡으려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없진 않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명분은 뚜렷하게 가져가되 거창한 의미 부여나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삼가서 정치 쟁점화를 막는 이중의 숙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제 청와대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전쟁 포로가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2: 네, 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좀 불거졌는데요. 이 대통령 곧바로 당시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이건 공개한 거다. 이 점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아니다. 우리는 비공개 합의하거나 비밀 유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양국 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인데요. 논란이 좀 확산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어젯밤에 아예 이 협의 과정 자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설명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먼저 이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 점인데요.
1: 네.
2: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왜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지 않았느냐. 이 자국 내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민감하다 보니까 보안을 유지하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먼저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도 이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서 동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명백한 허위 공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나아가서 양국 정부 간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 우호관계의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굉장히 상당히 좀 격양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대응 뭐 여부나 이 수위에 따라서 이 양국의 외교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양측에 좀 공방이 있네요.
0: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이걸 유엔 연설에서 언급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법한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도 포로가 있으면 북한 포로가 있으면 우리 측 포로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가 포로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한국에 보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공개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의 국가다. 그래서 포로도 북한 포로가 오면 자유의 국가로 송환한다. 이런 좀 상징성, 명분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좀 더 각인시켜서 또 러시아나 북한을 명분상 제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 뭐 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 입장에 상당히 민감한 소재죠. 북한군 송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언급한 것이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민감해하고 또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어떤 관점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아예 진실 자체에 대한 공방이 또 벌어져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거를 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으로 북한군 포로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만 송환 사실을 공개를 어떻게 얼마나 하기로 했느냐 여기서 입장

0: 한편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양국 관계가 어쨌든 망가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흥 준경국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전쟁 때 도움을 받았던 국가에서 지금은 주는 국가로 바뀐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실력과 수준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또 앞으로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전후의 복구라든지 재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대한민국이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 정부도 공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되 또 깊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또 시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자,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국회 국방위원들이 현장 찾죠.
2: 네, 오늘 오후에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롯해서 이 민주당 소속의 국방위원들과 그리고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이 관할 지역을 찾습니다. 합참으로부터 현장 조사 상황을 보고 받고 또 사고 원인과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다만 여기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1: 그래요?
2: 예, 현장을 둘러보는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좀 국방위를 열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이 군 지휘부를 상대로 공개 현안 질의를 먼저 하는 게 이게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여야 양측 의원들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일단 오늘 오후 6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이것도 부족하면 내일 추가 회의를 열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이 간사, 이 국방위 간사가 좀 뭐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현장 조사가 그래도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서 내일 오후 2시에 전차회를 열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 개최 여부와 별개로 이번 폭발 사고 관련한 여야 입장 간격 굉장히 큰데요.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대체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좀 빠른 사건 규명 그리고 이해에 맞는 강한 대응. 네. 예, 이 점인데요. 한마디로 이 지뢰지대가 엿새가 지나면 갑자기 뭐 안전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사고 직후부터 좀 안전도 확보와 증거 보전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북한 목함 지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뭐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이거를 고려하면 국방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도보다는 안전 그리고 결론보다는 과정 이 점을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고가 난 곳 자체가 이 미확인 지뢰지대인데 그런데 원인을 빨리 찾겠다고 장병을 다시 같은 지뢰밭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예,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군의 소통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한 이 초선 의원과 얘기를 해봤더니 공보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단어가 확인해 보겠다, 뭐 알아보겠다 이 점인데 그게 이 국방부와 합참 공보실에서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좀 비공개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국방이 좀 간사 보고를 통해서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는 좀 세세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 네. 정확한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현장 참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네, 그렇게 또 지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같은 뭐 그러니까 같은 당은 아니지만 야당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에 불참하는 것이 이 진상 조사에 대한 그 불신을 국민적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좀 더 싸우기 위해서 이런 현장에는 불참하는 것인지 네. 여기서 좀 국민들의 보는 시선도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또 안보 문제, 국방 문제는 초당적인 대처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것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전략 전술을 취하는 것이 더 맞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야당 이상으로 일단은 정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력 그리고 여당 이쪽에 여러 가지 좀 부담과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 군과 국방부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때와는 달리 좀 파악이 별로 안 된 지역이라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근데 다만 뭐 군의 내부의 문제를 잘 알 수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조사가 지체된다. 너무 길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에서 참고해야 될 것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덮이고 있다거나 그럴 위험이

0: 위험이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뭐 어떤 드라마의 소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극복해야 될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 자체를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과거하고 민주화 이후에 정부의 어떤 대북 대응이랄까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뭘 진실을 덮기도 쉬웠거니와 이를테면은 전두환 정부도 아웅산 테러 사건 직후에 북한하고 물밑 대화를 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과거의 그런 관계였다면 근데 민주화 이후에는 결국에 남북관계도 대중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약에 대중이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그럼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정부 입장에서는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만났습니다.
2: 네, 오늘 오전 이 강 장관이 취임 인사차의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도 만났습니다. 뭐 사실상 인사차 방문한 자리지만 분위기는 이 DMZ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 자리에 가까웠는데요.
1: 네.
2: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혼자서 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 장관을 향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좀 맞선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이 북한 목함 지뢰를 봤다는 뭐 장병 진술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이 오전에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거론하면서 사고 원인과 이 조사 지연 경위를 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장 대표 발언에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좀 묵묵히 듣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다만 이 접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야권이 제기하는 뭐 사건 축소 은폐 그리고 이 늑장 대응 의혹에는 좀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 일부러 늦게 하거나 뭐 은폐한 것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이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들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 지뢰라고 좀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만약에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장병들이 현장에서 북한 목함 지뢰를 발견했다. 뭐 그런 진술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한편 강신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또 밝히는 것이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목함 지뢰였는지 이 부분은 좀 현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단계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강 장관도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그 가정이죠. 가정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일단 만약에 이거 아직 안 밝혀졌지만 북한의 도발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3: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분쇄하는 실력을 갖춘 데서만 평화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1999년에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을 격퇴하기도 했었죠.
1: 네.
0: 그게 됐기 때문에 햇볕정책도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지뢰가 맞다라고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힘들 텐데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 단계도 가능하다. 이 점을 좀 정부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5: Ladies and gentlemen.
6: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1: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의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는 뭐 명절이었지만 국제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고
5: 네.
1: 또 미국에서는 유엔 총회, 뭐 미중 정상회담 열렸고요. 먼저 미중 정상회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 네.
1: 사흘이 금방 갔네요.
5: 네. 2박 3일 일정이었고요. 23일 날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시진핑 주석과 펑리언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활주로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고요.
1: 이게 좀 의외라면서요?
5: 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보도에 따르면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0: 어머.
1: 미리 나가서. 미리 예,
5: 공식적 보도가 나온 건 아닌데 그 풀 취재단, 그 합동 취재단 얘기는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요.
1: 밤잠을 설치셨나 보다.
0: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죠. 우리나라 그쵸? 말로 하면.
5: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찬, 환영 만찬 있었는데 사실 뭐 인공지능, 대만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등이 많이 있었는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요. 대신에 뭐 새로운 헬기 착륙장도 보여주고 대통령 전용기인 마리너를 함께 둘러보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은 백악관에서 다과에 참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나마 성과라면은 11월 달 중국에서 APEC 정상회담 그리고 네. 12월 달 미국에서 G20 정상회가 열리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만납시다라고 하고서는 일정이 끝났습니다.
1: 네. 네. 우리 이용주 캐스터의 표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버선발로 공항까지 나가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맞이한 네. 그 의미는 뭡니까?
5: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0: 일단은 그 네. 급한 거죠. 트럼프는 지금 너무 급해요. 네. 뭐라도 성과를 내야 돼. 지금
5: 맞아요.
0: 임기 동안에 사실상 그 성과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지금 뭐 이게 남들이 폄훼할 수 있는 뭐 이런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미국 내 여론이 정말 안 좋아요. 네. 우리나라도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사실 자국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나라 얘기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보잖아요. 정말 이제 거의 황폐한 댓글들밖에 없어요. 칭송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마가 진영의 커뮤니티를 가서 들여다보잖아요. 거기도 지금 난리가
1: 그래요?
0: 났어요. 예.
1: 네. 중간선거도 코앞인데.
0: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5: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럼프도 알고 시진핑도 아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사람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지만
1: 네.
5: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볼거리가 많도록 그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1: 그래서 뭐 남은 건 레드카펫 위에서 두 정상이 찍은 네. 사진뿐이다. 뭐 이런
5: 실제로 진짜 사흘 내내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앤드루스 공항에 레드카펫 깔렸고요. 그리고 이 만찬할 때 그 백악관 들어갈 때 레드카펫 깔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었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계단에도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사흘 내내 깔아준 거죠. 결국은 시각적인 쇼맨십만 극대한 것 아니냐라고 영국 일간지가 보도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위상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내내 레드카펫을 깔아줬고 이용주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급하니까 뭐라도 좀 잘해주고 싶고 혹시 잘해주면 잘 안 됐던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뺨을 한 대 더 맞는.
1: 별거 없었다.
5: 네,
0: 그리고 이번에 그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 만나서 이제 백악관 여기저기를 이제 트럼프가 좀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보여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진을 붙여놓은 이 벽에 이제 시진핑을 데려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1: 거기는 꼭 가는 코스인가 보네요.
0: 맞아요. 그 코스인데 이번에 진짜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 사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 사진에 바이든 얼굴이 없고 그 사인하는 그 기계의 그 모습이 있는
5: 맞아요.
0: 거예요.
5: 사진을 바꿔.
0: 그래서 사진이 왜 없어라고 하니까 바이든은 자기의 뜻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하는 이 사인 기계였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대통령을 거기다 중국 그 주석을 거기다 불러놓고 그래갖고 지금 외교적으로 이게 맞냐. 미국의 그동안 대통령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5: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하면서 그 사진을 갈아치웠거든요.
1: 네.
5: 진짜로 오토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결정만 되면은 그냥 사인만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고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풍자적으로 그걸 걸어놓은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이 오면 원래대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러게요.
5: 네,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예.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시 주석 돌아가고 나서 미국 풋볼 경기 보러 가느라고 이제 항공기로 이동하는데 에어포스 1으로 거기서도 CNN 기자를 배제를 시켰고요. 아.

0: 끝나고 나서 거기 그 풋볼리그 때 이제 폭스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중계할 때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광고에 자기가 등장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복도를 촥 걸어가면서 This is final battle. 이게 마지막 전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영상도 2024년 1월 달에 선거 때 썼던 영상이에요.
1: 그래요?
0: 네, 그러면서 뭐 막수주의자, 공산주의자, 글로벌리스트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굳이 또 그런 광고를 올린 걸 보면 좀 비겁하다?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찜찜한 거죠. 할 말을 못한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그 광고도 또 심지어 미국 정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돈을 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백신을 맞읍시다. 뭐 또는 뭐 건강보험에 가입합시다. 뭐 테러를 근절합시다. 이런 거는 물론 국가 정부의 돈을 쓸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밝히는 그런 캠페인이었거든요. 거기에 나라 돈을 썼는데 당당하게 나라 돈을 썼습니다. 라고 이제 딱 써가지고 그 광고를 한 거죠.
2: 그러니까 이거 그 공산당 네. 최고 수장을 만나가지고 앞에서 막 설설 길고 손을 싹싹 빌다가 그 사람 딱 떠나니까 TV 광고에다가 아 우리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 네. 이러고 있는 게 좀 비겁하죠.
0: 네. 근데 이제 시 주석은 어쨌든 굉장히 좀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두 강대국이 공존과 우정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서 위대한 우정을 쌓아왔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시 주석에게 말까지 했습니다.
1: 네.
0: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흥강자가 떠오르게 되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이 신흥강자를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양측 간에 원치 않는 충돌이 벌어지면서 물리적인 어떤 뭐 전쟁이 벌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이 신흥강자가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과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시진핑 주석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네.
1: 이번에 그 국빈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은 미국 측은 굉장히 화려한데 중국은 오히려 또 인사들이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0: 네.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이면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그 만찬장에 왔던 CEO들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 그 중국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한 기업이죠. 그리고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있었고요. 리사 수, AMD CEO, 그리고 마이크론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네노라는 기업들의 CEO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1: 그래요.
0: 전체 인원수가 13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쪽에서는 만찬에 참석한 인원이 19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수석이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 거기에는요. 젠슨왕, 리사수, 일론 머스크, 팀쿡 딱 4명만 앉았는데 반면에 중국 쪽은 시수석 부부,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이렇게 당정 고위 인사들만 만찬장에 참석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왜 중국 기업인들은 오지 않았을까
1: 그러게요.
0: 좀 궁금할 텐데요. 사실은 5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는 그때는 미국 기업 대표단들이 다 갔었고요. 거기는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 기업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꺼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못 갔다는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미국이 이 중국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이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외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알리바바, 샤오미, CLTL, BID 같은 기업들의 CEO들이 그 시 주석과 같이 간 건 아니고 따로 미국에 먼저 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찬장에 들어가지 않은 건데 중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막 내노란 기업들 CEO들 쫙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있잖아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중국은 물론 그런 거 알겠지만 중국은 국가 관리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기업인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 네.
0: 결국은 국가 말을 듣게 되는 거니까 결정권자는 시 주석이다. 그러니까 굳이 기업인들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아,
1: 그러니까 네. 미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하고 중국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달랐던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인들이 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렇게 레드카펫 촉촉 깔아주는데 뭐 기업인들까지 이렇게 탁 대동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러 갈 때도 자신 있으면 혼자 가지만 불안할 때 이렇게 좀 뭔가 뒤에 병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병풍 필요 없다는 거죠.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우리는 국가 고위 관리층만 해도 충분히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과시해달라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번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서방 언론들의 그 보도는 많이 접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0: 중국 측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 만족스러워했어요?
0: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업인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사실 소수의 인원만 간 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 깔아주고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좀 이게 알맹이가 없었다. 약간 그냥 상징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중국 쪽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놓였다.
1: 아, 그걸 동등한 관계에서 네. 우리 시 주석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0: 네.
1: 왔다.
0: 그래서 이제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좀 잘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사실 발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서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희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기 들어서도 그럼 아주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세금을 매이고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무릎을 꿇겠지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이 희토류 관련 물질을 수출 통제하는데 좀 더 넓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러지 말고 이 정도에서 좀 우리 그만 진정하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번에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서 미국이 원한 것을 내준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1: 네.
0: 중국 언론들은 굉장히 잘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1: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마약 관련 문제였었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펜타닐 네. 문제. 이게 왜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다뤄진 겁니까?
0: 이게 사실 이제 펜타닐 같은 문제는요. 중국이 그동안은 부인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펜타닐의 전구체, 그러니까 원료 물질이 그동안은 이제 우편 형태로 미국으로 직접 배송이 됐었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마약 중독자가 생겨났고 이게 미국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같은 지역으로 이걸 원료 물질을 보내가지고
1: 아.
0: 멕시코 마약 조직이 펜타닐과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1: 야, 그러면 결국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원료는 중국에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0: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펜타닐 전구 물질이요. 실제로 의약품에서 쓰입니다. 진통제, 마취제,
1: 네.
0: 살균 소독제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중 용도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약품도 되지만 조금 다르게 하면은 이게 펜타닐 같은.
1: 네, 이게 마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마약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게 미국 넘어가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화학제약 원료 생산국입니다.
1: 아.
0: 영세한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업체가 온라인 통해서 물건을 팔면 중국 정부가 일일이 다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막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중국 정부가 체크할 수 없는 한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적 피해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마약 물질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있죠.
1: 네.
0: 물가도 올랐죠. 전쟁하느라고 엉망진창인데 마약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됐으니 이래저래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1: 네. 왜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공동성명 발표하지 않았어요? 보통 정상회담하면 공동성명 같이 발표하지 않나요?
0: 네. 보통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 건데.
1: 합의된 게 없어서 그런 건가?
0: 합의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 관세 문제. 그리고 펜타닐, 그리고 AI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측이 워낙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성명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건이.

0: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논의하자가 맞긴 한데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양측 간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은 없었고요. 그냥 각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무역 휴전 이게 이제 11월 달 작년 11월 달 APEC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하자라고 했었고 그게 1년 동안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게 올해 11월 10일 날 끝나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11월 10일이 아니라 두 달 정도 좀 더 연장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딱 맞아떨어지게 똑같이 입장차를 정리한 것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굳이 발표하지 않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11월과 12월 뭐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사람이 또 만난다고 하니까
0: 네.
1: 그때 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협의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뿌요뿌요란 경기가 도대체 뭡니까?
2: 뿌요뿌요가요. 92년에 발매된 그 게임인데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테트리스 있잖아요. 테트리스에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젤리 모양의 네 가지 색깔이 젤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네 개를 쌓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져요.
1: 아니 그 몸을 써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2: 이게 비디오 게임입니다.
1: 네.
2: 예. 근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1: 이게 금메달 딴 선수가 일본의 11살 어린이라면서요.
2: 맞아요.
1: 우리 막내보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게임은 92년에 발매했지만 이번에 우승했던 유키 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생. 놀랍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기록을 이제 갈아치웠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니마스 붕가 친타라는 이 12세 소녀가 이 스케이트보드에서 금메달 땄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걸 이제 11살로 갈아치우게 된 거죠.
1: 어떤 선수예요? 11살 구리하라 유키?
2: 네.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경기하는 거 보니까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뿌요뿌요 게임 좋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콤보를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네 개의 젤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거를 쭉쭉쭉쭉 쌓아놔서 하나를 딱 터뜨렸을 때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콤보를 해야 되는 건데
0: 연쇄적으로 이제
2: 연쇄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그 콤보를 열심히 해도 이 친구는 다 막아. 그냥 벽이에요, 벽. 그래서 결승에서 우리 강동신 선수랑 만났거든요.
1: 네.
2: 강동신 선수 이제 24살입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10대 2로 졌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두 세트를 따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강동신 선수도 진짜 잘한다. 이분도 천재인데 이거 솔직히 유키군은 좀 말이 안 된다 사실.
1: 저는 네. 뿌요뿌요 금메달 소식 접하면서
0: 네. 네.
1: 앞으로는 뭘 우리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럴 것은 없다. 모든 애들.
0: 그렇죠, 맞아요.
1: 어디서든 금광이 나올 수 있다.
2: 맞아요.
1: 야, 보니까
2: 네.
1: 한국의 대전 격투 대표팀도 일본 거 금메달 땄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1: 이것도 저 비디오 게임인 거죠.
2: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광노, 배재민, 연재길 선수가 평균 나이 41.7세. 요건 좀 특이합니다. 대전 격투 게임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조금 뭐죠? 영포티 형들이 그 10대 때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하는 그 대전 격투 게임, 뭐 킹 오브 파이터, 뭐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걸 세 개를 모아가지고 대전 격투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을 꼈고 우승을 또 했습니다.
1: 이거를 이제 e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와, 네. 대단하네요. 우리 아재 세 분이 또.
2: 그렇죠. 이분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오락실 가면 깡패도 많았고 돈도 뜯기고 하면서 험한 시절을 많이 보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질타가 있었겠어. 너 나이 먹고 게임하냐? 근데 금메달 했잖아.
0: 나이값을 못한
2: 거 선양했잖아요.
1: 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이런 e스포츠의 종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2: 자, 일단 이게요. 아시아 e스포츠 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은 아시아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몇 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1: 네.
2: 그러면은 이제 개최국의 조직위원회가 그 게임의 리스트를 받아보고 일단은 뭐 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인 걸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심사한 다음에 여기서 정리가 되면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다가 이제 안건을 올려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이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게임을 스포츠로 볼 수 있느냐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2: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에서도요. 사실은 지금 뭐 골프나 럭비,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에서는 지금 당연한 종목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0: 종목도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럭비는 팀 스포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뭐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었고 골프는 보급률이 너무 안 좋다. 하는 사람만 하지 않느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 애들이 하는 놀인데 그거 계속 종 스포츠로 보는 게 맞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땀도 그렇죠. 안 나는 것 같고.
1: 운동이 아닌 거죠.
0: 운동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데 사실 뭐 바둑이나 이런 정신적인 것도 뇌를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도 충분히 스포츠로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났을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커피 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얼마나 도파민 도는데 아드레날린 뿜뿜 돌면서 얼마나 그 긴장이 되면 그것도 스포츠거든요 사실. 네, 네. 네.
2: 자, 이 각국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요거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일단은 이 젊은 층에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나쁘게 보는 나라는 일단 없어요. 중국은 요거 워낙에 또 스포츠 좋아하기 e스포츠 좋아하니까 네. 한국 이기면 국가적 영웅이 된다고 하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이 보충역,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랑 기준 비슷하죠. 일본도 이 e스포츠를 시작을 또 일본이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에 가려져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유키군이 처음으로 e스포츠 금메달을 따서 지금 유키군은 일본의 게임의 신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e스포츠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2: 미래가. 시대가 변했군요.
0: 많이 변했습니다. 네.
2: 뭐든 하면 된다. 맞아요. 된다.
0: 잘하면 된다.
1: 편견을 가지지 말자. 네.
0: 맞아요. 네,
2: 그런 특히 우리 선수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또 메달 많이 따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두 분 외식캐스터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주, 이용주 외식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2: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또 그 이면의 진실과 법률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꼼꼼하게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책임져 주실 서혜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2: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실제로 많습니다.
5: 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통계가 있어요.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법원 통계로도 좀 확인된 적이 있는데요. 그 대법원이 명절이 있는 달과 그 다음 달에 협의 이혼 신청 건수를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네. 설과 추석이 있는 달 그 직후에 예외 없이 협의 이혼 신청 건수가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을 때는 전달보다 30% 넘게 증가한 적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최근의 통계는 없지만 일단 법원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통계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보면 좀 저희도 이혼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는 변호사들이나 또는 저의 경험상으로도 명절이 지나면 이혼에 대한 상담 문의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 왜 그런 거예요? 안 붙어 있다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5: 네, 맞아요. 이게 명절 때문에 네. 이렇게 이혼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없던 갈등을 명절이 만들어낸다기보다는 평소에 이제 눌러두었던 문제가 명절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갈등을 겪게 되는지 보면 뭐 보통은 이제 그 명절의 음식 준비, 가사 노동 이런 게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가에 먼저 갈 거냐, 처가에 먼저 갈 거냐 이런 방문 순서나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균 에 대한 문제까지 또 아니면 뭐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경제적 부담 이런 문제까지 겹쳐져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이 명절을 계기로 좀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 눌러뒀던 어떤 이혼에 대한 그 고민을 좀 상담으로 해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2: 참 이 다툼이라는 게 뭐 항상 큰 문제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 그렇죠.
2: 그래요. 그럼 이번 추석에 이제 부부가 싸웠어. 그럼 서혜진 변호사께서는 막 홧김에 나 이혼하러 왔어요 하고 싶은 분에게 뭐라고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5: 저는 보통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정하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지 여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정보를 알아야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또 이러이러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전망을 한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서류를 제공하시고 정말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오시라고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2: 그러면 네. 다시 오시는
5: 다시 오시는 분도 있어요.
2: 네. 다시 오지 않는 비율 중에
5: 저는 근데 이게 좀 저의 나쁜 상담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뭐 조금 더 수임을 더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은 이혼을 시키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좀 생각을 더 충분히 하고 오라는 좀 취지를 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갔다가 잘 사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고요.
2: 그래요.
5: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혼에 대한 확고한 선택을 하시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오래된 생각의 결론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쪽이 동일하게 이혼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순탄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란
5: 네.
2: 말이에요.
5: 한쪽이 이제 거부하게 되면 협의 이혼이라는 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상 이혼은 아무 이유로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민법상 이제 이혼 사유를 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뭐 아기로 상대방을 버리고 돌보지 않은 경우나 또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3년 이상 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은 이 그 밖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유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관계가 파탄되었다라는 네. 점이 이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더 좀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게 일단 우리 법원의 원칙이긴 합니다.
2: 네. 최근에 그 이혼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CBO
5: 네.
2: 이혼 소송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 네. 이 CBO가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라고 하더라고요.
2: 네.
5: 그래서 지난 9월 9일에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 권혁빈 CBO의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요지 그러니까 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이 배우자 이 씨와 이 권 CBO가 결혼을 했고요. 이듬해인 2002년에 이 스마일 게이트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2: 네.
5: 그리고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한 끝에 22년 11월 부인 이 씨가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한 4년이 지나서 이제 지난 9일에 1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요. 법원은 이혼 청구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로 권 CBO가 이 씨에게 스마일 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명했는데요. 이걸 합치면 무려 재산 분할 금 가액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그 이혼 사건도 역대 최대라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가뿐히 능가하는 국내 최대 이혼 소송의 어떤 재산 분할 최고액이 이제 기록이 된 셈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2: 아니 뭘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5: 네, 스마일 게이트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02년에 설립된 국내 게임 회사고요.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싸움하는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권 CBO는 이 회사의 창업자고요. 지금은 이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라는 직함과 함께 그룹 재단인 희망 스튜디오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
2: 네.
5: 그리고 2012년 이후로 권 CBO가 이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 게이트의 지분 100%를 혼자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근데 뭐 재산 규모가 엄청난가 보죠?
5: 네. 이 법원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산정을 해보니까 권 CBO의 순재산은 7조 3,300억 원이었습니다.
2: 어마어마하군요.
5: 예, 근데 이 순재산의 92.8%가 이 스마일 게이트의 비상장 주식이었거든요.
2: 네.
5: 그게 가액으로 7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원이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배우자 몫을 35%로 정하니까 이제 주식 가액 7조 1천억 원의 5%인 2조 4,900억 원이 주식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요. 재산 분할해야 할 주식이고 나머지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2: 이 권혁빈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면서요.
5: 네.
2: 근데 법원이 이제 이혼을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5: 네,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 이혼하지 않겠다라고는 했는데 법원이 일단 근데 이 정도 이혼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라.

0: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4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온 것 자체가 사실은 파탄의 징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라고 봐서 네. 애초 부인 이 씨가 권 12호에게 청구했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거는 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두 사람에게 모두 동등하게
0: 네, 맞습니다.
1: 봤기 때문이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재산 분할일 텐데 이게 법원이 인정한 배우자의 몫이 35%였단 말이죠. 네.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0: 이거는 법원이 정해주는 겁니다. 법에 정해 있진 않고요. 법에서
1: 아,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0: 나와 있진 않습니다. 예,
1: 그럼 이게 그때 그때 좀 다를 수 있다는
0: 네.
1: 얘기네.
0: 그런데 이제 사례로 축적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막 대규모의 재산 분할액이 뭐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고는 사실 뭐 평생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 전업주부라도요 50% 정도의 그 재산 분할액 기여도는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인 이 씨의 기여도가 35%거든요.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는 퍼센티지긴 합니다. 그 혼인의 어떤 생활이나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뭐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사업 능력이나 회사 성장에서 온 것일수록 조금 더 그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그 배우자의 기여를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론 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합리성을 찾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뭐 언뜻 집이나 뭐 현금을 먼저 따지게 되는데. 네. 이게 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재산이든지 사실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면은 뭐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뭐 동산도 되는 거고요. 뭐 부동산도 당연히 되고 이렇게 주식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혼 전부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고유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빠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것도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식하는 데 기여가 되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이 배우자 기여를 인정받을 수
0: 네.
1: 있는 겁니까?
0: 예, 이 권혁빈 CEO 같은 경우에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같이 창업을 했고요. 대표이사 직함이 있었어요.
1: 아.
0: 그런데 회사에 출근을 하진 않았다라고는 합니다.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더라도 사실은 한쪽이 이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그 덕분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모두 기여한 것 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액에서도 이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1: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과는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은 또 다릅니까?
0: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일단 재산 분할액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1: 그러니까요.
0: 예, 다만 이제 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20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 20억이 인정됐지만 권 12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는 그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1: 네.
0: 최종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다만 이제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권혁빈 CEO 스마일 게이트 같은 사건에서는 이제 비상장 주식인 점을 조금 고려해서 주식을 좀 현물로 분할하라라는 게 이 재산 분할 사건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이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재산까지 과연 나눠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것까지 이렇게 나눠야 하는 겁니까?
0: 네, 일단은 뭐 예금 같은 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금이나 주식이나 또 보험 같은 경우도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 같은 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앞으로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면은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플러스 재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진

0: 채무 같은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은 이런 재산 목록을 좀 미리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1: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노래 들으니까 왠지 좀 가슴이 허해진 것 같습니다. 패티김이 부른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짧은 듯한 나흘간의 한가위 연휴가 모두 끝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강릉, 광주가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25도의 기온 예상되고 대구와 부산, 제주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 분포로 경상권은 29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기온 분포가 거의 엇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낮 기온이 떨어진 뒤로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이후로 목요일 낮 기온 서울 23도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많이 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남부지방은 차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 예보 있고요.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모레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은 중부와 전북으로 대부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주후반부터 살짝 쌀쌀하거나 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지연과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사고 원인도 나오지 않았다며 투명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사주 일가 소유 대부 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대부 업체와 함께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부 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핸드볼팀도 일본을 누르고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심각할수록 자녀는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민주당은 이번 비무장지대 내 폭발 사고 정치 쟁점화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야당은 은폐 의혹부터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를 뭉개고 은폐하려 하는 거라 주장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에게도 여당은 투명한 조사를, 야당은 안보태세 확립을 각각 당부했습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2: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이야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재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제재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제재청 압박은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 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상임위 현안도 짚어보죠. 오늘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국방위원회 현장 점검 등이 예정돼 있죠?
2: 네, 잠시 후 시작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법안 심사 후 긴급 현안 질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제재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제재청 거부에 대한 입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오늘 오후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장 점검보단 현안 질의가 우선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로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뒤로는 첫 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변과 관련해 통일부는 관련 법과 그동안의 사례 등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현 시점에서 파악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 이탈주민, 북향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뒤

0: 보호 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입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몇 배의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합니다. 4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공정위 조사 결과 2,983억 원. 통상의 자금 조달 금리보다 훨씬 낮은 4.6%에서 최저 2.3%의 금리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마련한 돈을 명륜당 가맹 점주들에게 12%에서 최고 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가맹 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걸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들 사주인 이종근 회장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덕에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들은 4년여 만에 2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저리에 받아왔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여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또 이 같은 대출의 구조와 내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륜당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담합이 자주 발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알아봅니다. 야구 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에이스 곽빈이 호투했고 김도영이 결승타를 쳤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야구 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에서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선발 투수 곽빈이 6.1이닝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고 문현빈과 김도영, 문보경이 타점을 올리며 3-1로 승리했습니다. 9회 말 마무리 박영현이 2사 1-2루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으로 마지막 타자를 처리했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완패했던 우리나라는 결승전에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일본을 27-23으로 꺾고 분리구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당한 10점 차 패배를 깨끗이 서륙하며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 대표팀도 결승에서 일본을 완파하고 우승했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을 이끈 남동헌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강준희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종목에서 세계적인 강호인 일본 선수들을 2-3위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0: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부모일수록 자녀가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7%, 생후 11개월 이하가 14%, 생후 36개월에서 47개월이 12%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로 절

0: 교도소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가 저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에 비해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 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둔 건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건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재개 움직임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에 맞서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거세지며 주말 동안에도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본토 공격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예멘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27일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남서부 타이즈의 시장을 두 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디가 공습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예멘 정부군은 후티의 군사 캠프와 차량을 공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즈뿐 아니라 사다 등 후티 장악 지역에서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교전은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타이즈 산악 지역에 후티 진지를 집중 공격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도 전날 밤 사우디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학교들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사우디와 후티의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은 예멘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과 관련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공격과 사우디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맞물리면서 예멘 전선의 확전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7,45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43.3%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소로 집계됐고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금융, 외환,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경제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한국은행을 방문해

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 투자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휴면 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자산은 1조 5천억 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권의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 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 미거래 자산 잔액이 해마다 3월 말까지 공개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구조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부산시와 동구, 해경과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며 수로 안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 북항이가 나타난 지난 18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5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세계 뉴스의 날을 맞아 언론계가 저널리즘 신뢰 하락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언론사 천여 곳은 오늘 세계 뉴스의 날을 맞아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설과 광고 만평 등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성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면서 언론계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오후 6시쯤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어민이 처음 발견했을 때 시신은 옷차림이 실종 당시 한국인이 입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낮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다소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에도 가족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모르긴 해도 감사의 뜻을 담아 이것을 많이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마도 중복되거나 당장 필요 없는 이것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명절 이것 세트를 되파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SNS에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이것이 알려지면서 또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힌 한 아이가 편지와 함께 네잎클로버와 과일 등 갖가지 모양의 손뜨개 열쇠고리를 함께 붙였다고 합니다. 편지 사연은 보니까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소 손뜨개가 취미라 이웃분들에게 추석 이것으로 나눠드리고 싶다며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라 뭐 이런

0: 내용이었다고 해요. 네, 뭐 비록 소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는 그 초등학생의 아주 기특한 마음과 정성 가득 담겨있는 이것을 받은 이웃 주민들, 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추석 연휴 내내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흐뭇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답인 이것은요, 두 글자고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시옷 미음이에요. 시옷 미음.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자, 정답과 함께 명절을 비롯해서 평소에 뭐 주고받은 이것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것이었는지, 또 나에게 가장 좀 뜻깊었던 이것이 있다면 그런 사연들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사연들, 뭐 감동적인 사연도 좋고요. 뭐 재밌는 사연도 좋습니다. 많이 나누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도 선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글쎄 뭐 교통 흐름 원활할 것도 같은데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가서 교통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임초희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대체로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이후 안성분기점 3차로 그리고 기흥부근 5차로에 각각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밀리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동곤지암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은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 ENT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 등을 앞두고 민생범죄 등 경찰만 수사를 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 홍범준 좋은책 신사고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공인혜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아, 이거 오늘 정답이라서 이것으로 드리는 퀴즈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이것 세트를 되파는 게시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을 좀 각박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같은 이것이 여러 개 들어온다든지, 또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해서 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명절 테크란 말까지 등장했던데요. 하지만 또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 수 있는 품목도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고요. 또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전에 좀 꼼꼼히 살펴보고 거래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 두 글자고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말씀드렸죠. 저희 참여자분들에게 이거 타는 것은 모바일 커피 쿠폰입니다. 네, 시오미음 초성인테 드려서 아마 정답 맞히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2222번님 번호 좋으시네요. 저는 이걸 드려야 할 곳은 많은데 저한테 막상 주는 곳은 없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손해인데요. 드리는 마음이 좋은 거죠. 0208님 이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것은 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죠. 뭐 치료 중에 최고도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4693님 저는 주로 깨톡으로 이것 하거나 상품권으로 해요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뭐 SNS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걸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2754님 추석 이것으로 들어온 복숭아를 위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요즘 뭐 아파트 같은 층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위층에 계신 어르신들께 또 이걸 드렸군요. 잘하셨습니다. 5705님 올 추석 이것은 서울에서 온 우리 손주 얼굴 본 겁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꼭 뭐 아까 뭐 머니 얘기도 하셨고 뭐 과일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얼굴 보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선물 이거 아닙니까? 네. 약간 재밌는 사연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산으로 갑니다. 이예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0: 오늘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부산은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클 때는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0: 네. 자,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소식 들어봐야죠.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요즘 결혼식 하면 웨딩드레스와 예식장을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부산의 한 공원에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우리 전통 방식으로 혼례를 직접 경험해보는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0: 네.
1: 부산시가 공원마다 특색 있는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부산항공원 시즌2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우리 전통 혼례와 공원에서 펼쳐진 특별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부산항이 아니죠. 부산안. 네. 공원 시즌2라는 이름부터 좀 재미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부산시가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다양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지역 6개 공원에서 각 장소의 특성에 맞는 공연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성공원입니다.
0: 네.
1: 예전엔 자성대 공원이란 이름이 더 익숙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요. 1970년대 정화 복원 사업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갖췄습니다.
0: 네.
1: 이 자성대라는 명칭이 일본식 성곽 표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3년 공식 명칭도 부산진성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쉬면서 부산의 역사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시가 어떤 취지로 공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공원 여가 정책과 배강주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시민의 생활이 변화하고 여가 문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공원에서 다양한 공원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부산항공원 시즌2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 동구 부산진성공원은 리마인드 전통 홀례시, 강서 명지공원은 반려동식물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사상공원은 어린이 생태탐험대 등을 운영하며 각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부산항공원 프로그램을 즐기고 일상 속 친근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공원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0: 네, 부산진성공원. 이렇게 역사적인 곳에서 이제 전통 혼례가 펼쳐진 거네요. 그럼 참가자들은 실제로 어떤 체험을 했나요?
1: 네, 참가자들은 전통 혼례복을 갖춰입고 서로 마주보고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전통 혼례의 주요 절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혼례 마지막에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은 당날

0: 얘기도 진행됐는데요. 네. 이날은 실제 닭 대신 닭인형을 보자기에 싸서 날리는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또 이 닭은 예부터 울음소리로 잡기를 쫓고 벅과 번영, 또 다산과 평안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단순히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각각의 혼례 절차와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1: 뭐 우리가 이런 전통 혼례는 사극 같은 데서나 봤지 실제 요즘 결혼식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구경하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됐겠어요.
0: 맞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공원에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등장하니까 분위기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네. 혼례가 시작되자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처음 보는 신랑 신부인데도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건네면서 어느새 함께 하객이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평범했던 공원 한가운데 작은 혼례잔치가 열린 듯 했는데요. 운영 관계자의 이야기와 함께 현장 분위기 직접 들어보시죠.
2: 전통 혼례 개연 행사고 네. 이제 넉 달 동안 매주 일요일 날 네.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전통 혼례식을 네. 세 팀씩 모집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도 오셨네요. 저희가 이제 100%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이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가지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결혼 기간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전통 혼례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쁜 신부를 저에게 달라는 의미로 기러기를 우리 장모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셔서. 네, 우리 장모님 마음에 듭니까 사위?
4: 사위 너무 멋져요.
3: 네, 기러기 전달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혼이 성원되었음을 선사합니다. 멀리서 찾아와서 축하해주신 우리 하객분을 향해서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네 경례 축하합니다.
1: 네, 뭐 이렇게 듣고만 있으니까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신랑 신부가 됐던 참가자들도 직접 만나보셨나요?
0: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 가운데는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커플도 있었고요. 네. 또 남편이 포르투갈 출신이고 아내가 한국인인 국제 부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국제 부부는 아내의 남동생이 누나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직접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참가자들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혼례복까지 갇혀입으니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또 혼례가 진행될수록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점점 전통 혼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도 또 한국의 전통 혼례가 낯선 국제부부에게도 우리 혼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누나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네. 이제 그 자행되신 분이랑 이렇게 한국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체험 기회가 정말 운하산들한테조차도 기회가 거의 없거나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이런 전통 문화도 같이 퍼졌으면 더 뭐 좋은 점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6: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또 네. 부산항 공원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네. 전통 혼례 체험이 있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주목하고 계셔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네. 다들 또 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7: 네, 네 저희가 결혼을 이제 하긴 할 건데 네. 또 이런 거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미리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전통 옷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원래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결혼관도 좀 바뀔 정도로 오히려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통 옷을 네. 입고 하는 것도 되게 네,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네. 많지 않은 인원이 와주셨음에도 되게 긴장되고 네. 더 네. 서로 가까워지는 것 같고 예, 좋은 경험을 네. 할 수 있어서
6: 오늘 이렇게 함께 체험해주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 지내봅시다. 사랑합니다.
1: 네, 이렇게 어쨌든 부산 진성에서는 전통 혼례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또 듣자 하니까 다른 공원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 공원마다 가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달라지는데요. 네. 금정구 유빛공원에서는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을 또 동래 사적공원에서는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용도 아미르 공원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양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서구 명지근리공원에

0: 에서는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 예, 하여간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공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끝으로 참여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0: 네, 부산항공원 시즌2는 오늘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공연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웰니스나 체험 프로그램은 부산항공원 시즌2 전용 누리집에서 미리 신청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원별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도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고 색다른 문화체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네요. 부산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어서 전주로 또 건너가 보죠. 고경민 리포터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1: 네, 전주는 날씨 어떤가요?
2: 네, 9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가을 기온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 들어서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1: 예, 오늘 전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2: 네, 전주에 조금 낯선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주하면 보통 한옥이나 한지, 한식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낯선 언어와 소리 그리고 전시물들이 한 곳에서 펼쳐져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최근 문을 연 전주 아세안홀인데요. 전주에 있지만 마치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1: 네, 전주에 아세안홀이 생겼군요. 네.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 네, 먼저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데요. 전주 아세안홀에서는 아세안 여러 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9월 17일에 따끈따끈하게 문을 열었고요. 서울과 제주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 또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아세안 문화교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세안 시간을 잇는 손이라는 주제로 개관전이 진행돼 다녀와 봤는데요.
1: 네.
2: 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이어져온 아세안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1: 네.
2: 이날 현장에 가보니까요. 입구부터 벌써 낯선 언어와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전시 공간을 따라가다 보면 가면과 직물, 전통악기 같은 이색적인 아세안의 문화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각 나라만의 악기 소리와 영상, 전시 설명까지 더해지면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로잡은 생생한 아세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의 소리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네요.
1: 예, 소리만 들어봐도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데
2: 네.
1: 근데 전시가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세안 각국의 지리와 역사, 언어 등을 살펴보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전통 가면, 뭐 라오스와 미얀마, 동티모르 등의 전통 직물도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등의 전통 악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전통 예술을 보여주는 공간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아세안 관련 책과 여행 정보, 또 영상,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아세안 라이브러리까지 마련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더해서 일부 전시물은 직접 만져보거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아세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주 아세안홀의 이현자 큐레이터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 저희 아세안홀에는 섹션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섹션 6에 가면 도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책들, 아세안에 대한 관광과 문화가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띠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거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이제 오셔서 한번 보시면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를 이제 근무를 배정받았을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광범위하게 글로벌한 곳을 접하지 않았었는데

0: 근데 전주에 이런 곳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내가 몰랐던 곳도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한 번쯤은 꼭 와서 구경하셨으면 합니다.
1: 네, 뭐 전주를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느껴질 것 같은데 조만간 좀 가봐야겠어요.
2: 그렇죠. 저도 전주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전주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1: 네.
2: 사실 아세안이라고 하면 단순히 여행지나 음식 정도를 먼저 떠올렸었는데 각 나라의 신화와 자연, 생활 방식을 접해보니까 아세안에 대한 궁미도 생기고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1: 네.
2: 현장에 찾은 관람객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작품 하나 하나에 오래 머물며 아세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시를 둘러본 한 관람객은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1: 네.
2: 관람객들의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죠.
3: 미감 자체가 아세안이라고 해서 좀 친숙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낯설고 신선하고 좀 파격적이어서 되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가면 같은 거나 그 사자탈 또는 그 발리 신화에 나오는 그 마녀와 정령 그런 형상 같은 거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4: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잘 드러나서 좀 재밌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단루와 베트남의 그 악기, 단음으로 된 악기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난다고 하길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도 쉽더라고요.
5: 또 동남아시아에 관한 전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관심이 많이 없었고 좀 생소한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악기나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1: 예, 뭐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직접 보고 또 듣다 보면 오히려 그 차이가 좀 재미를 더해줄 것도 같아요.
2: 네, 바로 그 점이 아세안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아세안홀 하나만 보고 돌아가기 아쉽다면 주변에 전통문화 공간이 인접해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
2: 이 아세안홀이 들어선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는 한지와 한복, 한식과 공예, 전통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세안 문화를 음식으로 경험해보는 아세안 쿠킹 클래스도 운영되고 있어서요. 전시에서 보고 들은 문화를 직접 맛으로 느껴보는 식으로 이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2: 지역민과 관광객 또 외국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를 낯설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 이 전주에 새롭게 문을 연 아세안홀에서 그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2: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전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경민 리포터였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함께 지역의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뭐 추석 연휴에도 내내 이슈가 된 사안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태백이 그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를 유치한 것을 두고 지금 인접적인 삼척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그 스마트 축산단지라는 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7: 네, 이 스마트 축산단지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축사와 또 축산 데이터 센터 등을 한 데 모아서 이 축산업의 미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1: 네.
7: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대상지로 태백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태백시는 4,800억 원 규모의 이 전국 첫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를 유치하면서 폐광 지역 대체 산업 기반을 확보했는데요. 태백시와 농식품부,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농업회사법인 간홍이 2031년까지 45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산란계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1: 네.
7: 정부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또 산란계 320만 마리를 사육해서 하루 평균 계란 186만 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의 3.7%가 태백에서 나오게 됩니다.
1: 네, 일단 뭐 태백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안정적인 달걀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7: 네, 이 태백 인구는 1986년 11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석탄 산업 쇠퇴와 함께 줄어서 올해 3만 6,700명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태백시는 이번 단지에 들어오는 대규모 외부 투자로 355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에 물꼬를 틀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7: 또 이 태백은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철새 도래지가 없어서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태백단지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넓혀서 계란 수급과 또 가격 안정,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7: 태백시는 이 계란을 소재로 한 체류형 체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보관이고요. 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신축해서 단지에서 나오는 개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전기발전 수익 일부를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삼척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 태백에 들어서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를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7: 네. 아무래도 삼척에서는 인근 50천 식수원 오염, 또 악취, 또 백두대간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섞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7: 태백에 추진되는 이 대규모 축산단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삼척 시민 천여 명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는데요. 이 시민들은 22일 축산단지 예정지 인근인 건희령 정상에서 백두대간 생명평화 행진 대회를 열고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민들은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과 또 한강, 낙동강, 50천의 발원지 상류에 320만 마리 규모의 양계장을 건립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집회에서는 박병준 도계읍 점리 이장과 또 정우화 도계읍 점리 4반 반장, 또 박형용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삭발까지 하면서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실제로 뭐 삼척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라죠.
7: 네. 대학가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강원대 삼척 캠퍼스 학생들도 학습 생활권이 침해된다면서 22일 집회에서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삼척 캠퍼스 이지연 부총학생회장과 또 이연아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이날 조개 캠퍼스 2천여 명 학우들의 학습 생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태백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감광태 유재용 공동대표는 특혜와 부실 검증으로 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이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1: 네.
7: 또 이 박상수 삼척시장과 김원학 시의장도 폐광 지역인 도계가 석탄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희망을 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추진한 이 스마트 축산단지가 삼척의 미래와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삼척의 이런 거센 반발에 대해서 지금 태백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7: 네. 이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태백청정 스마트 축산산업단지 건립 추진 철회 촉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현안 대책위는 근거 없이 환경 파괴 오명을 씌워서 조성을 중지시키려는 행위, 또 정부 부처와 강원자 지도의 철회 요구 성명을 남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 네.
7: 또 태백시를 환경 오염의 범죄자로 취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무조건적 반대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폐광 이후 산업기관이 약화되고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단지가 축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또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순환, 또 체험형 관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체산업 기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삼척에서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50천과는 예정지가 4.1km 떨어져 있고 또 용수는 상수도로 확보하며 오폐수는 별도 처리 시설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태백과 삼척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7: 네. 태백과 삼척 또 인근 지역의 영월

0: 과 정선 4개 시군은 이 지난 16년 동안 석탄산업 전환 지역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했던 연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 네.
0: 이 삼척시가 이 태백시가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석탄산업 전환 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2010년 구성된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는 폐특법 연장을 비롯해서 16년 동안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삼척시는 탈퇴 결정이 단순히 축산단지 사업에 대한 이견보다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공동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상호발전을 위해 운영해온 협의회의 공동협력정신이 훼손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사회단체 관계자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협의체가 균열 조짐을 보여서 안타깝다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돼서 이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약간 조속히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공공의료원의 파업이 임박해서 또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0: 네, 이 강릉과 삼척, 또 속초, 영월, 원주 등 강원 지역 5개 의료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과 단체 협약 공동 교섭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을 예고한 건데요.
1: 네.
0: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강원 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삼척 의료원에서 이 도사나 5개 의료원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3차 공동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섭 과정에서 보건의료 노조는 5개 의료원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임금 체불과 만성 적자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본부 분회장은 의정발동 이후에 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으면서 환자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그 실제 강원지역 의료원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매우 열악한데요. 이 지방의료원 임금은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속초의료원은 5년 전인 2021년 임금 테이블을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5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1: 네.
0: 강릉과 삼척의료원은 2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영월의료원은 3년간 동결을 겪다가 지난 5월 2024년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이 역시 2년째 동결된 기준인데요. 하지만 이 노사는 핵심 쟁점인 임금 개선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교섭에서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에 이 노조는 다음 달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예. 그 공공의료원 경영 상태는 어떤지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0: 네, 도내 5개 의료원 경영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은 삼척 의료원 단 한 곳으로 원주와 강릉 영월 의료원은 B 등급, 또 속초 의료원은 C 등급으로 적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노조는 만성적인 임금 체불 개선을 요구했지만 의료원 측은 강원도의 승인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이 노사는 임금 협상은 결렬했지만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노력 또 조례 제정을 공동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함께 오늘 강원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 1부 끝곡으로 함께 듣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가 끝나고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날씨 관련 특보라니 깨끗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교차는 그다지 나지 않는 곳이 많지만 내일부터 당분간은 전국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광주가 26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 비교적 선선한 편이고요. 오늘 세종, 대전은 25도로 예상이 되고 대구, 부산, 제주가 27도까지 오르겠지만 포항은 29도로, 일부 경상권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아직도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일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과 제주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비 소식이 있는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내일 동해안으로 5mm 안팎의 비 예보가 또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은 중부와 전북 대부분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이후로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목요일 아침 서울이 12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0: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유아 두 명 중 한 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공인혜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뭐 연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잘 쉬었다고 해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일이 왠지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힘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명절 후유증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문가에 따르면요, 몸과 마음이 평소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요. 단숨에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쓰기보다는 수면과 식사 또 운동 시간을 차근차근 원래 생활 패턴으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절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휴식과 여유를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 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자, 뭐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을 뜻하긴 하는데요. 시옷, 미음, 추석 힌트까지 드렸어요. 정답을 맞히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많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끝 순서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마지막까지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2135님. 추석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9년 동안 보살펴주신 요양병원에 감사의 이것을 전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큰 이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큰 일을 또 추석 전에 치르셨군요. 9년이나 요양병원에 계셨으면 정말 가족같이 돌봐주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이것을 전하고 가시는군요. 자, 6414님, 이번 추석에 조카들에게서 생각지도 않은 이걸 받았답니다. 뜻밖이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이것과 뜻밖의 이것은 그 받았을 때의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죠. 아, 행복하셨겠습니다. 9099님, 저는 이웃분들과 정을 나누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래층에 혼자 사시는 분께 추석 음식 여러 가지와 김치를 갖다 드렸더니 더 큰 이걸 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주고받는 이것 속에 정이 쌓이는 거죠. 네, 아이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0035님, 이번 추석에 햄과 식용유를 이것 받았는데요. 햄을 평소 즐기지 않고 식용유가 많아서 경로당에 드렸다 이런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주고받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햄, 식용유, 뭐 이렇게 샴푸, 세제들 뭐 이런 것들. 아, 좋습니다. 뭐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좀 진행하고 프로그램 말미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끝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남 고성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압착 사고로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고성군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인 지난 25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식품 적재 작업에 쓰이던 로봇이 멈추면서 피해 노동자와 동료가 함께 로봇 아래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 네. 네,
2: 점검을 마친 뒤 동료가 먼저 빠져나왔고 피해 노동자도 이미 나온 것으로 착각해 로봇을 다시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조치가 제공됩니다.

0: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업체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도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 네,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뭐 이런 자격으로 위촉되는 등 이게 구체적인 좀 검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와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원 2만 2천여 명 가운데 약 68%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자격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추천위원은 약 29%였고 법관이나 교육자 출신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현재는 각급 선관위에 빈자리가 생기면 해당 선관위가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을 선정해 추천하고 상급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최종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1: 네.
0: 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학식과 덕망을 판단할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나 별도의 추천 공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위원회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제나 위촉 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정당 가입 이력과 도덕성, 적격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전국의 일반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어서면서 지금 상가 8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있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13.36%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분기보다 1.4%포인트 높아졌고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년 전보다 공실률이 올랐습니다. 특히 세종은 22.79%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충북, 경북, 광주도 16에서 17%대의 높은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네,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1층 점포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전국 1층 공실률은 5년 사이 4.79%에서 6.68%로 높아졌고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 모두 빈 점포가 늘었습니다.
1: 네.
0: 네, 이와 함께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5천여 곳에 달했고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가 공실과 폐업이 함께 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회복 대책을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예.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부산시와 해경 등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낼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0: 네, 지난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길이 약 3.5m의 상어가 발견됐는데요.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이 상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북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현재까지 열흘 가까이 수로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북항이가 화제가 되면서 이를 직접 보려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56만 8천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상어가 좁은 수로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스트레스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해경은 연휴 기간 동안 경비정을 투입해 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유도했지만 아직 수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산시와 해경,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해 북항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편 무태상어처럼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종이 부산에서 발견되면서 해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에 한 징후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무쪼록 북항이 잘 바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이번 순서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또 어떤 예산과 정책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3: 네, 이번 추석에 고향 농촌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모습을

0: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지방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예,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농촌에서 실제로 일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파종기나 수확기처럼 일손이 바쁜 시기에 맞춰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단기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1: 네.
0: 법무부가 지방 정부의 신청을 받아 입국 비자와 인원을 승인해주면 실제 현장에서 뛰는 건 지방 정부입니다. 해외 지방 정부와 직접 협약을 맺고 사람을 선발해서 농가 배정과 숙소 점검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챙깁니다.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농가에서 서너 달씩 직접 숙식을 제공하며 쓰는 개별 농가형이 있고요. 지방 정부와 농협이 인력을 관리하면서 일손이 급한 영세 농가에 하루 단위로 보내주는 공공형 계절 근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예, 요즘은 뭐 실제로 이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아니 얼마나 농촌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0: 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1: 네.
0: 전국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5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벼농사와 달리 사과나 고추 같은 밭작물은 수확 기계화율이 30%를 밑돌아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거든요.
1: 네.
0: 농가 어르신들 힘만으로는 이 수확 작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외부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1년 농사를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한계에 이른 겁니다.
1: 상당히 심각하군요. 그럼 뭐 실제로 지금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요?
0: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전국에 1,800명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23년에 4만 명, 2024년 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전국 130개 지방정부에 9만 명 안팎까지 배정되었습니다.
1: 네.
0: 강원도 양구나 인제, 전북 고창, 경북 청송 같은 대표적인 농촌 지역은 한 해에 수천 명씩 들어옵니다. 국가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와 협약을 맺고 입국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일시적인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촌 경제를 굴리는 필수 인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셈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럼 이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0: 네. 일당 자체는 농가가 100% 부담합니다.
1: 아하.
0: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하루 11만 원에서 13만 원 선이고요.
1: 네.
0: 문제는 임금 외 부대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1: 네.
0: 근로자 1인당 검진비,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에 통역료, 공항버스비까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운영비로 나갑니다. 가장 큰 돈은 기숙사인데요.
1: 예.
0: 정부 지원금은 15억 안팎으로 실제 건축비는 4,50억 원이 들어서 모자란 30억 정도는 지자체가 고스란히 자치 예산으로 메웁니다. 결국 농촌 지자체 곳간에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고정 부담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0: 네. 농식품부의 2024년 실태조사를 보면
1: 네.
0: 공공형 계절 근로를 이용한 농가의 98%가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
1: 높네요.
0: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1: 네.
0: 가장 큰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던 농촌 사설 인건비를 끌어내렸기 때문인데요. 일손이 몰리는 수확철에는 사설 소개소 인건비가 하루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치솟아 부르는 게 갑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방정부와 농협이 하루 9만 원 안팎의 적정 단가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사설 인건비도 12만 원 선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1: 네.
0: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할 뻔했던 농가에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98%면 정말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0: 네.
1: 그러면 계절 근로자는 정해진 그 사업장에서만 딱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네. 계약된 농가나 배정된 작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아하.
0: 하지만 계약 기간 도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1: 네.
0: 최근 3년간 농가에서 사라져 불법 체류자가 된 인원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주된 원인은 지자체가 해외 도시와 직접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지 불법 브로커가 끼어들기 때문인데요.
1: 어허.
0: 근로자들이 수백만 원의 소개료 빚을 지고 들어오다 보니 이를 빨리 갚으려고 돈을 더 많이 주고

0: 주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야반 도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근로자들이 그렇게 중간에 빠져나가면 농가는 어떡합니까? 허탈할 것 같은데요. 지방 정부도 물론 뭐 타격을 또 입겠고요.
0: 네, 당장 수확기 농가는 하루아침에 일손이 사라져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1: 상당하겠는데요.
0: 네. 지방 정부가 받는 제재도 또 엄격한데요. 법무부 지침상 이탈률이 5%를 넘으면 배정 인원이 깎이고 10%를 넘으면 다음에 사업 참여 자체가 전면 제한됩니다.
1: 관리를 제대로 못한 네. 것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하네요.
0: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기준을 넘겨 이듬해 인력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지방정부도 있었는데요. 결국 다른 성실한 농가들까지 다음에 일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무원들이 밤마다 숙소를 돌며 점호를 하거나 도망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기형적인 행정력 낭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앞서 지방정부들끼리 또 유치 경쟁도 벌인다고 하셨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러다 보면 또 뭔가 갈등도 좀 생기고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전국 100여 개 시군이 각자 외국 도시와 협약을 맺다 보니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입니다.
1: 네.
0: 옆 동네에 일손을 뺏기지 않으려고 군비로 왕복 항공료나 체류비까지 얹어주는 출혈 경쟁을 벌이는데요.
1: 네.
0: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다 보니 그 틈새를 노린 사설 브로커들이 끼어듭니다. 작년 KBS 보도에 따르면 강원 양구나 전남 해남 등에서 브로커의 임금 착취가 드러나서 필리핀 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인력 송출을 전면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 네.
0: 일손 구하려다 지방정부 살림만 축나고 엉뚱한 브로커만 좋은 일 시킨 셈이죠.
1: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나저나 그 계절 근로자들의 그럼 작업 환경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0: 농식품부 실태조사를 보면 일자리 만족도가 89%, 재입구 희망 비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계절 근로자들 호응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1: 네.
0: 하지만 현장의 복지와 인권 실태를 보면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공공기숙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냉난방도 취약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숙소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1: 네.
0: 건강권 보장도 미흡합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도 언어 장벽과 교통 불편 때문에 제때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노동 인권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뭐 지난 폭염에 또 사망한 그런 근로자 소식도
0: 맞습니다.
1: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하여간 여러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문제를 혹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한 사례들도 있을까요?
0: 네. 충북 괴산군이 대표적입니다.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전담 조리사를 더 고향 음식을 챙겨주는 등 생활복지에 신경을 썼는데요.
1: 네.
0: 1,000명이 넘는 인력을 쓰면서도 이탈률을 0%로 묶어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1: 네.
0: 전북 고창군의 사례도 좋은데요. 초기에 이탈 문제를 겪은 뒤에 해외 협약 대신 관내 다문화 가정의 사촌 이내에 가족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전면 바꿨는데요. 가족들 간의 신뢰 덕분에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했고 이탈률도 0%대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1: 네.
0: 결국 불법 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하게 통로를 닫고 숙소와 식사 같은 기본 처우를 챙겨주는 사람 중심 관리가 근본적인 해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보면 또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제도를 통째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시군들도 형편상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방정부들이 좀 당장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0: 네. 우선 주거시설은 파주시처럼 비어있는 시청 관사나 공공유휴 건물을 활용하면 수십억 원 신축 비용 없이 당장 안전한 숙소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소통과 갈등 해결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다국어 번역 앱과 모바일 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임금 계산이나 근로조건 시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1: 네.
0: 안전망으로는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해서 폭염 질환이나 농작업 부상이 생겨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 병원비 부담을 덜게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결국 거창한 건물을 짓기보다 남는 공공공간을 내주고 소통과 안전망부터 챙기는 알뜰한 행정이

0: 먼저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지방 정부들의 어떤 노력을 뒷받침하려면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0: 네. 계절 근로자가 농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더 촘촘한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우선 중앙 정부는 인력 선발을 국가 간 공공협약으로 일원화해서 불법 브로커가 이 중간에 끼지 않게 해야 되고 지방 정부 간 출혈 경쟁을 뿌리 뽑아야 하거든요. 지방 정부 역시 무리한 시설 신축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일한 인력이 매년 다시 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1: 네.
0: 즉 정부는 든든한 공공 틀을 받쳐주고 지방 정부는 알뜰한 현장 살림을 챙기는 양방향 협력이 이루어져야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계절 근로자 관련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의 필수 인력인 만큼 임시 방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1: 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선물이었습니다. 아, 추석 연휴 직후라 많은 얘기들을 보내주셨는데 1487님이 술이 들어왔는데 자신이 못 마시니까 이제 이걸 판매해서 돈으로 그 돈으로 만난 거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술 같은 것들은 이게 또 법상 면허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집에 번

0: 짓으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스는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한 과거가 통째로 살아있습니다. 124번지에는 죽은 아기의 혼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빛이 핏빛으로 번지고 작은 손자국이 케이크 위에 찍힙니다. 이 아기는 왜 유령이 되어 세서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마 전 대홍수로 네팔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팔과 우리나라는 정식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넘었고 한국에 사는 네팔인은 1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아 씨는 얼마 전 고국의 대홍수 소식에 네팔의 현지 상황을 알리며 네팔 돕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수잔 씨는 올해로 한국살이 16년 차라고 합니다. 6개월짜리 어학연수로 한국을 찾았다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고 한국사위가 되면서 네팔의 문화, 알려지지 않는 네팔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잔 샤키아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수잔 씨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1: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네,
0: 얼마 전에 엄원길 대장님이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1: 아, 너무 잘 가르치고 가셨네요.
0: 네, 네팔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네, 인사한다고. 예, 네팔에서는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네,
1: 근데 그러니까 손을 이제 무조건 한다라는 거는 없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어르신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조금 선배님. 네. 또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어르신들이면은 그래도 이제 안 그래도 손을 하는 게 낫죠.
0: 두 손을 좋죠. 모으고 예. 합장하고.
1: 예. 아니면 예. 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녕 하듯이 그냥 나마스테. 잘 있죠? 뭐 밥 먹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0: 아, 이게 네. 안녕하세요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나요?
1: 이 나마스테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인사말로만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불교 또는 이 힌두교 사상에서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 또는 신이 곁들여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네팔 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자체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고.

0: 거든요. 그래서 네. 제 안에 있는 신, 신이 어. 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아. 그런 이제 아름다운 뜻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너머스테라는 말로 이제 너머스테가 된 건데요. 아.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1: 새로운 것을 시작한 네. 좋은 뜻이 많네요.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뭐 익숙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 그 존중의 의미도 있네요.
0: 맞습니다. 네, 네. 배려한다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습니다. 네.
1: 예, 어, 배웠습니다.
0: 아닙니다.
1: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셔가지고.
0: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1: 아니 제가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네. 화면보다 더 미남 훈남이세요.
0: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1: 예. 아 근데 저희가 정말 오면서도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인사하면서 그러셨어요. 좋은 일로 인사를 드려야
0: 그러니까요.
1: 되는데 근데
0: 네.
1: 그 네팔에서 그렇게 큰 홍수가 대홍수가 있어서 얼마나 많이 놀라고 속상했겠어요. 그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다 하셨죠.
0: 맞습니다. 네. 예.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냥 뭐 홍수니까 네팔에는 이제 홍수가 좀 자주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또 우기 때는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물 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 또 뭐 비가 많이 왔나 보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매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아.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느꼈죠. 그래서 예.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제 가족들은 직계 가족들은 다 이제 카트만두 수도 쪽에 살기 때문에
1: 네.
0: 그 홍수 피해 지역보다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고
1: 네.
0: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수습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좀 수집하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거기에 아직도 실종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1: 그렇죠.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 어몽길 대장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홍수가 일어난 그 지역이 순례자가 많고
0: 네.
1: 또 그 8월 정도면은 축제가 아주 크게 열려서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거길 간다면서요. 네.
0: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네팔하고 중국 국경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산도 있어요. 그
1: 예.
0: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꼭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1: 성지 같은 네, 곳이군요.
0: 성지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산이긴 하는데 우리는 산이 이제 신선한 곳이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팔 쪽에 하나 연못이 있어요.
1: 네.
0: 그 연못에는 이제 8월 보름달에 크게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1: 아.
0: 거의 한 3,000에서 4,000m 정도 되는 곳에서 그 연못 호수 작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1: 연못이라고 하면 좀 작게 연상이
0: 그렇죠,
1: 되는데
0: 작게.
1: 그건 아니고 큰 거예요?
0: 엄청 크지는 않는데
1: 네.
0: 작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도
1: 네.
0: 이제 해발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1: 3,000m, 4,000m
0: 네, 3,000에서 4,000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좀 적응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축제도 즐기고 또는
1: 예.
0: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도 있는데 그런 의식들도 지르는데 그래서 미리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이자서 그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1: 예.
0: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죠.
1: 그래서 피해가 더 컸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수가 네팔에는 좀 잦은 편이다.
0: 네.
1: 그러면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거 수잔도 본 적이 있어요?
0: 저도 직접 본 적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도 제가 피해 받은 건 아니었고요.
1: 네.
0: 그 히말라야 산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뭐 옆 동네 또는 옆 산에 이렇게 가끔씩 그 눈사태 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1: 아.
0: 저도 그때 한번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고 있었을 때
1: 네.
0: 그때 이제 옆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새벽
1: 네.
0: 시간이었는데 근데 앞에 보니까 큰 눈사태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봤었는데 너무 멀리였는데도 그 빈도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1: 예.
0: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 이게 자연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더 느꼈죠.
1: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힘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네팔에 사신 분들은 더 저희보다 네. 크게 느끼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그런 게 좀

0: 조금 더 생생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1: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에베레스트 등반하셨다 그래서
0: 아유, 그래도,
1: 아니 네팔 분들은 다 에베레스트를 기본으로 올라가는 건가?
0: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산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오고 나서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가게 된 건데요.
1: 아, 거기 있을 사실은, 때는 갈 생각 전혀, 안 했는데
0: 전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 산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거 믿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마도 어몽길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 더 유명해지시고 또 네팔이 뭐 워낙 좋은 일들도 하셨는데 그래도 네팔 분들이 어몽길 대장님을 인정하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항상 어몽길 대장님은 저는 어떤 산을 또는 어떤 히말라야 산을 전복했다라는 얘기를 안 쓰세요.
1: 예.
0: 저는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마스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팔 사람들의 정서와 맞는 겁니다.
1: 네.
0: 우리는 잠시 갔다 올 수는 있는 거고 그것도 산이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게 그 네팔 사람들의 정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몽길 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정상 정복이란 말을
0: 그렇죠,
1: 썼는데
0: 많이 쓰죠.
1: 요즘은 이제 언제부턴가 그 말을 잘 안 써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산은 진짜 허락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한테 히말라야는 어떤 존재예요?
0: 이제 뭐 한국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팔의 제일 높은 산이면 히말라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에베레스트 산이 맞는 거고 네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사가르마타라는 말을 써요. 그 뜻은 뭐냐면은 제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사가르마타 이렇게
1: 사가르마타.
0: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산인 거고 히말라야라는 자체는 또 산스크리트어로 가봐야 됩니다. 히말라야라는 말 자체가 힘이라는 것은 눈, 알라야라는 것은 안식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사는 곳이 사실은 히말라야인 겁니다. 뭐 쉽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산맥. 그러니까 흰색 이제 눈이 내리는 곳이 히말라야인 거고 거기는 정말로 신들만 놀러 다니는 곳이다 또는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선한 곳이다. 성스러운 그런 위식을 치르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나라 산들도 좀 가보셨어요?
0: 저는 많이 갔죠.
1: 비교해보면 좀 어디 너무 아닙니다. 동산 같나요 여기는?
0: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는 저는 이제 사실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에도 뭐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험하죠. 험하고 또 여기는 이제 바위산들이 있기 때문에
1: 어느 산 가봤어요 한국에?
0: 여기 뭐 다 갔어요. 뭐 영남 알프스도 이제 구봉 다 끝냈고요. 여기 뭐 악자 들어가는 웬만한 산들은 다 이제
1: 다람쥐처럼 다 올라가실 것 같아요.
0: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뭐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에는 제가 뭐 산보다 제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절대 보여주고 싶진 않고요. 한국 산들도 또 그만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뭐
1: 산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이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잔 씨가 한국에 사는 게 벌써 16년이 됐대요.
0: 그렇게 됐더라고요.
1: 서울 명예시민이시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국 사위가 드디어 되셨습니다.
0: 그럼요, 맞습니다.
1: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결혼하신 지?
0: 2023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1: 어머, 축하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애기 아빠도 되셨다고?
0: 네, 최근에 이제 70일 이제 거의 100일 돼가는 중입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뭐 육아에 또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한국에 네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옛날부터 이제 근로자분들도 이제 많이 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일
1: 10만 명.
0: 겁니다. 네팔 사람들만.
1: 와. 지금 사실 우리나라랑 네팔이 수교한 게 이제 5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0: 얼마 안 됐습니다. 50주년은 이제 끝났고요.
1: 그렇군요. 수잔 씨는 16년 전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0: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뭐 우리 아버지 오지랖 때문에 제가 한국을 찾게 됐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뭐 다들 뭐 어디 나가라 또 뭐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1: 넓은 세상을 봐라.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네팔 부모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0: 했을 때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런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 우리 아버지의 오지랖이다라고 해서 이제 6개월만 한국에 가겠다. 그냥 뭐 저는 여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 이러면서 왔는데
1: 근데 왜 한국이었어요?
0: 아버지가 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1: 아,
0: 예,
1: 저 교류가
0: 옛날부터 좀 교류가 있었어요.
1: 있으셨군요.
0: 그래서 뭐 거의 현재처럼 이제 사셨던 한국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한국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는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계시긴 하는데, 예, 많이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예, 그렇게 좀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잠깐 다니러 온 거예요. 군요
0: 그때 저는 이제
1: 원래는
0: 그때는 24살, 23살 정도였거든요. 아직은 어린 그런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아뭐 굳이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 6개월 어학연수 왔다가 지금 16년이 됐다고 하니까
0: 네,
1: 한국이
0: 맞습니다.
1: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적응을 하면서 또 저희 부모님의 그런 덕을 좀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람 복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게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한국은 어떤 나라라는 생각이 드셔서 처음에 오셨을
0: 처음에 왔을
1: 때?
0: 때는 진짜 이렇게 무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혀 막 들은 그런 정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뉴스 보면은 뭐 전쟁한 나라 그런 의미가 좀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지? 막 그러지 않았는데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뉴스에 맨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친구들도 약간 저한테 농담으로 너 북한 가는 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 달라졌죠, 많이.
1: 그 한국하고 네팔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큰 차이라면 어떤 걸 느끼셔요?
0: 저는 자의라기보다는 더 우리가 이렇게 교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 초대를 받으면은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1: 그렇죠.
0: 뭐라도 이제
1: 뭐라도
0: 들고
1: 들고 가야죠.
0: 가고.
1: 뭐 휴지라도 들고 가야죠.
0: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거든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야, 수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누가 막 집에 초대하면 알지? 막돈 없어도 뭐라도 그냥 들고 가라. 뭐 과일이라도, 뭐 먹을 거라도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또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네팔도 마찬가지로 신발 벗고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었냐? 라는 이제 인사말을 많이 하는데, 네팔도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었냐라는 인사말을
1: 그렇게
0: 많이 하고.
1: 인사해요? 아니, 원래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었냐고 왜 물어보냐고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들
0: 그런
1: 많거든요.
0: 것들은 조금 저는 익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후배, 여기는 이제 군대 문화까지 있어서 좀 선후배 챙기는 것들도, 네팔도 이제 우리는 뭐 존댓말, 반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차이를 느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좀 똑같네?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다가가고 또 이제 이 나라와 또는 한국이랑 더 친근하게 이렇게 좀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네. 문화적으로 좀 사고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0: 비슷한 게좀
1: 있네요.
0: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오고.
1: 그 16년 살고 나서, 아, 나 많이 한국화된 것 같아. 한국 사람 된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혹시 있어요?
0: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수잔 너왜 이렇게 급해졌니?
1: 급해졌니? 아, 네팔 분들은 좀 느긋해요?
0: 아직도 느긋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쉬어봐, 좀 쉬어도 돼. 뭐한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눈을 붙여봐 이랬는데 저는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성격이 돼버리고
1: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게 있나? 조급하게
0: 지금에 요즘
1: 만드는 게
0: 조금 그런
1: 있는
0: 것
1: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가면은 뭔가 일이 안 되면은 아뭐 일주일 지났는데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업무하면서도 아 기사님이 결국 왜안 됐어요? 될 텐데 옛날엔 3일에 했는데 지금 왜 일주일 걸렸어요?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네팔 사람들이 볼때 수잔도 너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0: 네
1: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가
0: 맞아요.
1: 그
0: 네
1: 있어요.
0: 그렇죠. 그거에 이제 뭐 저는

0: 나쁘다라기보다는 좋은 점들도 있고요.
1: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성장했고.
0: 맞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네. 좋은 것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1: 근데 이제 좀 사회가 성숙했으니까 좀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예. 사실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네팔을 알리는 일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지금 나서고 계세요. 지극히 사적인 네팔. 이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뭐랄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0: 네네.
1: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0: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어디에서 왔어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네팔이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이제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제 팔을 보여주면서 네팔에서 왔다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 아 그래 맞긴 하다 네팔이긴 한데 이러면서
1: 아재 개그, 아재 개그.
0: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좀 너무 그거를 진지하게 아 우리나라를 모르시는구나 아직도 그런 이제 명량에서 받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좀 네팔을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또 네팔이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는 히말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히말라야 외에도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팔에서
1: 네.
0: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네. 이제 네팔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생각만 했는데 또 함부로 이제 네팔을 제가 혼자서 알리겠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인데 그 책 예. 하나에 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얘기를 또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좀 사적인 얘기를 쓴 거죠. 네.
1: 예. 그 중에서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해줘요.
0: 하나만 네. 해준다면 뭐 네.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나 이렇게 물어보실 예. 때 저는 내륙이다. 내륙인데 네. 인도와 중국. 거대한 그런 나라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1: 그렇죠.
0: 우리는 한 130개 그런 넘는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다.
1: 그렇게 많은 민족이
0: 네,
1: 있어요?
0: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언어가 다르고
1: 말이
0: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1: 말도 달라요?
0: 말도 다릅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는 이제 사투리 정도 수준인데 예. 네팔은 아예 쓰는 방법, 말하는 방식, 먹는 방식, 옷 입는 방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을 이제 풀자면은 예. 네팔 나라를 보시면은 삼겹살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겹으로 돼 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정말로 히말라야도 있고
1: 예.
0: 또 작은 산들도 있고 또 완전 평지도 있다.
1: 평지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저는 죄송해요. 네팔은 평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산악지대에 있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산악지대가 이제 80% 이상은 산악지대가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딱 삼겹살을 이제 떠오르시면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곳은 다 히말라야인 거고요.
1: 네.
0: 그 조금 내려오시면은 한국이랑 강원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인도로 가시면은 정말로 사파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1: 이제 비로소 네팔이 네. 이렇게 한눈에 그려지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한테는 아 수잔 너는 히말라야 많이 다녔지? 이런 질문도 안 하게 되겠죠.
1: 예. 카트만두는 그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0: 중간에 있습니다. 정확히 중간에 있기 때문에 눈도 예. 안 내리고요.
1: 네.
0: 평지도 아니고 딱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평지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히말라야도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1: 네팔 일타강사 맞네. 네팔을 축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뭐
0: 네.
1: 많아요 그런 게?
0: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사람들이 이제 빨간 날이 몇 개 있나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아 쉴 수 있는 날들이 별로 없구나.
1: 예.
0: 근데 네팔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족 간의 그런 고유한 그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다 이제 쉬고 또는 그런 문화를 즐기게끔 해줘요.
1: 아, 백몇십 개 민족인데 그거 다 챙기려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0: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네팔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장할 수 없는 이유는 365일 다 축제였기 때문이다. 축제를 지내느라 또 열심히 그 축제를 하느라
1: 예.
0: 이분들은 이제 뭐 발전 이런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냥 오늘 먹고 축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어느 민족은 챙기고 어느 민족은 안 챙길 안 돼, 수가 없기
0: 예,
1: 때문에
0: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1: 예.
0: 네.
1: 이 책에 네. 그 지극히 사적인 네팔에 우리 아내분이 쓰신 부분도
0: 네네 네. 이번에 예. 좀 추가가 있었.

0: 그렇습니다.
1: 들어갔다는데 네. 네팔의 대가족 문화에 부인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네. 어떤 부분입니까?
0: 이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도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이제 뭐 공동체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기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도와준다라는 말들이 네팔에서는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저희 결혼식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의 뭐 한 100명 넘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인사하러 왔는데 다 뭐 그냥 삼촌이고 다 뭐 그냥 친척이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1: 가족이 너무 많아서 많았습니다.
0: 그리고 챙겨야 되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선물만 해도 이제 뭐 30개 40개 넘게 이제 챙겨가니까 와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겠냐 예.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좀 좋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몇십 년 전까지는 대가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핵가족되고 네. 그렇게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가족 문화와 네팔의 대가족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1988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네. 너무 막 저랑 맞는 것 같고 오. 그리고 그런 얘기 요즘 사람들한테 하면 아 수잔 너무 먼 그런 사람 같아 막 보수적인 거 아닌가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한다 하면은 막 뭐 깍두기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옆집 가서 막 다 이제 나눠주고 그랬는데 네. 네팔도 비슷하거든요. 아직도 아. 그래요. 저희가 막걸리 오늘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서 막 옆집 가서 막 다 돌리고 예. 또 옆집에서는 또 이제 빈 그릇을 돌리면 안 된다고 하고 거기다가 뭐 뭐라도 이제 올려서 또 주고
1: 진짜 비슷하다. 네,
0: 진짜 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1: 네. 근데 네팔 가족들은 사실 간섭은 안 한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이게 그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게 130개 넘는 가족들이 또는 이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네팔을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섞이지 않지만 밀어내지도 않는 사람들.
1: 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네요. 그렇죠. 네,
0: 그러면은 저는 뭐 우리 민족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안 먹는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또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가족들이랑 즐기면 된다. 그거를 이제 또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1: 우리 집안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지.
0: 그렇죠.
1: 시어머니가 이제 가려. 네. 요즘은 네. 안 그러시는데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래. 뭐 우리가 간섭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1: 그럼 고부 갈등 이런 거 별로 없겠어요?
0: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뭐 종교를 갖고 또는 뭐 음식을 갖고 또는 사람의 이제 배경을 갖고는 우리는 뭐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한테는.
1: 네. 행복지수 얘기할 때 네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뭐 네.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네. 또는 네팔 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1: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봤을 때는 뭐 카트만두나 이렇게 근도시들은 아직은 뭐 조금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한국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이제 도시를 벗어나고 뭐 자연 속으로 가게 되면은 스스로 그냥 행복해지는 느낌?
1: 예. 네,
0: 거기 있는 분들만 보면은 매일같이 저보다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해외에서 웃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거기서 이제 이 행복 지수라는 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가진 게 없지만 항상 뭐 행복하고 항상 내가 가지는 거에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 네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행복 지수도 네.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네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네. 배려하는 그 문화가 네.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수잔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제 뭐 늘 해왔던 그런 뭐 네팔과 한국의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네팔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있는 문화 또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통해서 조금 더 풀어주고 싶고요.
1: 네.
0: 또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네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

0: 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와서 뭐 경제 활동 또는 여기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2세가 또 이제 나왔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나마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뭐 한국 살 수 있는 그런 네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1: 제가 한국에서 16년째 생활하고 있죠. 지극히 사적인 네팔 책을 통해서 네팔 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네팔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잔 샤키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날씨 관련 특보란이 아주 깨끗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제 연휴도 모두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가 열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4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예보되어 있는데 경상권의 기온이 가장 높고요. 포항이 29도, 대구, 부산, 제주 27, 세종, 대전이 25, 서울, 강릉, 광주 26도 등으로 일부 경상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26도 안팎의 낮 기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15도로 출발하겠고 서늘하겠고요. 또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역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내일부터는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가량이 예상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약간 지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목요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나흘 만에 7,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 넘게 급락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 약세 속에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때 2%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1.18포인트 밀린 6,889.74에 코스닥은 2.1포인트 오른 846.5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4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는 등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5조 원 가까이 동반 순매도 했지만 개인은 3조 원대 순매수했습니다. 우주 태양광과 에너지 관련주, 석유화학, 건설과 정유주, 은행주, 보험과 2차전지, 엔터 및 게임주는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선과 백화점, 원전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 FDA 담관함 신약품목 허가 획득 소식에 HLB그룹주 급등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36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0: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세계 12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자 비중은 40.6%로 1분기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16위에서 12위로 4계단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73.3%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 아일랜드,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P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가 98.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P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원유 가격이 최고가 대비 안정되고 있는 배경에는 위치 신호장치를 끄고 몰래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습니다. 리온 게이자인은 유럽 케플러 분석 자료 등을 인용해 이번 달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량이 하루 평균 936만 배럴로 지난 2월 미 이란 군사 충돌 이전 수준의 60%까지 회복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에 가입할 경우 가입 10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 생산 영향 분석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 효과는 6.3조에서 6.7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점검하는 책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휴면 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동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누적 20bp 상승한 5.22%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건데요. 일각에선 미국 국채금리 5%가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채금리 상승에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막아냈습니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2: 오늘 코스피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 2.7% 하락해서 6,889. 나흘 만에 다시 6,000선대로 내려와서 코스피 7,000 안착 참 어렵다라는 생각 오늘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
1: 네.
2: 코스닥은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1.6% 7% 수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밀리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니까 결국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해서 0.2% 상승해서 846으로 마치는 좀 오늘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이 중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3.2조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하락세를 좀 이끌었는데 기관도 1조 넘게 좀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연휴 중간에 뉴욕이 좀 뉴욕 증시가 좀 약보합 정도 수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2%를 어쨌든 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마치 밀린 숙제를 처리한 듯한 느낌으로 오늘 하루에 좀 집중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초반부터 좋지 않았던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면서 유가도 올랐고 금리도 당연히 오르고 이런 매크로 악재가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수급에 좀 불안 요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해서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러다가 6,900선 전후에서 더 이상 하락은 멈추고 고정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또 수급적으로 특징이 하나가 있었던 게 9월 28일 월말이다 보니까 연기금과 투신 등 기관 쪽에서 월말 리밸런싱, 이 수급 좀 부정적인 거죠.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주 집중 매도 물량들이 좀 몰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른바 좀 S 뭐 5 종목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좀 파는 모습도 지수가 하락했던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도체는 오늘 뭐 대형주 소부장 할 것 없이 다 안 좋았고, 특히 하이닉스가 손자회사죠. 미국의 솔리다 IPO가 다시 나온 것도 오늘 좀 심리적으로는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 넘게, 하이닉스도 5% 각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좀 좋았던 섹터들이 그래도 좀 많았는데요. 건설, 조선은 대미 투자 기대감, 태양광은 미국이 태양광 쪽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삼았다 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기대감,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좋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 호텔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호텔주 같은 경우는 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 소식 영향이 좀 컸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거의 2배 반쯤 됐습니다.
1: 네.
2: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를 이렇게 아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호텔주들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대급으로 오고 있는 겁니까?
2: 예, 예. 오늘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르나스 호텔을 갖고 있는 GSPNL이 7% 넘게 올랐고,
1: 네.
2: 용산의 드래곤 시티 호텔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한 서부 TND라는 종목이 5.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1월에서 8월까지 방한 외국인이 1,504만 명을 넘었고요. 1년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 특히 8월에는 224만 명이 한 달 동안 들어왔는데 전년 대비 23%. 뒤로 가면 갈수록 증가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치였고요. 정부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2,300만입니다. 지금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 동안에 월 200만만 넘으면 2,300만 명. 역대 최고치도 당연히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즉 방한객 증가의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한객 증가가 방한 수입, 그러니까 관광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떤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올해 1월에서 8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카드로만 쓴 돈이 14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 앞서 제가 관광객은 23% 늘었다고 말씀드린 걸 비하면 들어온 관광객 수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 증가 1등 공식은 미용 의료 분야인데요.
1: 네.
2: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 대비해서 의료 관광객 관련된 지출액이 7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서울 또 부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건데 1월에서 8월까지 지방공항과 지방항구를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이 42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경우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광객들이 지금 전국 곳곳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루는 나라들 보면 물론 여전히 중국이라든가 뭐 이 중화권 관광객들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긴 한데 일본도 17%, 유럽과 미주, 대양주 쪽에도 15%, 동남아, 중동 쪽에도 15% 등등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다 증가한 걸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두루고

0: 이것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의 저변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네, 호텔 쪽 오를 만하네요.
0: 네.
1: 올해

0: 96달러까지 올라서 역시 67% 넘게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2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보다도 이제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272개 평균 수익률이 58%로 이 액티브 펀드 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올해 웬만하면 좋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SPY로 하는 거, 스파이라고 하는 요 상품이 수익률이 연초 대비 11% 정도.
1: 네.
0: 뭐 이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우리 게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해 보이고, 그다음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이 1.99%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던 상품들은 금이 -2.6%, 비트코인은 -10.1%, 채권은 -3.7%,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4.5%, 원엔 환율은 -4.1%, 각각 이렇게 좀 정해졌습니다. 주식만 놓고 봐서 수익률 상위 1위에서 5위까지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삼성전기가 483% 올라서 1위를 기록을 했고, 삼화콘덴서, 대우건설, 가온전선, 대원전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73%, 삼성전자가 127%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또 변할 것 같습니다.
1: 네, 4개월 후 수치가 기대가 됩니다. 신혼부부들의 대출이 8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고요?
0: 예. 초혼 신혼부부들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1억 7,900만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5%가 증가를 한 수치였고, 이게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었으니까 그때 7,700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30%가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25년, 2026년 2년 동안 또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이 중앙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3억 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2016년 때는 전체 비중에서 5%였던 게 2024년에는 24%까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큰 대규모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비중은 반대로 좀 5%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액 대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대출 추세가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뭐 이거는 당연히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올랐기 때문인데 결혼 관련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찾아보니까 신혼집을 포함한 신혼부부 전체 총 결혼 비용이 2021년에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 2026년 상반 기준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로 60% 이상이 늘었고요. 주택 이런 부분들을 빼고 순수하게 결혼 준비 비용만 좀 계산을 따져보니까 2021년에 4천만 원대 정도였던 게 올해는 6천만 원대로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해서.
1: 많이 늘었네요.
0: 예, 주거비 관련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 결혼 관련 비용이 참 많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는 3억 이상 대출 비중이 33%,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16%인데 역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출 부담이 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또 역시 자녀가 아직 없는 부부보다 더 대출이 많았고, 3억 원 이상의 비중을 봤을 때 유자녀가 26%, 무자녀가 21%였던 걸 보면 결국은 자녀 양육 비용 또 자녀를 좀 키우다 보면 주거 공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데 따른 대출 부담이 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런 부분이 통계로 잡혔다는 것이 확실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마치겠습니다.
2: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픈 AI의 새 챗 GPT 버전 GPT-6 아스트라를 체험한 뒤 AG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AGI가 뭘까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말로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지금의 AI가 글쓰기나 번역, 코딩처럼 특정 일을 잘하는 도구라면 AGI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범용 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와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에이전트가 목표를 주면 예약, 검색, 문서 작성처럼 일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AGI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두뇌 수준을 말합니다. AGI가 현실화되면 개인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료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외국어 업무 같은 복잡한 일을 AI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강력한 AI가 나오면 더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져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도 커집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비롯해 많은 AI

AI 관련 기업인들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가 너무 빠르게 똑똑해지면 사람이 그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 충격, 사이버 공격, 가짜 정보, 경제적 혼란도 걱정거리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의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 AGI.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지난 뉴욕 증시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오랜 공식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 흐름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이어 내년에도 AI가 전 세계 경제에 돈의 역류를 불러올 것이라며 최근에 2027년 경제 전망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얘기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 첫 번째 채권 얘기 먼저 이제 드려야 되겠습니다.
2: 네.
1: 일단은 미국 10년 만기 금리도 그렇고 30년 만기 금리도 그렇고 뭐 2007년 이후에 뭐 최고 수준으로 높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2: 네.
1: 미국 채권 금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지
2: 네.
1: 그 부분부터 좀 짚어 주겠습니다.
2: 이렇게 좀 다섯 가지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1: 지정학적 불안.
2: 이 중동 전쟁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야기하고
1: 네.
2: 이 중동 전쟁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니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하죠.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죠. 그것이 바로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1: 네, 기대 인플레
2: 2번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이 야기되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국은행도 두 차례. 미국도 한 차례, 일본도 두 차례, 유로존도 두 차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합니다.
1: 네.
2: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또 단행할 거야라는 것이 시장의 국채 금리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중동 전쟁의 결에서 세계 각국이 재정을 대거 투입합니다. 없는 돈을 마련해서 재정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국채 발행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거고요. 네 번째가 회사채도 대거 발행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2분기까지 현금 흐름이 부족해졌어요. 2분기부터 오히려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합니까? 회사채를 발행하죠. 근데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국가 단위에 거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발행되는데 이 신용등급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도 발행되니까
1: 네.
2: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를 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채권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역외와 역내로 구분을 하면 좋은데 역내 국채 매입세를 보면요. 그동안에는 연준이 대거 국채를 매입해 주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1: 네.
2: 연준은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연준이 아닌 비연준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비연준.
2: 그렇습니다.
1: 네.
2: 연준이 아닌 비연준이 연준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주체들이 매입하고 있다. 이것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손바뀜이 네. 이루어질 때는 더 높은 국채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역외 국채 매입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외는 공공과 민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 부문의 미국 국채 매입세가 약화됐고요.
1: 네.
2: 민간 부문의 미 국채가 완전히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80%까지 왔습니다. 민간은 더 많은 국채 금리를 요구합니다. 원래 BIS의 연구 결과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민간은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공공보다 더합니다.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채 시장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중심의 비연준 중심의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게 이 다섯 가지 이유로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뭐 이유만 해도

0: 벌써 5가지잖아요. 네. 근데 뭐 지정학적으로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지정학적 이슈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1: 맞아요.
0: 이제 그런 것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저 같은 이제 채권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체감이 되는데
1: 네.
0: 근데 그거가 아니라 뭐 회사채 발행이 늘어났다던가
1: 네네.
0: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에 뭐 손바뀜이 생겼다던가 이런 네. 이슈들은 이제 쉽게 좀 알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이슈인 것 같거든요.
1: 네.
0: 이런 그 요소별로 좀 쪼개서 보면은
1: 네.
0: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에서 어떤 부분이 다섯 가지가 다 작동했겠지만은
1: 네네.
0: 좀 높은 비중으로 작동하는 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1: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추세적으로 국채 금리가 뉴노멀처럼 높은 국채 금리 시대로 가게 만드는 요인.
0: 네.
1: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0: 추세적 뉴노멀 네, 구조적인 요인.
1: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세 가지 중에 재정 투입이 늘어난다.
0: 네.
1: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이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그런 요인이 되고요.
0: 네.
1: 역시 회사채 발행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분기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를 다 보셨겠지만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소위 데이터 센터 건설하던 반도체 사주던 기업들이 현금이 고갈됐어요. 마이너스로 네. 바뀌었어요. 근데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회사채를 발행하죠. 네. 이것도 국채도 발행 많아지고 회사채 발행도 많아지다 보니까 채권 금리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구조적인 요인이죠.
0: 네.
1: 또 세 번째 아까 손바뀜도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을 국채금리의 레벨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에 해당된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역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0: 네.
1: 내일도 바뀔 수 있고 갑자기 종전선언할 수도 있고 누구도 몰라요. 이 요인들은 업앤다운을 만드는 건데 업앤다운을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 것인가 내려가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면 국제유가가 급격히 또 떨어지고요. 그러면 물가 불안도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갑자기 떨어질 거예요. 그것은 국채금리를 떨어뜨려놓는 요인이에요. 다만 그런 두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상방압력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0: 예.
1: 국채금리의 뉴노멀. 높은 금리를 뉴노멀로 만들되 떨어질 땐 떨어질 수 있다. 제가 환율을 어떻게 전망했냐면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다면
0: 네.
1: 환율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1550원을 기록할 때 1300원을 향해 갈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뉴노멀이죠. 원래 역사적인 평균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0: 네.
1: 떨어져도 1300원이고 사람들은 이제 1300원 환율을 봐도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죠.
0: 네.
1: 상당히 높은 환율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이런 것처럼 국채금리의 레벨은 올라가지만 정점을 찍고 떨어질 수는 있다. 그 떨어지는 흐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국채금리 시대에 우리는 안착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생각해보면 올해 한 2월쯤만 됐었을 때는 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5%에 도달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서 마치 4.5%를 어떤 임계점이라고 봤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올해 한 8, 9월 되니까 그게 5.0%로 어느 순간 살짝
1: 맞아요. 뭐
0: 살짝 올랐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년물 금리가 5%를 맞습니다. 넘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작용해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상단을 혹시 뭐 어디까지 봐야 되거나 이런 거가 네. 좀 있습니까?
1: 뭐 상단은 열어두는 게 맞죠.
0: 아,
1: 당연히 열어두는 게 항상 맞지만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동 전쟁이 격화된다든가
0: 네.
1: 그럼 국제 유가가 $120, $130를 치솟 올라간다든가 그 물가 불안이 야기되고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든가
0: 네.
1: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5.5 10년물 기준으로 5.5를 통과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저는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지정학적 불안이 가장 고조됐던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중동 전쟁도 네. 이제 그 중동 전쟁에 대한 위협도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0: 네.
1: 특히 26년 하반기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제 곧 중간선거

0: 있고 APEC 정상회담 있고 G20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정상회담급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가장된 평화라고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보다는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끌어올리는 요인들도 있지만 다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뉴노멀 속에서 다소 5%에서 4% 중반을 향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1: 아, 그러면 지금이 고금리 뉴노멀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적인 파도 속에서 네. 단기 조금 스파이크라고 하나요? 단기 그렇습니다. 좀 치솟는 기간이었는데
0: 네.
1: 연말이라든가 내년을 바라볼 때는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내려올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지만 아까 1300원 예시를 좀 잘해주셨는데 1300원 되면 아, 우리 뭐 미국 주식 사야 되냐 제 주변에서 엄청 물어봤거든요.
0: 네네네.
1: 막 환율 싸다고. 예. 원래 5년 전에는 그 가격이 아니었는데
0: 그럼요.
1: 그런 것처럼 4% 중후반으로 내려와도
0: 예.
1: 이제 우리 눈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10년 금리가 4.7만 돼도 와 싸졌다
0: 네네.
1: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도요.
1: 네.
0: 여러분 2020년 21년에는 당연히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였었던 것이고 22년 이래로 아예 중립금리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1: 네.
0: 한국의 중립금리도 그전에는 2%로 보다가 지금은 중립금리 자체가 2.5에서 2.75 정도 사이로 전환된 것 같고요. 미국의 중립금리도 3% 금리로 전환해야 돼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3.25에서 3.5%로 중립금리의 레벨을 아예 조정하고 있는 국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로금리와의 작별, 저금리와의 작별, 그래서 나름의 중금리 시대로의 전환
1: 네.
0: 이것이 소위 국채금리도 기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고금리가 이어지는 환경 뭐 저금리와의 작별 이게 좀 쪼개서 경제하고 자산으로 좀 쪼개보면
0: 네네.
1: 경제와 자산 시장에는 좀 각각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를 벤치마크 금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 네.
0: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미국이 안전해요? 한국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뽕이나 어떤 정치적 색깔 다 버리고요. 세계적으로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나라는 우리는 미국으로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한다 할 때 미국한테 빌려줄까 한국한테 빌려줄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면 돈을 끝까지 원금이 보존되는 거. 그게 국채 투자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같은 돈을 어디다 빌려줄 것인가. 당연히 미국 국채예요. 근데 미국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 다른 말로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1: 네.
0: 다른 나라들은 국채금리를 올리어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채가 어떻게 매입이 되겠습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배치마크 금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같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고 더군다나 회사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물경제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실물경제적 현상을 우리는 구축효과라고 하죠.
1: 네.
0: 그러니까 구축효과. 다른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스럽죠. 회사채 발행을 꿈꾸기도 어려워지죠. 이렇게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출 받아봐야 은행들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대출받는 격인데
1: 네.
0: 대출금리가 5% 6% 7%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마진율이 5%인데 대출받아서 사업하려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 네.
0: 그만큼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고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거죠.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자신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실적 증가율이 50%야, 100%야, 우리 삼성전자처럼 1800%야. 이렇게 자신 있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에 임하겠지만 그 밖에 BAI 기업들은 사실 회사채를 발행할 엄두도 안 나죠. 수익률을 고려해 본다면
1: 네.
0: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또 국채금리가 끌어올라가면 당연히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본시장은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그 밖에 거대한 호재가 없는 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니 원금 보장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5%인데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5% 벌려고 노력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
1: 네.
0: 기본적으로 주가도 다 끌어내리죠. 다만 기본적으로 주도주만 살아남는 격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됩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시장의 컨센이 50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180%가 아니라 1800%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전년보다 꾸준히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 AI 펌들, 이 AI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회사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실적을 내요. 그러니까 주식도 전반적으로 나머지 섹터에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만해, 쉽게 말하면 국채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만 돈이 쏠린 거죠. 정리한다면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돈이 쏠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대한 호재가 없는 한. 이게 국채금리가 만드는 자본시장의 양극화도 가져오는 예.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0: 네.
1: 그러면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도주가 좀 못 가게 되나요? 아니면은 네. 뭐 좀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가면요?
0: 네, 이 부분도 추론의 영역이지만 네. 의견을 드려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살포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내려가진 않는군요.
0: 아예 확 내려가지 않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우리 아마 4.5%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찍으면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럼 여전히 4.5%는 높은 시중금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주도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봐야지 하고서 그 주도주로 돈이 대거 쏠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1: 쾌재를 부리면서 더 주도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군요.
0: 네, 저는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있는 이런 흐름에는 오로지 주도주가 급락하고 주도주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돌이켜보면 올해 3월에 이란 미국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도 네. 유가가 튀면서 금리가 튀었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시장에서 일각의 조정세가 나오긴 했었지만 4월에 좀 진정세가 되니까 주도주가 그때부터
0: 그렇습니다.
1: 달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주도주밖에 없다는 주도주밖에 것처럼
0: 없습니다.
1: 느껴져요.
0: 예. 그런 거 옥석 가리기가 전개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네. 기이한 현상이 있어서 돈의 역류라고 이번 전망서를 표현한 겁니다.
1: 제가 그 말씀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27년 이제 경제 전망서를 내셨는데 제목이 돈의 역류예요.
0: 네네.
1: 근데 일단 역류를 질문하려면은 본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럼 본류는 뭐고 역류는 뭐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는지.
0: 네. 일단 본류를 설명드릴 때는 물의 흐름. 물은 산에서 바다를 향해 흐른다.
1: 네. 위에서
0: 본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물이 거꾸로 흐를 때가 있어요. 그걸 역류라고 하죠.
1: 네.
0: 그러니까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물은 어떻게 흘러요. 돈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듯 치솟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조정되는 게 맞는데 역류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바로 AI의 밸류체인 안에서 주도주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돈이 몰린다. 다른 데는 돈을 이동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번 되게 재미있는 분석인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량 대비 국채 매입세가 약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1: 예.
0: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 전체 증권시장에서 채권이 큽니까 주식이 큽니까?
1: 잘 모르겠는데요.
0: 채권이 훨씬 큽니다.
1: 네.
0: 거의 6대 4로 큽니다. 그런데 그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채권 시장에서 매입세가 약화됐으니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모습은 채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싸게 내놔도 채권 안 산다 이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은 채권으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1: 그렇죠.
0: 그죠? 결론적으로.
1: 그럼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0: 금으로도 안 가고 있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다 가는가.
1: 네.
0: 그러니까 나스닥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죠.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도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류를 거슬러서 역류하는 현상은 특이점이에요. 소위 말하는. 역류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주도주는 AI 밸류체인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원래 평소와 같은 이런 네. 역류가 AI 역류가 없는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면 시장은 주식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은 좀 무너져야 되는데
0: 다 무너지고 더 무너져야죠. 네,
1: 그것이
0: 주도주는.
1: 어떻게 보면은 돈이 흘러가는 이제 본류적인 성격이었는데.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막 역류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도주라고 말하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0: 네.
1: 아.
0: 이게 지금 자본시장이

0: 에 대한 해석이고요. 예. 실물 경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0: 저는 너무 놀라운 실물 경제적 역류 현상이 일고 있다.
1: 아, 실물에서도 역류가 나고 있습니까?
0: 실물 경제도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 예.
0: 여러분, 제가 한번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1: 아, 질문이 많으시군요.
0: AI 밸류 체인에 네. AI 밸류 체인에 함께하는 나라들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 아,
0: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 생각보다 안 많을 것 같습니다.
0: 예, 안 네. 많아요. 10개가 안 돼요.
1: 네.
0: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헤아려 보면 미국, 중국,
1: 네, 미국, 중국,
0: 한국, 일본, 반도체 소재하니까 네. 네덜란드,
1: 네,
0: 대만,
1: 대만,
0: 뭐 요 정도 네. 되지 않나요?
1: 맞아요.
0: 큰 틀에서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올해 경제는 평년보다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거시 경제적으로
1: 한국이요?
0: 아니 전 세계가
1: 아 전 세계요?
0: 예,
1: 전 세계는 그럼 좋다는 말씀인가요?
0: 어렵습니다.
1: 아 어렵군요.
0: 예, 전 세계 경제가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해가 올해입니다.
1: 아, 전 세계는 매우 불황이군요.
0: 예, 정말 네. 3.1, 3.2%를 왔다 갔다 하다가
1: 네.
0: 올해 성장률은 2.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3%가 채 안 돼요.
1: 네, 0.1이 큰 게 GDP니까요.
0: 그럼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OECD, IMF, 월드뱅크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세계 경제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경제도 연초에 중동전쟁 터졌을 때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다 하나같이 국제기구들이 지적을 했었죠.
1: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국가여가지고.
0: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논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유 이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다소비 국가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장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야. 제조업 국가니까. 2번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이거 1등이죠.
1: 네.
0: 세 번째는 유독 중동으로부터 의존한다. 이 세 가지가 고르게 1등이니까 이 중동전쟁의 공급망 쇼크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할 나라가 한국으로 지명을 했었고요. 세계 많은 국제기구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성장률 1%도 어려울 거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동전쟁발 공급망 쇼크의 하방 압력은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있지만 AI로 인한 엄청난 기회가 또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강한 찬바람도 불지만 매우 뜨거운 따뜻한 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우리 경제가 따뜻한 것인데 엊그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상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3.6%를 제시했는데
1: 네.
0: 올해 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3.7%로 제시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AI의 역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AI 밸류 체인에 함께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올해 경제는 유독 어려웠는데 AI 밸류 체인에 함께하는 나라들은 전혀 경제적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1: 네.
0: 여러분 미국 보세요. 지금 역대급 완전 고용 실업률 계속 발표하고 이번 주 금요일 실업률 발표할 것인데 역시 역대급 4.12% 낮은 실업률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다 우상향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AI 밸류 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호황을 경험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근거가 수출이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지금 40%를 상회해요. 이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2011년이 가장 낮았는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9%였어요. 지금 40%를 상회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AI 밸류 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답게 AI의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역류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실물 경제적 역류. 세계 경쟁들은 분명 저성장하고 있는데 AI 밸류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물 경제도 역류 현상이 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아 근데 이제 기이하다고 하셨고 이게 역류라는 상황 자체가 말이 굉장히 와닿긴 한데
0: 네.
1: 근데 그 역류의 한복판이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 실정을 이제 자세히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글로벌한 AI 흐름에 잘 그 동참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뭐 천운이라고
0: 천운이죠.
1: 생각이 네. 됩니다.
0: 네.
1: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으로 27년 전망을 그러면 잡으신 거죠?
0: 네,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야기될 것인데
1: 네.
0: 다만 뭐 이따 시간이 많다면
1: 네. 주도주의
0: 교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아, 이거 재밌는 주제 같은데.
0: 주도주의 네. 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다만 실물 경제적 현상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나라 중에 10개 나라는 AI의 역류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는 중동전쟁의 쇼크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마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겠지만 나는 3.6% 성장한다는 게 도저히 체감이 안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경제를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한국 경제 안에서도 AI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기업들 AI 밸류체인에 기여하는 개인들은 엄청난 기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적으로요. 제가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을 지금 30일째 뵙고 있는데 삼성전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직원 수가 20만 명이 안 돼요.
1: 네.
0: 반도체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전체 취업자를 100만 명이 안 된다고 공급업자까지 했을 때 10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900만이 넘습니다. 그럼 100만 명은 AI 이 호황을 그대로 체감할 수도 있지만 네. 성과급 등의 형태로 나머지 2,800만 명은 절대 다수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물 경제적으로도요.
1: 남의 나라 일이죠.
0: 남의 나라 네. 일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안에서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안에서도 역시 반도체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1: 또
0: 섹터냐
1: 그 안에서도.
0: 아니냐가 네. 정말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제가 대외비 성격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국가 단위도 그렇고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AI의 역류가 거대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함께하는 하나의 섹터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1: 네.
0: 그 밖에 나머지 산업이나 그런 경우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대기업들 중에서도 같은 대기업이지만은 평균 연봉 차이가 지금 10배가 넘어가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0: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섹터와 비반도체 섹터가 그냥 이렇게 성과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이냐 700만 원이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 성과급은 100배 차이 나는군요.
0: 7억이냐 700만 원 차이 이겁니다. 물론 700만 원도 안 되는 또 많은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전혀 이 반도체나 AI 밸류체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성장률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뾰족하게는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건데요.
0: 네네.
1: 근데 이 상황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저는 네. 매우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뭔가에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집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뭐 주식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주식도 주도주에 올라탄 자와 비주도주에 올라탄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실물 경제적으로도 국가가 AI 밸류체인에 동참하는 쉽게 말하면 AI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고요. 역시 기업 간에도 AI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AI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기업과 AI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기업들은 극명하게 갈릴 거고요.
1: 네.
0: 우리의 개인도 저는 AI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면서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를 짓밟을 거야. 피지컬 AI가 나와서 이 인류를 막 공멸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공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런 시나리오, 디스토피아의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우려되냐면
1: 네.
0: 사람과 AI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AI나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 간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AI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 간의 싸움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방직기랑 싸웠잖아요. 근데 네. 방직기를 활용하는 사람과 방직기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과의 싸움인 거지. 사람이 방직기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직기 때려 부시고 하는 일은 적당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경제, 거시 경제 국면에서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0: 그 가계 국면에서도 그렇다. 이게 소위 그동안에도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AI라는 새로운 어떤 생산 요소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갈림길을 또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거 저는 원래는 국가 레벨로 여쭤봤었던 건데 이제 네. 미시적인 개인 레벨까지 다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역류라는 게 결국은 AI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나라,
0: 네.
1: 하고 있는 기업,
0: 네.
1: 또 하고 있는 사람,
0: 그렇습니다.
1: 또 그걸 반대로 안 하고 있는 나라, 안 하고 있는 기업, 안 하고 있는 사람
0: 네.
1: 간의 간극이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1: 아 근데 이게 뭐 영원히 뭐 천년만년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이렇게 벌어지면은
0: 네.
1: 그게 뭔가 그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처럼 느껴지네요.
0: 그것 자체를 네.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앞에 전개될 디스토피아 현상은 그런 양극화가 아닐까.
1: 아,
0: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고요.
1: 네.
0: 실현 가능한 디스토피아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서를 매년 집필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주 듣는 질문이 내년엔 좀 나아져요? 내일은 좀 나아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냐면 내년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1: 네.
0: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내년이 어려워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려워지더라도 누군가는 어려울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한 나아짐을 경험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이 어떨까요라는 걸 질문하고 그것에 맞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해야 되지
1: 네.
0: 내년이 나아질까 어려워질까가 중요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드리거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개인들이 앞으로 이런 AI 역류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말씀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0: 네.
1: 그래도 또 청취자분도 다 듣고 계시니까
0: 네.
1: 그러면은 개인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0: 그럼요.
1: 아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기업체를 또 많이 만나시고
0: 그렇습니다.
1: 할 텐데
0: 예.
1: 그러면은 개인이나 기업체 또 국가에게 각각 뭐 다 조언을 하신다고 했을 때
0: 네네.
1: 각각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신지.
0: 아 일단은 정부 단에는 우리가 지금 단에 유망한 우리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 섹터와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만 지금이 내년에 똑같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의
1: 네.
0: 정답은 달라지고요. 내년에 요구되는 지금 AI 밸류 체인에서 내년에 요구되는 그 저는 초크 포인트 테크라고 표현하는데 초크 포인트가 될 만한 테크 영역을 찾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규제 체계 완화라든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 양성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양상되고 있는 서울대급의 제 서울대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제가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급의 이 최고 인력 AI 인력이 1년에 90만 명이 양산됩니다. 양산된다는 표현이 길러집니다. 이 부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 기업들도 마찬가지 저는 AI 밸류체인을 뜯어보셔라. 항상 말씀드리고요.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없던 밸류체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내년이. 그게 피지컬 AI예요. 그 영역에서 그냥 피지컬 AI.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로봇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안에서 더 뜯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피지컬 AI 로봇은 무얼 입을까? 센서를 입어요.
1: 네.
0: 센서를 어떻게 입느냐. 가죽옷을 입는데 가죽옷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걸 e-sk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피지컬 AI 그림 그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e-skin 기업과 뭐 기술 교류한다든가 혹은 인수하셔라 라고까지 전 제안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피지컬 AI 밸류체인의 밸류체인이 제가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만 해도 300개잖아요. 우리 전력이라는 아이콘 하나로 또 밸류체인을 얘기하지만 그 전력이라는 것도 뜯어보면 30개의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1: 네.
0: 피지컬 AI 밸류체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지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교류나 여러 기업의 M&A 같은 것들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1: 네.
0: 제안을 드리고요. 개인 단에서는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AI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1: 무서워하지 말라.
0: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AI랑 멀어지는 나를 무서워하십시오. AI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수준의 AI는 사실은 AI 시작도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AI가 실제 시작됐다라는 표현. 제가 정말 많은 공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지만 예를 들어서 AI 잘하시는 김대중

0: 이식 교수, HBM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 서울대 윤병동 교수님, 맥스 거장이시고 최재분 교수님. 그러니까 여러 AI 공학자들과도 이야기해봐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AI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답니다.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근데 AI가 시작된 단계는 뭐냐면 전 산업에 걸쳐서 AI가 확대 적용 도입되는 과정인데 네. 그 도입률이 10%도 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이 AI가 실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어떻게 경제 구조와 우리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바꿔나갈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AI를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1: 아니 저는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랑 몇 개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흘러가지고 전 한 10분 지났다고 생각해서 시계를 봤는데 벌써 이제 끝마침할 시간이 돼서 지금 54분이 네. 되었습니다.
0: 그래서 2시간 주실 줄 알았는데.
1: 아 저는 마음 같아서는 20시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김광석 교수가 올해 돈의 역류 2027년 경제 전망서를 내셨고 방금 질답에서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 전달 못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은 정말 제대로 각 잡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이제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9월 28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고 할 때는 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궂은 날씨 때문에 예정됐던 운동 경기가 연기되는 일도 있죠. 날씨가 어두침침하게 흐리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가리켜 궂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단어니까 모두 붙였습니다. 또 굳다라는 형용사에는 언짢고 나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언짢고 꺼림칙하여 하기 싫은 일을 뜻하는 굳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또 굳은 일은 피하고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 속담에 먹는 데는 남이요, 굳은 일에는 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을 채울 때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다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의 도움을 바라는 얄미운 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굳은 쌀은 잘 쓸치 아니하여 빛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겨가 많이 섞인 쌀을 뜻한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2.1도 높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밀양이었습니다. 28.2도로 이들 경상권 중심으로는 오늘도 약간 더웠고요. 백령도가 20.4도로 낮 기온이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온 분포가 조금은 어제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서울이 오늘보다 4도 정도 아침 기온이 내려앉아 15도로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 중부와 전북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다음 날 뚝 떨어지면서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까지 내려앉겠고 이후로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1~2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 9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일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약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은 주로 동해안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 모레는 중부와 전북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9월의 마지막 날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 수사 여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며 당 안팎의 논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공소 취소 권한을 뺀 특검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하며 축소나 은폐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0살 이상 주민이 동네 의원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질환 치료부터 약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9월까지 3년간 시행되는 시범 사업에 전국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의 방한객은 2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3% 증가하면서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도 14조 18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 급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이 지난해보다 나흘 빨리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며 지난해보다 나흘 빠르지만 평년의 단풍 시작일과는 같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가 정상부터 20%가량 물드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단풍 절정은 보통 단풍 시작 이후 3주 뒤에 찾아오는데 평년 설악산 단풍 절정일은 10월 17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규오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으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습니다. 또 베스트 케이팝과 베스트 그룹 부문도 함께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오늘 열린 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2029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위성 1호기 탑재체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탑재체 설계가 기능 성능 구현에 적절한지 향후 제작 조립 시험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추석 민심을 청취한 정치권은 연휴 전후로 불거진 쟁점들을 두고 본격적인 삿바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DMZ 내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오늘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방위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조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는 내일 열립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이 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며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각 당이 추석에 직접 확인한 민심과 연휴 이후 산적한 쟁점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만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좀 쉬셨어요.
2: 잘 못 쉰 것 같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1: 방송에 네. 나오셨군. 맞아. 방송 나오시는 거 봤고. 야,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 전문 패널들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언뜻 이렇게 돌리다가 리모컨 돌리다 보니까 아유 또 일하시는구나 그러고 좀 내가 마음이 에? 그런 경우 있어요. 신조 부대변 일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3: 저는 이번에 나흘은
1: 쉬었어요?
3: 오롯이 쉬었습니다. 좀 책도 좀 읽고
1: 좀 예. 재충전이 돼요?
3: 네. 예, 많이 쉬어가지고 저는 예. 근데 또 쉬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아, 그러니까. 예, 또 다 이렇게
1: 신경을 쓰게 되고
3: 예, 신경을 쓰게
1: 아, 저거는 되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 논평을 해야 되나
3: 맞습니다.
1: 그런 생각 들고 이동수 대표님
4: 저는 그동안

0: 못했던 일들 좀 했습니다. 집 뭐 대청소하고요. 아, 예, 그리고 뭐 컴퓨터도 좀 느려져가지고 포맷하고 새로 또 파일 깔고 이게 아, 평소에 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1: 속도 업 예, 시키고. 예,
0: 그래가지고 못했던 일들 정리했습니다.
2: 이야, 아주 각자 좋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짧은 연휴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굵직한 쟁점 현안들이 또 뭐 불거져 나오기도 했고. 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안이 눈에 크게 보였는지 그리고 그 뭐 친척 지인이랄까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얘기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얘기들 주로 했습니까?
3: 네, 저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봤던 거는 네네. 이제 DMZ 지뢰 폭발 사고 뒤에 있는 이제 어떤 과정들,
2: 네네.
3: 그러니까 뭐 조사라든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여야의 공방이 또 워낙 세게 벌어지다 보니까
2: 네.
3: 이게 정쟁화를 시킬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도 많이 느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너무 컸고요.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북한 그 포로 두 명이 이제 우리나라로 네. 송환이 됐잖아요.
2: 예예.
3: 그 부분 관련해서도 또 워낙 이슈가 크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제 우리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깼다라는 것을 두고도 계속 이제 연이은 공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안보 이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뭐 김수건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까 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0: 북한
2: 국방 이슈, 안보 이슈들이 막 불거졌어요.
3: 또 대통령 순방도 또 있었다 순방도 보니까 있었고요. 순방 관련된 그죠? 얘기도 좀 많이 나왔던
2: 그러니까요.
3: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외교 안보 이슈들. 자, 이동수 대표님.
0: 저는 뭐 지인이나 친척들 만났을 때 예. 정치 얘기는 사실 요즘은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진영 간의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얘기하면은 싸울 수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정치 얘기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 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아, 부동산 예. 얘기.
0: 부동산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85주째 상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2: 예.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건 명절 직전에 난 뉴스인데 서울 성북구의 기름동 있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에 이제 84제곱 아파트가 전세가 11억에 체결이 됐대요.
2: 아, 10억을 훌쩍 넘었다.
0: 그런데 예. 성북구가 이제 서울에서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막 아주 그렇게 비싼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은 아닌데도 아, 이 전세가 11억에 체결됐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옆에 정릉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살아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더 이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2: 그래요.
0: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좀 제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2: 그런 가격 보면 가슴이 덜컹한데. 자, 신조부 대변인.
4: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 주변에서.
2: 네네.
4: 근데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적에 이제 그런 음모론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2: 네.
4: 그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영화, 문화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봐가지고
2: 네.
4: 이번 연휴 때는 정말 정치라는 것과 담을 쌓고 좀 정말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건이 좀 터지면서 그런 게 불발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국민들이 행복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았을 텐데.
2: 일본한테 계속 이기더라고요.
4: 저희가 구기 종목은 다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2: 와, 난 그 뭐 야구는 좀 답답하다 이겼는데 와 여자 농구나
4: 예.
2: 뭐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4: 맞습니다.
2: 우리 예. 선수들. 막 독하게 부딪히니까 일본이 못 당하던데.
3: 맞아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네. 선수들의 그 눈부신 성과들이 막 있는데 생각보다 네. 좀 얘기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3: 네.
2: 막 이슈가 분산된 네. 것 같아요.
3: 그리고 영화 얘기 나오니까 저 생각난 건데 이제 오디세이가 워낙 예. 핫하잖아요.
2: 예.
3: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2: 예.
3: 여전히 핫합니다.
2: 와,
3: 여전히 꽉 차 있고 여전히 자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2: 이야, 저는 시간 시작 직전 5분 전에 갔더니 좋은 자리 누가 취소했다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그냥 미리 예약 안 하고 약간 옛날식으로 저기 저 갔더니 아날로그 비슷하게 가서 예약도 안 하고 갔다가 잘 봤는데 와, 그 영화 정말 대단하던데.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교통정보 듣기 전에는 주로 이제 DMZ 내 지뢰 사고하고 그다음에 뭐 포로 송환 공개 여부 요거 갖고 주로 하려고 해서 자, 이 질문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갈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멕시코 방문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3: 일단 뭐 실용 외교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대통령께서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뭐 공급망 위기에 같이 대응하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2: 네.
3: 그리고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게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

이 좀 짧게 있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양국 간 전략 투자 사업 관련한 논의가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뭐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내용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밀접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시민 전 장관을 겨냥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해외 순방을 따로 평가할 만한 지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포 간담회였나요? 거기서 본인의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일 지나고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지 않고 이번 단임으로 해가지고 임기를 마친 다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것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파는 다르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2: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북한에서 여러 문제, 아니,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빛이 많이 발했던 그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어떤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방 진보딸이 풀기도 전에 풀어야 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DMZ의 지뢰추정 폭발 사고입니다. 여야 공방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일입니다. 사고 원인은 현장 조사와 감정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숭고한 희생을 욕보인 행태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사고 현장 부대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점검합니다. 합동조사와 감정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지겠습니다.
1: 이번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으시겠습니다.
4: 이번 사고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북한의 MDL 침범 및 지뢰 매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좌파정권의 망상이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핵동결을 막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1: 자, 야당의 얘기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은폐 의도까지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 안전 등을 고려하면 신중히 조사 진행해야 하는데 무슨 막 장병들을 밀어넣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모두에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5: 근데 일단은 이제 야당의 공세는 좀 자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진상 조사 시기를 두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늑장으로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2015년 목함 지뢰가 폭발했던 장소랑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그 지역은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우리 장병들이 수시로 출입할 때 가는 그 통문 근처 출입구여서 우리가 통제하는 지역이었던 거고 이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군이 평소 다니지 않는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추가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 대책이라든지 수색로를 이제 어떻게 좀 더 만들 건가 이런 문제들이 선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 지역적 특색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군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엔사랑 같이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은폐 고의적 지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안전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한 조사인 거고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근데 사고 발생 지점 까지는 또 접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야당에서 공격하거나 걱정하시는 그런 뭐 은폐나 지연 혹은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은 그런 공세들은 좀 멈춰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제 오늘 좀 추가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 아직 통보받지 못했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북한 지뢰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는 확인을 해줬어요.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지뢰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전달을 드리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1: 그래요. 그 국방부 밝힌 거는 제가 따로 이제 질문 또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신지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아니 북한이 한 거를 북한이 했다고 말

0: 말도 못하는 국방부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색대 대장 같은 경우에 지뢰 덧신을 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중상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제작해왔었던 지뢰들은 TNT 용량이 적어서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지 못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수색대 대장이 굉장히 큰 중상을 입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다면 북한에서 목함 지뢰를 만들면서 TNT를 얼마나 넣느냐, 많이 넣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게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저희가 뭐 굳이 뭐 그 탄원을 분석하거나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터지는 걸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실전 경험으로 저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못하는 지점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애시당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었던 예방 차원의 조치가 있었어야죠. 북한이 어찌되었든 이 지뢰를 MDL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매설하려고 했고 그 매설한 지뢰를 저희가 찾으려고 하다가 수색로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잘못은 누가 있느냐? MDL에다가 지뢰를 매설하려고 했었던 북한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저희가 막았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북한이 MDL을 수시로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수수방관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이재명 정권과 이 국방부의 잘못이 저는 너무나도 크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 저희가 주범을 주범이라고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은 그 아주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신조 부대변인은 뭐 완전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라도 사실 개요가 잡히는 건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를 말하기 싫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도 MDL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면서 더 이런 일을 자초했다. 뭐 양쪽이 맞서고 있거든요.
2: 예.
1: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 그 일단 누가 했냐에 대해서는 이게 DMZ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아니면 북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이런 데서 거기에다 지뢰를 심었을 리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결국에 이제 우리 지뢰냐 북한 지뢰냐인데, 좀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어떤 부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군이 사용한 지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일단 이야기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했 다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심어놨던 건데 뭐 폭우로 유실이 됐던 걸 잘못 밟은 거냐, 아니면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뭐 국경선화라고 해가지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뒤에 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심은 거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밝혀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군 관계자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북한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네. 국민 여론은 대체로 아 이건 북한이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 군이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두지 못했던 점. 예컨대 이제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도 이제 국방부 브리핑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군사 분계선 넘어서 지형 변화가 있었다고 군 관계자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기자분들이 그럼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게 뭐 북한이 지뢰로 심은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 줬. 그래서 이제 좀 여론도 약간 화나 있었던 상황인데, 마침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더 분노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뭐 북한이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대응과 답변을 내놓느냐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함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참 작전본부 1처장 요 분은 그냥 공보 파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아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목격담을 취합을 해보니까 뭐 형상은 북한 목함 지뢰 같았는데 재질은 플라스틱이었다, 북한 거 같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닌 것 같았다는 진술도 있어서 이거는 현장까지 좀 가봐야겠다. 근데 오늘은 이게 진척로 같은 거 개척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중히 가야 되니까 오늘은 아마 사고 현장까지는 도달을 못했나 봐요. 그 부근까지는 갔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아 이게 아무래도 북한 소행이다 이거를 속 시원하게 밝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주저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 어쨌든 그 조사가 명확히 끝나는 동시에 군 당국이 좀 명확히 밝힐 거라고 저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0: 세요.
1: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군이 이제 만약에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북한이 묻은 그 지뢰, 그러니까 넘어와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빗물에 유실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일부러 넘어와서 매설한 일 때문에 우리 장병이 그런 일 당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을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국가수의 감식 결과라든가 혹은 목격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근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음모론을 갖다 대면서 고의지연이라든지 뭐 북한 눈치 봐서 얘기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쟁의 씨앗을 계속해서 흩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은폐나 뭐 고의적으로 사실을 좀 감추거나 뭐 어떤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처럼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미확인 지뢰지대이다 보니까 어떤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이 조금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군의 조치를 봐야 하는 거고 그때 또 저희가 얘기할 일들이 있겠죠.
0: 네. 자, 장동혁 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외환죄다. 탄핵 사유가 된다. 이동수 대표님.
2: 네.
0: 민주당에서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저도 뭐 이것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거는 네. 국민 눈높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번 사안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안전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거랑 또 애초에 이제 조사 착수에 늦게 들어간 거랑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은 21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조사 TF, 합동 현장조사 TF를 구성한 게 사흘 뒤인 24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게 이제 그 사건 발생하고 엿새 뒤인 27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조사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애초에 조사를 늦게 들어갔다는 점. 전 이 부분은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여권이나 뭐 정부의 불리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신주엽 부대변인. 아무래도 뭐 애초에 한번 유엔사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서 한 어쨌든 엿새 만에 첫 현장 조사에 들어간 건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뭐라 그럴까 꺼려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보는 게 이제 야당의 시각입니까?
3: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엔사에서는 이 사고가 나자마자 신속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유엔사 네. 단독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같이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점이 있어서 분명히 무언가 거리 끼고 이 조사 착수하는 것을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조사를 착수했는데 그 뒤에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더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 이거랑 애시당초 늦게 들어간 거랑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이 겹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상청 예보로 추석 연휴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 그랬어요. 네. 보름달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없던 지뢰도 유실돼서 흘러올 수 있지 않 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상 예보 이런 모든 것들을 앞두고 있었으면 사고가 나자마자 가서 현장을 조사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장이 오염됐기 때문에 네. 현장 감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을 누가 초래했느냐. 결국에 국방부가 미적지근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왜 미적지근 됐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가서도 약간 평화를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 북한 눈치 보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중재하려고 하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략적인 야욕,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0: 네.
1: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0: 박선민 최고위원님.
1: 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게 앞서 말씀드렸듯 지역적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0: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수생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자주 가는 곳이라거나 네. 그냥 원활하게 진입이 쉬운 곳이라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수생로가 기존에 없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MDL에 매우 가까운 고위험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질의 매설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와 함께 이 합동 조사를 벌일 때 어쨌든 사전 합의를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부터 이 둘의 대원칙은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엔사에서 22일에 25사단에 방문을 해서 폭발 상황과 관련 내용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뭐 절차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 대책 마련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또 다른 외교 안보 이슈. 청와대가 오늘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 북한 보로 두 명 송환했다. 이거를 이제 총회 연설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건 참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아쉽다 그랬나요? 그런 표현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아 이거 비공개 합의 없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한 것도 모자라서 뭐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말까지 했냐. 이거는 양국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사과해라. 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자, 추가 조치가 뭘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0: 글쎄요. 뭐 이제 외교적인 뭐 네.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원조라든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함께 어떤 협조를 하고 협력을 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어떤 우크라이나 내부의 어떤 뭐 정치 사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포로들의 뭐 안위라든지 그 가족들의 신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호 간의 비공개 합의를 한 게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듣기로는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부분을 공개할 때 뭐 우리한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했는데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서 뭐 이 내용인지까지는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비공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라는 것은 외교적 약속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놓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대통령께서도 오죽하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는 게 나한테 더 정치적 이득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목소리가 왜 없었겠냐.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비공개 원칙을 택한 거다. 예, 그렇게까지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이런 입장은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한 결례이고 상호 간의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거죠.
1: 그래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공개하고 대통령이 유감이다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비공개 합의 없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0: 말도 안 되는
1: 대통령이
0: 거죠.
1: 네.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리니까 청와대에서 강력히 이거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이거 우크라이나가 언론 플레이하는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안드리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올해 6월에 이제 방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정책연구소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은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김영미 PD가 피드 수첩에서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그때도 이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어요.
2: 예, 네, 그, 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을 위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결국에 이 북한군 포로를 지렛대로 러시아에 억류된 본인 국민들을 좀 이렇게 데려오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 내어준 꼴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국 내에서 좀 반발 여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그 대내적으로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술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북한군 군이 이제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 쌓으면서 이제 군사 기술도 이제 좀 증강시키고 있다. 이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뭐 이렇게 무기 지원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무기 지원 같은 데 있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또 이번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래요. 김영미 PD가 그때 이제 그 취재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방송 출연이 그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똑같은 질문 이제 신조 부대변인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김병주 의원 민주당 김병주 국방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막 강력히 우크라이나를 비판한 목소리 나왔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 이후 뒤에서 조용히 외교적으로 풀 수 있었다고 이제 뭐 외교관 출신인데 그런 반박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신조 부대변인.
3: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로를 송환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힐 수 있죠. 근데 밝힐 수는 있는데 그것을 유엔 총회 현장에서 밝혔다는 것에서 저는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 네. 사실 이 포로를 국내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려고 했었던 건 이미 뭐 지난 많은 날들 동안 해가지고 기정사실화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들도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했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뭐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쪽과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입으로 밝힐 수 있게끔 하는 외교전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외교적으로 있었던 프로토콜을 어긴 것은 우크라이나인 게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타국의 대통령이 그 비공개 합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와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우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안정적이게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외교부도 좀 실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어쨌든 뭐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네. 본국으로 데려왔다는 큰 팩트가 있고 그거의 공개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8km가량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7km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5km 정체,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8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다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동양평에서 서원주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산인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사 문제 다뤄볼게요. 추석 연휴 직전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했고요. 자, 법무장관 일단 없다는 건데 거기다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률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0월 2일에 중수청 개청합니다. 수장들이 지금 현재 스코어 공석이라는 건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임명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뭐 그대로 이제 가려는 길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 네. 그 제조사가 조금 더 뭐 추가 검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추가 검증도 했고 그 외에도 지금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뭐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1: 차관이 직접 나와서
0: 네, 직접 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확인이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아 정말 이 사람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반박을 하진 않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0: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일들도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10월 2일에 중수청이 개청이 되는데 좀 뭐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경찰청 장도 공석이고 중수청 장도 공석이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또 조율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새로운 네. 형사 사법 체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낼 시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10월 2일 날 개청하는데 수장이 없다. 이거 되게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재검증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간다 이 관측이 거의 그대로 갈 네. 걸로 이제 보입니다.
2: 네, 저도 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김지용 후보자가 딱히 막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여권 강성 지지층 내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뭐 검수완박 이런 거 반대했던 검찰주의자다 이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친노 친문계 대표 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랑 또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를 뚜렷한 명분도 없이 물른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릎 꿇히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이 나왔는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 또 차장이 넘버 2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수청 차장에 검찰 출신의 임현 변호사를 검토 중이래요. 근데 이분이 네. 또 대표적인 공안통이기도 했고 네. 과거에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했던 또 G라인에 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이제 물망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설 생각이 결코 없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1: 그래 신지호 부대. 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3: 국민의힘 일단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이 되어야 예.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권 내 다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검증을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버렸다.
1: 아,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3: 시간이 걸리죠.
1: 그러네요.
3: 그 인사청문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마 그 국회 쪽으로 이제 또 송부도 하고 예. 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또 일정도 맞아. 잡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2일 날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형성해 왔었던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네. 그런 뒤바뀌는 시점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라고 하는 그것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제보가 빗발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보를 토대로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검증을 제대로 야권 차원에서도 하다 보면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권의 강경파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저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김재용 후보자 얘기는 한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직전에 뭐 전반적인 인사 책임 이유로 사의 표명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이 수용할까요? 반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뭐 수용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1: 그래요?
0: 왜냐하면 네. 이제 반려를 할 거면은 공개를 안 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왔잖아요.
1: 그때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죠.
0: 그러니까 만약에 반려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라고 저는 보고 이게 공개됐다는 것은 사인은 수용하는 수순으로 갈 건데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마치 이것이 경질처럼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배려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한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많이 챙기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좀 아쉬움이라든지 뭐 표현을 하셨잖아요. 뭐 졸업이란 표현을 쓰시고 이런 걸 보면 사실 경질성의 어떤 인사는 아니다라는 취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야당에선 이른바 김현지 인사 개입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저기 공세는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뭐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을 해서 뭐 이제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김현지 지금 실장이 인사 담당자가 아니에요. 지금 1 부속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 지금 결국에 김현지 실장을 끌어들여서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음모론에 그치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결국 지금 뭐 김승원 후보자라든지 뭐 용해인 그 후보자 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국 누가 추천했냐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거기 김현지 실장이 개입됐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뭐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이 있다라는 이유로 김현지 실장을 경질하는 것도 웃기죠. 그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데 인정하라고 앞

0: 압박을 받는 것도 웃기고 사실이 아닌데 인사조치를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과 같이 근거 없는 그 파상공세로 과연 김현지 실장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정치 공세한다. 네. 신지호 부대변님.
2: 아니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 실세다라는 이야기는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권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현지 실장이 이제 총무비서관이던 시절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랑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통화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주의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김남국 당시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인사청탁이 들어가니까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인사 검증 라인에 있지도 않은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만든 건 여권 인사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근에도 한 그 여권 패널이 방송 그 마이크가 안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인사 실세가 김현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여권 패널이에요.
1: 인사 라인.
2: 네. 네. 그러니까 인사 실세가 김현지 부속실장이다라는 이 음모론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 정치인들이 불을 지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스스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캐묻고 정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올바로 서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야권 정치 들이 충정어린 마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면 안 된다고 좀 봅니다.
0: 그런데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인사 논란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을 끄집어낸 건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과거 문자나 뭐 논란이 됐던 사안은 이미 다 지난 일인 것이고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예전과 같은 문자가 있냐, 혹은 뭐 전화했다는 뭐 보도가 있냐, 혹은 추천했다는 개입의 증거가 있냐? 없다는 거죠. 없는데 그냥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아, 김현지 실장이 실세 아니야? 계속 이거 하나로만 가는 거거든요. 실세 아니냐 외에 어떤 증거가 있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인사위원장은 강훈식 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신다라고 지금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하신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3: 그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했던 최측근이잖아요. 그냥 최측근이다 보니까 의견을 주고받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뭐 어떤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이 지금까지 얻은 것 이상의 이제 유효적인 득점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런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의혹만으로 지금 이분을 뭐 인사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국감에 내보낸다든지 하면 그걸 진짜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청와대 그냥 지금 스탠스로 갈 것 같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잠깐 짚고 갈게요. 대통령과 사실상 맞대결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제 청와대 요구를 이제 거부를 했는데 오늘은 기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뭐 필요하다면 궁금한 점은 국감에서 그다음에 뭐 공보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준비된 거 읽고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앉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질의를 했는데 대답은 안 하다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거든요.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게 본인이 밝히겠다는 건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대답하겠다는 건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3: 근데 전 그냥 뭐 깊은 의미가 있다기보다 메시지 관리하는 거라고 오늘 생각을 그래요? 한 게요. 이 발언이 나온 게 오늘 출근길에 뭐 기자들과 이제 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1: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서 있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죠.
3: 그래서 앞뒤로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렇게 매일 뭐 힘들게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뭐 답변도 결론만 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국감 통해서 할 거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공보관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과 갈등 문제가 워낙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해석에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괜히 이제 거기서 브리핑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이제 논란 일으키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는 말 아끼고 그냥 국감 때 가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메시지 관리 좀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신조 부대변인께 여쭤봤죠 이 질문? 안 여쭤봤나?
3: 저한테만.
4: 아, 죄송해요. 이

0: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데도
1: 어쩐지 여유로우시더라고요.
0: 신지호 부대표님 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미 뭐 헌법과 원칙에 의한 거대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감장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제 대법 사법부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말 결심을 해서 네. 국감장에서 질의응답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이른바 작심발언한다?
2: 네. 작심하시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 헌법적 원칙에 의하면 그게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러면 또 그거대로 민주당이 아마 대법원장이 정치하고 나섰다 그렇게 비판하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아마 하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오늘 출근길 문답은 이제 네. 현장에서 고생하는 언론인들 를 좀 배려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막 뭐 재판 받고 막 뭐 이렇게 수사 받고 막 그럴 때 기자들이 연희동 자택에서 그러고 있으면 좀 이례적으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갔다 오다가 감옥 갔다 오다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자에게 나면서 아유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거기 안 좋다고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보고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박상민 최고위원님. 자, 이게 대법관 임명이 이 상태로는 더 많이 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3: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과 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예. 뭐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 해도 결론이 뭐 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답도 뭐 시원스레 날 것 같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헌법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협의를 몇 번 해야 되고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권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청와대는 입장을 밝 키지 않았습니까? 임명 거부를 사실상 한 거거든요.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소한 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이제 후보자들 중에서 재재청을 할 것인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그중에서 후보를 다시 이제 재청을 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내가 픽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라. 라는 그 입장 외에는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입장을 다르게 선회를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신지호 부대변인께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네. 어떻게 정치적 해결을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이라고 한다면 명분 싸움일 텐데 누가 명분을 쥐고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인 게 분명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돌려보내면서 재재청만 해달라 이렇게 적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손봉기 판사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한지 부적격 사유를 조금이라도 첨부해서 보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겠죠.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재재청 요구만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원칙에 입각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명분 싸움으로 하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죠. 지금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 재재청을 요청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심해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후보를 향한 심의 의결권도 침해하고 국회 차원의 동의권까지도 지금 침탈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행정부의 그 권한을 지키려다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모조리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거는 결국에 대통령이다 청와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자,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께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뭐 모양새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인사가 유시민 작가입니다. 막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 대통령도 해외에서 개혁 논의 관련해서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하면서 약간 반박성의 얘기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가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도 했고 자 이 갈등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 여권 내 갈등으로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뭐 증폭될까요? 아니면 좀 완화될까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4: 지금 보면은 거의 국민의힘이랑 장동혁 대표는 깍두기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과 그리고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유시민 작가 측 그러니까 친노 친문계랑의 갈등으로만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총선 전까지는 그냥 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결국엔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국민과 당원들을 뒤통수 쳤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안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검찰개혁 하겠다고 더 이제 몰아붙이면서 검찰개혁 하나 할 때마다 또 다음이 나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다음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 수사권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들도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그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 내놓고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 내놓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이 세력 간의 다툼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0: 네네.
4: 설령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나 뭐 친문 진영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박성민 최고인 한 3, 40초 정도만요.
3: 저는 유시민 작가 지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국민을 속였다, 지지자들을 속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뭐 이건 충언의 수준이 아니다. 뭐 레드팀 뭐 그런 얘기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비난인 것이고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나 본심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래서 얻는 게 뭐죠? 대통령이 그래서 뭘 안 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의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게 저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이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얘기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감정적 비난의 수준으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유시민 작가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한참 넘었고 한참 전에 넘었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보이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윤성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던 윤성이. 3년 정도만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윤성이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두 사람은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 악화로 이를 놓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 1등과 전 과목 A를 놓치지 않는 윤성이.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긴 시간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윤성이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글피부터는 찬 공기가 남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각별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내일은 아침 기온이 보다 더 내려가서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를 포함해서 20도에서 28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날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동풍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 최대 20mm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모처럼 비가 내릴 전망인데 중부지방 예상 강우량 5에서 20mm가량 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사계절이 순환하지만 가을 풍경 그쯤 으뜸이 아닐까 싶고요. 황금빛 수확 계절이라 우리 건강과도 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가을 안개가 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내일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사고 원인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공인혜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길지 않은 추석 명절 연휴.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청취하느라 부심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잘 수렴해서 민생에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대변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예.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자, 연휴 동안 이제 고향 다녀오셨을 거예요. 가장 핫한 추석 밥상머리 이슈 어떤 거였어요?
4: 전 뭐 고향은 원래 이제 충남 금산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지역구가 서울 중구 성동구이니까 그렇죠. 저희 예, 예. 지역구에 추석 인사 쭉 다니면서 지역민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민생, 특히 이제 시장을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3: 그렇죠.
4: 실물 경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지표는 좋은데 실물 경제가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3: 네네.
4: 두 번째는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들 많이 주십니다. 워낙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고관여층이고 식견도 네. 높기 때문에
3: 전문가잖아요.
4: 한 다.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대단하십니다.
3: 저희가 긴장해야 돼요.
4: 웬만한 정치평론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높기 때문에 예. 고개 숙여서 잘 듣고 있습니다.
3: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 많이 만나보시니까 아무래도 민생 현안 이제 많이 예, 얘기한다고 예. 하셨는데 또 의원님 지역구 중구 성동구 을 이쪽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얘기 그런 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4: 아무래도 이제 서울 특히 한강벨트 지역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리 한강벨트의 최접점 지역이거든요. 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그 민감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네네. 정책을 내놨을 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그 민감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바로 시민들의 반응이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건데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 또 부동산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정부안이 나왔을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고 네. 조정 단계에 있고 보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3: 네. 그럼 어쨌든 뭐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렇죠. 저기 입법은 네. 하겠네요.
4: 그렇죠. 이제 그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뭐 진척된
3: 네.
4: 보완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3: 예.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법 위반이라고 본 그 발언 취지가 어떤 걸까요?
4: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잖아요.
3: 네.
4: 이제 재청권 자체가 임명권은 아니거든요. 재재청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임명해라.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3: 사람을 임명해라. 예.
4: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국민이 선택받은 대통령과 국민이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이 임명에 대한 권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그 임명 과정에서의 국회 동의권을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청을 하면 그것은 바로 절차적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한 예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87년 체제에서 이 재청권이 들어와 있는 건데 미국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재청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청문회와 동의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국민이 선택받은 자만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법관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유연적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이 약간 이제 제가 연상이 되는데 네. 선출한
4: 그렇죠.
3: 네. 선출된 사람들이 지명된 사람들 임명된 사람들보다는 좀 상위에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런 개념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게중심을 재청권에 오히려 두고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네. 이런 취지의
4: 그렇게
3: 말씀
4: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3: 네.
4: 그 역대 그럼 왜 우리나라 대법원장들은 이 재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존중하고 협의했던 겁니다.
3: 네.
4: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받고 최종 임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하면 그것은 곧바로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역대 대법원장 그러면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달랐겠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3: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누구였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약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관련한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4: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역대 우리 대법원장들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던 적은 없죠.
3: 네.
4: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과연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내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제대로 못 내놨던 사법부 수장이었고요. 또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있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이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폭동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도 못 내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분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관계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행을 하는 역할에 있어서 대법원 안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독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 법사위에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는 국정감사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체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3: 네네.
4: 지금 업무 추진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 출처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엄정한 집행이라든가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도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엄정한 그 세금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법부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당당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3: 네.
4: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네. 업무 추진비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 대답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좀 대법원장 얘기가 조금 나왔나요?
4: 그 저도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특히 대법원 안에서 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3: 네.
4: 어떤 절차적 과정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대법관에서 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을 한 것인지 이 중대사안 아니겠어요. 역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대법관 추천을 하고 제청을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보를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3: 네.
4: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 제재청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재청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격려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과정. 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지 저도 지난 금요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해서 물어봤는데 네. 법원 행정처 차장도 이 사실을 몰랐더라고요. 그러면 법원 행정처 차장도 몰랐고 거기에 대법원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럼 혼자 결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국정감사도 더 진행을 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3: 그래요. 네. 자, 그리고 10월 6일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그날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일종의 뭐 출석해서 인사만 하는데 그거 말고 직접 질문에 답하라는 증인 요청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4: 저는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예.
4: 왜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고 이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정치인의 모습으로 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란의 비상경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나 행위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법원 행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제기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국정감사는 뭡니까? 권력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장 자체가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0: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증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예.
1: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보통은 인사말하고 자리를 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인사말을 읽고 그다음에 증인

0: 선출 권력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이탈의 문제라든가 위법 문제라든가 불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게 사법부인데 그 적용하는 당사자들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1: 네.
0: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입법부가 이 사법부가 제대로 그러한 업무적 법적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인사 문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1: 네.
0: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 나와서 국정감사 국민이 대신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0: 네네.
1: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형국으로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팽팽히 맞서면 그 대법원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느 한쪽이 양보 안 하면 쭉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검토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서 차라리 그냥 그 기존에 뭐 서면 제청 임명 제청했던 그 손 판사를 임명 동의한 과정까지 가서 부결을 시키고 그러면 빨리 꾸려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저기 제청을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까?
0: 글쎄요. 거기까지는 뭐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1: 예, 예.
0: 가장 중요한 이 대법원장이 지금 핵심적인 거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저는 큰 쟁점인 것 같고 제가 서울의 지역민들 봤는데 왜 대법원장이 왜 그러느냐. 역대 대법원장과 다른 모습이다.
1: 예.
0: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대법원장의 행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예. 네. 자, 2기 내각 인선 장관 후보자 두 명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당 일각에서도 아, 청와대 인사 검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김현지 개입설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 인사 검증과 관련된 여러 이제 논란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다 있었던 것이죠.
1: 네.
0: 그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능력하고 이제 도덕적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 능력 검증도 능력 검증이지만 개인적인 그 도덕적 검증에 의해서 대부분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도덕적 검증에 대한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늘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1: 네.
0: 제도적 보완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과연 그럼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1: 네.
0: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후보자가 다 답변도 하게 돼 있고 그러는데
1: 네.
0: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또 검증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안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1: 네. 자, 그리고요.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러났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출국 직전에 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반려할 가능성보다는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0: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1: 네.
0: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면 그 절차적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좀 머지않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공식
0: 그리고 후속 인선도
1: 예.
0: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 후속 인선에 이름이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0: 예, 그거는 예. 뭐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네. 예.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0: 예, 예.
1: 대목이고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사의 표명했다는 거 공식 발표한 걸 봤을 때는 그 후속 인선 절차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0: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1: 예예. 예, 해석하고 계시고요. 자, 의원님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 달 2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0: 네네.
1: 공식 출범합니다. 초대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 두고 여권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0: 10월 2일 날 청이 공식 출범을 하고 그 의미가 사실 남다른데
1: 네네.
0: 수장이 없이 간다. 이것도 모양새가 영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1: 일단은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김지용 후보자가 그러면 초대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했을 때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중수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검찰 출신이면서 또 수사를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고 또 특히 윤석열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피해를 재검증. 많이 받았다. 피해를 예. 많이 받고.
0: 재검증도 했다 그랬고요.
1: 그다음에 예. 그 예를 들면 뭐. 저 윤석열의 장모인 이제 최은순과 관련된 뭐 수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단계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중수청장이 지금 중수청이 10월 2일에 벌써 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이번 그런 주니까요.
1: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가닥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0: 그래요. 네,
1: 그렇다고 하면은 뭐 특별하게 그 중수청장 후보자의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권 혹은 여당 내에서 그런 강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문제점이 없으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0: 또 예. 출범과 맞춰서 예,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명절 연휴 내내 여야가 공방 벌인 이슈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입니다. 자, 야당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북한 소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꺼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사도 지연됐고 뭐 이걸 왜 북한이 한 걸 북한이라고 말 못하나 이런 게 이제 야당에 그 깔려 있는 저기 어떤 생각 같아요. 네.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저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사안이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 네. 비무장지대에서의 이런 사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접근했고 어떤 사고가 봤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추측과 추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고 약간의 뭐라고 할까 약간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특히 음모론적 시각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0: 예. 예컨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1: 그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야당의 대표다움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먼저 던지기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야당의 대표다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대표다움이에요? 대표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리더십까지 어떻게 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 던지기로 하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거 보면서 그 자체가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그 수사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0: 네. 정치적
1: 수사. 자신의 입지만 흔들릴 뿐인 겁니다.
0: 네. 정치적 수사도 잘못됐고
1: 예.
0: 어떤 진상규명 팩트가 나오기 전에 추측성으로 이런 식으로 마구 던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청와대가 아주 강력한 입장을 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하고자 하자고 한 그런 합의도 깬 데다가 그걸 우리가 대통령이 언급하자 이걸 다시 우크라이나가 부인하면서 완전히 양국 간 신뢰를 훼손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명과 사과 플러스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상응하는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이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강경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1: 아니 이제 전쟁 당시에 북한군 포로 두 명이 네. 한국행을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행을 왔을 경우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북한군 포로 두 명에 대한 신변의 안전 그리고 외교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한국만이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 송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거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군이 한국으로 왔을 때는 결국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신변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외교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책임이 매우 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이 전쟁 상황에서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네. 또 이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북한에 있겠죠.
1: 그런 거에 예.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봐야지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상대 호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주위 주장을 해서 어떤 게 과연 이득이 되는 거냐 국익이 도움이 되는 거냐 국익뿐만 아니라 그 신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네. 방법이 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사실 저도 아까 그 정치 토크 코너에서 이 패널들한테 그 얘기는 했는데 일단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건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공개 부분을 갖고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자 야당에서 아까 그 지뢰 문제도 그렇고 요 북한 포로 문제도 그렇고 저 일관 뭐 이제 쭉 그 관통해서 좀 주장하는 거는 북한 심기를 자꾸 너무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야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뭐 북한 심리하고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이 폭발 사고 문제라든가 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네. 엄격하게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생환 포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추진하는 거의 문제이지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주의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호도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0: 네. 네. 호도에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네. 더 민감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정치 공세로 이용하기보다는 좀 네. 그 여야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우리 노선 논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직은 어떤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저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발언 수위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높이든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민을 속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저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네. 제가 이제 추석 민심 하는 기자 간담회가 좀 있어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해서 네. 추석에서 쭉 그 추석 민심을 좀 보면서 우리 지지층들 또 여권의 지지층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네. 결국은 이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힘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쓴소리라든가 또 지나친 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 정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0: 그런 목소리가
1: 그런
0: 많아요.
1: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네. 이제 표현한 거 좀 지나치게 선을 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뭔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과유불급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화되고 힘 있는 정당과 힘 있는 여당이 되면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제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지층 네. 안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그건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거고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을 뭐 할 수도 가능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거를 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예컨대 대통령이 보완책이 있으면 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를 다 속였다는 걸로 규정을 짓는다면 그러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지를 주는 거냐. 만약에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 저도 이제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이 이제 워낙 강하잖아요. 예. 톤 자체가 강하고 예. 이런 말을 해서는 되나 싶을 정도의 강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0: 네.
1: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명제 역사적 어떤 소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2일 날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발족이 되면서 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출범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한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그 비판이 저는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안수사권도 폐지 않았습니까? 일말의 그러한 불가역적인 부분까지 다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0: 네.
1: 지금 검찰개혁을 출범시키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말이 타당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0: 네. 자 오늘 하다 보니까 예. 외교안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마지막 질문도 외교안보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미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형태의 파병은 없다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기여 방안은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고 있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당내에도 뭐 이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반으로 좀 갈리고 있는 건데 당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뭐 굳이 내놓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1: 대통령께서 그 호르무즈 네. 파병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쟁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네.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면 당도 똑같은 입장이다.
1: 당도 똑같은 입장이고 네. 전쟁 네. 파병에 대해서는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쟁 파병이 아니더라도 파병은 그쪽 상대국 이란에서 똑같은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고 되게 이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형태건 파병은 안 좋다 이런 저 주장도 하시거든요.
1: 아니 군에 의한 전쟁 파병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인 저는 이기현 의원이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대통령께서 전쟁 파병 반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고 당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은 없다고 봅니다.
0: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지난 21일 DMZ에서 일어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군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발목이 절단된 간부도 있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지난 뒤 어제부터 군이 현장 조사 시작했고 오늘도 저 브리핑이 있고 했는데 지금 좀 최근에 드러난 거 좀 있습니까?
1: 예,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네. 오늘 군 관계자 발언으로 북한의 지뢰로 추정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회 국방위원 소속들이 이제 DMZ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아직 국가수의 이제 감정도 필요하고 현장 조사도 이제 종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확신을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정 수준 이렇게 얘기를
0: 현재
1: 했고요.
0: 단계로서 북한 네. 지뢰로 추정된다.
1: 예, 그 네.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나왔던 발언이 뭐냐면은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병력의 이제 증언인데요. 네.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목격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건 오늘 한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 1처장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질문에서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기자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형상은 목함 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있었고 또 다른 종류로 추정된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목함 지뢰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형상만 볼 때는 유사한 지뢰가 몇 개가 더 있으니까 현장에서 명확하게 그 지뢰 종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뒤에야 이제 확정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합참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아까 어제부터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개척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게 평소에 이제 사고가 난 지역도 이제 평소에 도락 이제 걸으면서 개척을 하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 개척을 하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아직 도착을 하는 데는 애를 이제 이거는 오전에 브리핑 시점까지요. 네. 예,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가 현장 조사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추정 지점에 도달을 하면은 지뢰 잔해 확보 그리고 아까 안 터졌다는 그 지뢰를 확보하는데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고 당시에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 그리고 수술 당시에 이제 몸에서 제거한 파편 등이 있어가지고 이 성분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라서 이 자료도 참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앞서서 오늘 강신철 신임 국방장관이 국회 방문해서 여야 대표들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간지 궁금하네요.
1: 예, 일단은 야당의 공세의 이제 쟁점도 북한의 지뢰가 아니냐 연휴 내내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군 지뢰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북한군이 금계선을 넘어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실된 것인지 이거를 네. 또 따져야 된다. 이런 취지들의 설명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북한이 만약에 최근에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강 장관이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겠다. 어쨌든 원론적이지만 강경한 입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목함 지뢰 목격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네. 또 그렇지 않은 진술도 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가 어제야 진행됐다. 그리고 처음에는 29일에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네. 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합참 현장 부대가 다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이 어떻게 그런 거를 은폐를 할 수 있겠냐.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0: 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일 이제 현안 질의에 나서죠?
1: 예, 맞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외전이 이어졌다고 하면은 내일은 현장 범죄 문제를 보고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김민성 민주당 대표는 정쟁이나 정략에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 안보와 군의 안전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5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어요.
1: 예, 한국 야구 대표팀이 5개 연속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네. 어제 일본과의 야구 결승전에서 3-1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의 8회였습니다. 2회에 선취점을 내서 1-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7회에 동점을 내줬어요. 네. 그 이후에 8회에 김도영 선수의 강습 내야 안타로 결승점을 내고 문병영 선수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2점 차로 이겼습니다.
0: 네.
1: 일본 대표팀은 사실 4회인 야구라고 하면서 좀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 사회인 야구 왜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선택을 사회인 야구를 선택을 한 선수들이 아닌가.
0: 예.
1: 예.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석 당일인 25일에 슈퍼라운드에서 한 차례 붙었는데 이때는 5-0으로 졌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이때 나왔던 그 히구치 신 선수가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었는데 결승전에 또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인데 이틀 만에 등판이라 그런지 이제 이때는 3이닝만 소화를 했고 1점을 줬고요. 근데 대신 한국 대표팀에서는 에이스 곽빈 선수

0: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네네. 곽빈 선수는 결승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111구를 던졌고 예선에서는 또 가장 난적이었던 대만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그렇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빈 선수도 대회 종료 후에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는 100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번 대회에서 농구 대표팀도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 따냈습니다. 남녀 모두 숙적 일본을 물리쳤어요.
0: 예, 맞습니다. 두 남녀 모두 결승전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겼는데요. 네. 남자는 지난 20일에 이겼고 이제 여자는 26일에 결승전이 있었는데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제 결승전도 결승전이었지만 중국 선수단과의 네. 준결승전이 화제였는데요.
1: 그렇죠.
0: 중국 대표팀에 2m 26cm의 센터가 나왔는데 이 네. 높이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긴 거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5 농구뿐만이 아니라 3대3 농구에서도 이번에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 달에 따냈거든요. 네. 3대3 농구에서 따낸 금메달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경기 열렸는데 우리 박세인 기자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본 경기는 어떤 거였어요?
0: 예, 우선은 저는 이제 배드민턴 경기가 관심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세영 선수가 오늘 낮에 이제 준결승전을 치렀는데 천희페이한테 예, 이겼죠. 그래서 내일 이제 결승전이 열릴 예정인데 결승전은 또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야마구치 아카네라고 세계 랭킹 3위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또 상성이 안세영 선수가 훨씬 잘하는 뭐 그런 선수라고 하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육상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높이뛰기에 나섰던 우상혁 선수가 2m 22cm를 넘어서 동메달을 땄는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해서 세계대회 연속 메달 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400m 남자 계주결승 경기인데요. 당초에 이제 준결승 경기에서 배턴 터치 과정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의제기 끝에 결승행 티켓을 얻어냈습니다. 총 네 선수가 서민준, 조혜진, 이재성, 비회사 네 선수가 나설 예정인데 조혜진 선수와 비회사 선수가 100m 결승에서 4위, 5위를 했어요.
1: 네.
0: 이런 두 선수가 있는 만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추석 연휴. 분당에 있는 시진핑이라는 중국집에서 레커칠, 페인트 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용의자가 중국인이었고요. 이 사람들 잡았습니까?
0: 예, 못 잡았습니다. 추석 그래요. 연휴 첫날에 이제 그 시진핑이라는 식당에서 레커칠 테러가 있었는데요. 네. 경찰을 확인 결과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이었는데 사건 당일 오전에 모두 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원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버린 상태인 거죠.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를 한다고 하고요.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4일 오전 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대 중국인 A씨 등 4명이 매장에 들어가서 레코와 페인트 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식재료에 뭔가를 뿌렸는데 이게 농약으로 추정된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이제 1시간 가량 범행을 저질렀고 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신원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숙소에 잠깐 들렀다가 당일 오전에 비행기로 본국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그래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영유아 절반이 만 2세 이하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실 때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0: 예, 이 조사는 국립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낸 건데요.
1: 네.
0: 2세에서 5세 영유아 4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데 만 1살이죠.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에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게 37%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첫 돌도 안 지나서 그러니까 0에서 11개월에 13.8%입니다. 다 더하면 절반이 넘는 거고요.
1: 네.
0: 이게 이제 가급적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고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도 2세 미만 영유아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피해야 한다.
1: 네.
0: 그리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 시사.
3: 전격 시사.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주식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700선 이제 회복했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1: 네, 오늘 이제 7000선이 이제 깨졌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6889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0: 네.
1: 이게 사실 이제 시장을 앞두고 이제 뉴욕 시장이 이제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0: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1: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넘어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았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반도체주가 거의 뭐 급락을 했습니다. 이미 뭐 반도체주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는 한 5.43% 내렸고요. 그다음에 네. SK이닉스가 이제 5.05% 내렸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단 이제 장 중에 이제 네. 오라클 데이터센터 지연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데이터센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일단.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에도 이제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장선에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솔리뎀이라고 해갖고 그 SK 하이닉스의 이제는 낸드 플래시 미국 법인인데
0: 네.
1: 이게 상장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IPO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복 상장 아니냐 이러면서 또 내 주식 수 희석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오늘 딱 겹치면서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해서.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건 계속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우리 시장에 오늘 크게 이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0: 네.
1: 주식시장의 악재다.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아, 이렇게 막 논란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 우리 시장에는 오늘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참 본래는 연휴 끝나면 주가 오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주는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1: 그렇죠. 지금 통계로 보면은요. 일단 연휴 끝나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보면은 한 25년간 봤을 때
0: 네.
1: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번은 올랐고요. 9번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직후 그러니까 네. 추석 명절 직후에 5거래일 동안에 이제는 평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년으로 좀 좁혀 봐도 이제 직후에 0.68% 올랐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으로 좁혀 봐도 0.77% 올랐거든요. 이제 거래일 오늘 첫날이었으니까 일단 직후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채권 금리의 악영향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이제는 기록을 본다 그러면 그 연휴 끝나고는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왔던 추세가 보여집니다.
0: 네.
1: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0: 네. 연휴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일단 무역전쟁 휴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뭐 추가 관세나 보복 조치 이런 거는 좀 유예한다는 그런 뜻이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0: 네.
1: 미중 정상회담이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죠.
0: 네.
1: 현재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0: 네.
1: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계속 이제 외신 보도를 본다 그러면 시간 벌기에 이제 나선 거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사실상 그 연장 기간 동안
0: 네.
1: 새로운 어떤 무역 규모의 합의를 이제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시간 벌기로 이제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로이터통신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시간을 번 것에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최악은 피했고 그렇다고 확실한 호재도 아닌 그냥 중간값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0: 네.
1: 지금 이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이제는 스무스하게 좀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아까 이제 시간 벌기 중간값 표현도 쓰셨는데 현상 관리에 방점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 와중에 이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1: 네.
0: 뭐 호르무즈는 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양강의 어떤 정상회담이 앞으로 세계 경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일단 가장 큰 이슈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그다음에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0: 그렇죠.
1: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지금. 이걸
0: 그러니까요.
1: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스무스하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0: 네.
1: 저는 뭐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값을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주의 깊게 이제 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나중이라도 이제는 혹시나 이제 희토류 수출 통제 부분이 뭐 이게 뭐 더 수출이 더 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 쪽으로 있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출이 좀 풀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는 좀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성적은 어떨지 연관지어서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우리보다 이제 빠르죠. 그래서 네.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0: 네.
1: 이게 반도체 풍향계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마이크론 실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0: 네.
1: 일단 매출 520억 달러 전후 주당 순이익 EPS가 한 32달러에서 33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예요. 다음 분기에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0: 네.
1: 시장에서는 569억 달러. 이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넘으면 호재. 안 넘으면 악재로 반영할 수 있겠고.
0: 그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1: 그다음에 마진율이 86%.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매크론이 이제 실적을 얘기할 때
0: 네.
1: 다음 분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는 이 숫자에 부합하느냐 못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0: 네.
1: 요거는 이제 주가에 이제 반도체 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8월에 이제 PC 물가,
0: 네.
1: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는 좀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0: 네. 삼전닉스 또 한번 역대급 실적 나올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배당 막차 날이었죠.
1: 네, 막차 날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8시까지인데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직
1: 애프터마켓.
0: 거래 시간이 남았군요.
1: 네, 애프터마켓 8시까지 이제는 매수하고 체결까지 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오늘이 사실 배당을 막차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5% 넘게 빠졌어요.
0: 네.
1: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이미 배당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들어왔고 이제는 오늘 이제 채권 금리에 이제 악영향을 인해서 이제 반도체주는
0: 네.
1: 외국인들 중심으로 많이 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내일이 걱정이죠. 이제 내일이 배당 락일이거든요. 29일이.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이제 내일은 어차피 배당 사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럼 배당 락일이면 항상 빠졌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근데 빠져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일단 내일이 배당 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배당은 이번에 역대급 배당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배당이 374원이었거든요. 한 주당.
0: 네.
1: 근데 이번에 지금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4,500원 정도 한 주당. 그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현금 배당 30조 원이다 보니까
0: 네.
1: 굉장히 큰 배당 액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사실 배당 이슈보다는 지금 역시나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0: 네.
1: 뭐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10년물이 5.3이더라고요. 5.3%.
0: 네.
1: 그러니까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이게 감당할래나 주식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로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0: 네. 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 친척들에게 용돈 주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용돈 보통 얼마씩 주는지 좀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는 발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0: 네.
1: 송금 봉투 서비스가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빗대어서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는 봤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송금 봉투 데이터를 봤더니
0: 네.
1: 지난해 같은 경우가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이제 보낸 송금 봉투가 한 21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0: 평균 20만 원.

0: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21년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거의 38% 늘어난 수치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추석 용돈을 준 게 평균 한 11만 원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대들한테는 8만 6천 원 줬고요. 20대들한테는 11만 9천 원. 30대가 받은 게 17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사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30대 자녀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주시고.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생들이 이제는 7만 원 정도, 고등학생들이 8만 원 정도, 대학생이 9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이제는 추석 용돈을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1: 그렇다면 뭐 용돈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혹은 상여금 받은 거 잘 굴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역시나 뭐 투자하는 게 가장 뭐 잘 굴리는 방법이겠지만 근데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일단은 지금 예금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3% 중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요즘에 막 특판 이런 거 찾아보면은요 막 진짜 1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목돈이 모여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네. 이런 뭐 특판 상품 찾아서 10% 넘는 거 그냥 넣어놓으시고 네. 이자 수익 얻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은 이거 드릴게요. 선물 받은 선물 세트.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중고마켓에 올려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팁.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홍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네. 원래 안 됐었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어야 되고 제품명, 제품 표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네. 미개봉 제품이어야 되고 소비기한 지나지 않아야 되고 실온에서 이제 보관하는 제품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팸 참치 선물 세트 미개봉 정상 제품이면은 중고거래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네.
0: 한우라든지 과일도요. 이 사실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질이라든지 보관 상태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직접 만든 수제청, 뭐 네. 반찬, 떡 이거 안 됩니다. 중고거래. 네. 의약품 당연히 안 되고요. 샘플 증정용 화장품 안 되고요.
1: 네네.
0: 와인, 위스키, 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되고 안 되고를 전화해서 잘 따져보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징기스칸의 로렐라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상층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름만 많이 지났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동풍이 불기 때문에 동해안과 동쪽 산지 쪽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내일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고요. 아침 기온이 떨어져서 서울이 15도에 머물겠습니다.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되겠고요. 아침에는 더 선선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서 서울 20도 등 20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교차가 계속해서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일교차

0: 가 커서 가을 안개가 짙습니다. 복사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일 새벽에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오전까지 자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고 강해서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글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배드민턴의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상 처음 2연패까지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한 비무장 지대를 방문했는데 사고 조사를 놓고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과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조가 나란히 결승에 올라 내일 동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단식의 유태빈은 세계 46위의 돌풍 끝에 16년 만에 메달을 따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한때 천적이던 세계 4위 천휘 페이를 40분 만에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개최국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안세영이 이기면 여자단식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합니다. 이소희 백하나조도 일본을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세계 1위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지만 지난달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제압한 바 있습니다. 남자 복식과 단식에선 준결승에서 각각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져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에선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봉설인, 양지인, 오예진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는 남자부에서 김영남 선수가 은메달을, 여자부에서 김수지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1m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딴 건 남녀 통틀어 처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예 쿠라시에서 모수민이 여자 75kg 이하급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편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남녀 선수 4명이 모두 8강에 올랐습니다. 강연서는 32강과 16강에서 연달아 150점 만점을 쏴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고 최용희와 김종우, 박정윤도 16강을 통과했습니다. 8강전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0: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일어난 비무장지대 GOP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조사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에 불참하고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회 국방위원들이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GOP 부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민주당 의원들은 늑장대처가 아니라는 듯 그간 어떤 조치를 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장 먼저 중상자들의 혈흔 거즈 등을 수거해 사고 다음 날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 아니냐고도 따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뢰로 추정하고 있다며 언제 매설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고 다음 날 유엔사가 현장 조사를 제안했지만 군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험성 등을 논의한 후에 유엔사가 차후 공동조사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0: 보여주기식 방문은 안 하겠다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부가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합참과 국방부 청와대 사이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강신철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따져묻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후 기자들을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현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선 은폐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란 청와대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재재청하라고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청에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다시 설명한 셈입니다. 청와대 역시 절차적 흠결 등 재재청 사유를 이미 밝혔다는 입장. 양측 모두 별다른 조치나 협의 없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만 읽고 질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 대법원은 주요 재판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당장 내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전안정부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체 기일이 열립니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모여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만큼 대법관들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진입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몇 배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합니다. 4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공정위 조사 결과 2,983억 원. 통상의 자금 조달 금리보다 훨씬 낮은 4.6%에서 최저 2.3%의 금리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마련한 돈을 명륜당 가맹점주들에게 12%에서 최고 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걸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들 사주인 이종근 회장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덕에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들은 4년여 만에 2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저리에 받아왔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여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또 이 같은

0: 대출의 구조와 내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륜당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담합 근절을 위해 자주 발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한형제들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우한형제들과 해외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등에 대한 질의가, 윤 사장에게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한 중식당에 중국인 괴한들이 무단 침입해 레커치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중식당에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용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과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남성 4명, 나이는 20대에서 40대로 다양합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성남의 중식당에 침입해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식당 입구에 레커치를 하고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흉기로 계산대 모니터를 긋는 등 내부를 훼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식당 간판을 까맣게 칠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간판에 레커칠 테러를 당했다며 이번이 두 번째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약 1시간가량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에 입국했는데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로 이동했다가 곧바로 중국 상하이 등 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8시 반쯤 피해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용의자들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국제사법 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서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수도인 방콕은 여전히 물에 잠긴 곳이 많고 항공편 지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4일 새벽 파타야 인근 농푸르 지역에서 길을 걷던 외국인 남성 3명 가운데 2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흘 만인 어제 저녁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하류 수로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옷차림이 물살에 휩쓸려간 남성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1km쯤 떨어진 이들의 거주 추정지를 수색해 젖은 옷가지와 컴퓨터 장비 등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한국인 남성 3명이 1년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12일 입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나머지 2명의 소재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 방콕은 비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아직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2만 9천 가구, 70만 명이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방콕 시는 집계했습니다. 항공편도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로 항공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면서 인천행 항공기가 지연돼 한국인 승객 수백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태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방콕과 인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비는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추세지만 태국 중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

0: 정신건강연구소가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7%, 생후 11개월 이하가 14%, 생후 36개월에서 47개월이 12%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이 57%, 사용 안 함이 33%,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9%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은 55%로 주중과 비슷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23%로 주중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가 저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에 비해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둔 것인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건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재개 움직임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동포 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지금 동포 여러분의 역할은 그만큼 커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국내 입국을 환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해 의료 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영환 충북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신영환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